0: 역시 물인가?
1: 아니, 승산이 있어. 어,
2: 그래?
1: 말했잖아. 학회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다니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3: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이러다 미쳐!
3: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헬벳을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0: 어? 그러면 맘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친다 아이가.
3: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0: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진짜 누구들 두 번의 장면이다.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2: 어? 뭐?
5: 어서 가보자.
2: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3: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6: 다큐는?
3: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좀.
2: 다큐.
5: 소원이라도 빌었어?
7: 무슨 얘기지?
5: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7: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5: 나? 내 소원은 뭘까?
7: 마침.
5: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3: 조심해.
1: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4: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4: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구한 거야?
5: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3: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1: 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4: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4: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필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7: 솔리드혼이라고? 이 녀석이?
4: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의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4: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더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기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와일드 카드봇 천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가 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가가?
1: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3: 통과시켜.
2: 크레스트!
13: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4: 오빠.
13: 솔레이유.
2: 뭘 싣고 온 거야?
13: 아, 저건...
14: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2: 세 개?
4: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3: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1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2: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4: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10: 걔를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2: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5: 내 몸뚱아리 내놔.
2: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쳤고. 잠깐, 이거.
1: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해. 서두르자.
2: 어? 골든 경감님.
3: 이게 그건가?
16: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

0: 그래도 레인형해봤는데요.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1: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2: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3: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 헌.
0: 역시.
1: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4: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2: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5: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혼도 같은 경우라면
0: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의 분리된 몸통?
1: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2: 어, 뭐지?
0: 이건 북치는 소린가?
6: 어허,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0: 다들 갑자기 왜 그래?
8: 응?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1: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9: 모노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소리야.
0: 뭐? 네, 의대 아저씨.
8: 존,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골차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10: 몸이 깨운한 거다.
2: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0: 군장아!
10: 이게 어디에 가려는 거야?
5: 저기 봐!
0: 어, 저 녀석!
11: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2: 골든길 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2: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0: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2: 그래, 무사히 한다!
0: 타이건, 골차기를 맞춰줘!
7: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1: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9: 맡겨놔!
10: 시간!
5: 어서 도착!
0: 저게!
6: 나도 좀 끼워주실까?
0: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7: 이제야 모여!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0: 저 녀석이!
1: 솔리드온의 본체!
12: 녀석들을 모이게 둬선 안 돼!
7: 가디언, 이거 이거 먼저 온 주민들 이렇게 말할 줄이야. 응?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돈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놨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0: 큰일이다!
7: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0: 솔레이우스! 달건 펜더몬의 세금!
9: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상용이 아니야! 이제 외탈 카드복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7: 이런 나의 판소리 동족들에게 듣다니 피해미가 다 될걸!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도 나쁘지 않다고!
9: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보니 알게 됐어!
7: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 아니었 말이야!
0: 나이트 그리폰 대동!
6: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0: 스크림 오브 탄용!
6: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7: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붙지 않군. 그리 어떤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0: 조심해!
1: 얘들아!
2: 이런 이런,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3: 부적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임,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4: 그래!
1: 블루탑, 블레임, 세로! 블루탑, 허구! 블레이언, 다리를 노려!
3: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

0: 사람은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1: 새로운 땅에서 와이드 카드 모시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 같은 소리야.
2: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0: 제법이군. 와일드 가디, 그건
3: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4: 저게 뭔가 했더니.
5: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6: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5: 마음으로?
3: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1: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전히 참으란 말이야! 아웃레이지 호화!
5: 오메가 히트! 플레임!
3: 솔리드, 여전히 강하고
4: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캅!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3: 알겠어!
1: 저는!
3: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제가!
4: 알파볼트 캐논! 썬더하울 스매시!
3: 썬더하울
4: 블루카!
1: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군.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졌어.
4: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1: 헤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딸이 없대! 불쌍하군. 우드를 떠돌다 이런 착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다니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장 솔리드원!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가는 곳이 더 자유롭다고 만들겠다!
4: 블루카!
1: 그라운드!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0: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겐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다!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1: 야, 기사시 뿌리다네!
0: 기사시 뿌리다나! 잘 지냈나?
1: 아, 진짜 너무 잘 지냈지.
0: 고니치와!
1: 고니치와!
0: 고니치와!
1: 고코와 도쿄 데스!
0: 야!
1: 웰컴 투 도쿄 데스!
0: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1: 어, you can go.
2: 어, okay.
1: Thank you.
0: 아, 쉽지 않네, 이거.
1: 아, 삼계국 갈라니까 힘들다.
0: 아, 대단하다, 준비. 어, 사진 토르?
1: Where are you from?
2: England.
1: 어.
0: Yeah, England.
1: Manchester City.
0: Thank you.
1: 다국국국.
0: Bye.
1: 바이바이.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0: 아, 절?
1: 센서지. 어.
0: 그래서 다 이리로 오는구나.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1: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0: 아, 그래도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 준비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1: 아, 그치, 그치.
0: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1: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0: 아, 그래도 지금 이게 준비 또 아빠 됐잖아.
1: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0: 아, 그래.
1: 기적이랑 근육값 해야 돼가지고.
0: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1: EBS니까. EBS 할인 조금 들어갈게.
0: 아,
1: 네, 나 또 EBS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0: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1: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0: 와, 오늘 진짜 뜨거워.
1: 그래서 내가 볼 땐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그치, 그치. 이런 거?
1: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0: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1: 어, 나는 한번 타봤는데 우리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은 블랙 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0: 어, 좋아. 난 타고 싶었어.
1: 저쪽 가면 많거든?
0: 가자, 가자.
1: 그 이게 어쨌든 인용이라서 펭귄은 뭐야? 귀인용인가? 뭐지?
0: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1: 그러니까.
0: 어, 줄인가 봐.
1: 아, 선생님, 진릭샤 이키타이
3: 이코 가자.
1: 대중됐을까?
3: 대중부.
1: 알았다. 強い됐을까?
3: 強い.
0: 私 重いです.
1: 빅 사이즈 오케이 됐을까?
3: 빅 사이즈와 오케이.
1: 페이와 오나지 됐을까?
3: 一緒です.
1: 아, 소됐습니다. 확인하고 와야 돼. 또 이게 관광지에서
0: 역시 역시
1: 이게 또 받을 수 있거든. 이쇼는
3: 이기마쇼. 이쇼 이기마쇼.
1: 이기마쇼.
0: 아, 넓네 넓어.
1: 내가 그래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0: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떡하말. 아, 잠깐만. 어떡하말.
1: 어, 잠깐만. 아, 이거 내 다리야. 어, 잠깐만.
0: 오, 오, 됐어.
1: 오, 됐어.
0: 오, 됐어. 오, 짱이야, 짱이야.
1: 아, 아나타노 진력사와 스고이 됐으네.
3: 스고이 됐어.
0: 스고이 됐어. 와.

0: 가라.
1: 오케이, 가자.
2: 이게 마지막이야.
1: 가자.
2: これは何ですか？
0: あ、どれ？これ？
2: これ運河。
0: これは運河じゃない。
2: 運河じゃないですか？
0: 運河じゃない。朝日ビール。
2: あ、
1: ビール？
2: あ、ビールですか？
0: ベッチュベッチュ。
2: あ、ベッチ
0: ュ。朝日ベッチュです。
2: あ、
0: 運河じゃない。
2: あ、運河じゃない。
0: 運河じゃないですよ。
2: 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
0: いいですよ。ゴーゴ
1: ー。ヨホー。
2: ガチャガチャ。
1: ガチャガチャ。ランボルギーニだ、ランボルギーニ。ランボルソラですね。
0: オッケ
1: ー。
0: 写真タイム、写真。
2: あ、写真。写真。
1: でも、そうそう今、うん、ソラさんが、うん、大変だから、今、지금、ゆっくりやるの아니야지금、쉬려고。
0: オッケー。
1: はい、お願いします。
2: あ、そびっすが좋다。
0: 하나、둘、셋。
2: うわ
0: ぁ。オッケー。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Let's go!
1: Let's go! Let's go!
0: 에코!
2: 에코! 아, 근데 이렇게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1: 그니까, 와.
2: 대박이다, 진짜.
0: 에코.
2: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1: 그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2: 아, 배고파. 오스스메노 쇼크도 아리마스까? 뭔가 디저트 간지와 아리마스까? 디저트, 디저토.
0: 디저토?
2: 아, 디저토 오스스메노 오네가시마스.
0: 디저토 네, 오케이.
2: 오케이. ここでわらび餅が有名ですか？
3: はい、わらび餅の専門店になります。
2: あ、종류が많은데きなこんかる、まるちゃかる。
1: あ、これ全部わらび餅라는거구나。
3: きなこのわらび餅が人気があります。
1: あ、こんかるだ、こんかる、きなこ。
2: 抹茶が人気많잖아。
1: 그러면은두개다먹자。
2: きなこ一つと抹茶一つお願いします。
1: 그렇지。
2: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ヨットはしけた。ていうこと、チョコレートはしけたんで。チョコレートも一つお願いします。
1: あの、딸기맛。
2: 딸기맛。ふくたん、すごい。一つお願いします。
1: いやー。저에게는、
2: 감사합니다。
1: カードが있습니다。
2: 펭수が、거의만든거지。
1: 그쵸、그쵸。
2: 펭수が부자。 わぁ。
1: 또、ガイドを해주시니까、제가시원하게쓰겠습니다。
2: ガイド、열심히하겠습니다。
1: 예、예、편안하게챙기십시오。
2: うわぁ。
1: は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어, 말차, 우와, 뭐야, 이거?
1: 어떻게 생긴 거야?
2: 아니, 디자인이.
1: 근데 약간 우와. 모르겠어요?
2: 메이플에서 온 것 같은데?
1: 우와, 우와. 인절미네, 인절미.
2: 그, 근데 가게 앞이라가지고.
1: 자, 먼저 준비 먹어봐. 맛있어 보이는데?
2: 아니, 식감이. 풍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물컹물컹 해가지고.
1: 난 너무 좋은데?
2: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돼.
1: 오, 맞아, 맞아, 맞아.
2: 진짜, 진짜 슬라임이야.
1: 이게. 어휴! 아, 난 이게 훨씬 맛있어.
2: 인절미랑 잘 어울린다.
1: 아,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
2: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1: 그럼 일단 먹어봐,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2: 간장 아니겠지?
1: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2: 아우, 흑설탕이다, 흑설탕.
1: 아, 그치, 이거. 와.
2: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1: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먹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와.
1: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2: 어,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1: 네,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2: 야,
1: 훨씬 맛있지. 퀄리티 자체가
2: 아,
1: 엄청 올라갑니다. 아,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2: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1: 응.
2: 여기로 와서
1: 응.
2: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1: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2: 어,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1: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2: 바이바이. 사요나라.
1: 와, 여기
2: 와,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곳이야.
1: 제일 많아 여기가?
2: 도쿄에서 제일 시부야 어쩐지.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아,
2: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펭수 나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2: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2: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2: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2: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고 있잖아.
1: 이거 저기 연기냐?
2: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9년.
1: 연기를 9년을 하라고?
2: 어.
1: 그때 맞아봤어?
2: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이번에 또 맞아야지. 펭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될
1: 맞아.
2: 나이잖아.
1: 좋아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얼굴 갖다 대?
2: 어, 가서 갖다 대면 돼.
1: 알았어.
2: 근데 펭수 9년 해도 되나?
1: 왜?
2: 9년 맞아도 되나?
1: 왜 안 돼?
2: 아,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1: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바베큐야.
2: 아, 그러니까. 괜찮나?
1: 오, 오, 쎄, 쎄!
2: 이거 봐.
1: 이거.
2: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00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1년 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1: 그니까 이거.
2: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1: 그래,
2: 거 맞아도 돼.
1: 우리 그, 렌트하자, 렌트하자. 오!
2: 이제 건강해져. 건강팽수.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1: 저기 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2: 어?
1: 오, 어지러워.
2: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1: 아, 뭐야!
2: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1: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2: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1: 어, 나 지금.
2: 기분만 내는 거야. 여기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1: 어디서?
2: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
1: 아, 나 볼래!
2: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저기서 보자.
1: 보자.
2: 어, 여기다.
1: 여기라고? 이게 뭐야?
2: 자, 100원.
1: 어,
2: 뭐?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1: 어. 여기다?
2: 어, 넣어.
1: 오른쪽 왼쪽?
2: 그 원하는 건 넣어야 돼.
1: 이것도 중요한 거야.
2: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 그냥 아, 운세니까?
2: 운세. 아.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1: 가봐,
2: 여기.
1: 가봐. 우와, 가태.
2: 이거, 야. 이거 완전 가차잖아.
1: 가차네. 그렇지. 아, 어이, 나도 갖고 와.
2: 왜 이러시 형?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시 형은? 활기 형은 너무 선배야?
1: 왜 그러시? 뭐야? 80
2: 5
1: 5 난 6
2: 6
1: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2: 6 어, 6 야, 6 좋다.
1: 오, 좋다.
2: 펭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1: 잠깐만. 다 일본어인데요?
2: 우와, 대길.
1: 우와.
2: 나 한자를 몰라, 근데. 펭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1: 그거 대 아니야.
2: 무슨 길이잖아.
1: 아시는 분?
2: 속일?
5: 아, 속일. 아?
2: 속일.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도 되나?
1: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2: 집안에, 아, 읽어도 되나? 괜찮아요?
1: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2: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1: 아니, 다 읽어줘!
2: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1: 뭔데?
2: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다시 돌아오는
2: 건데. 요즘 주식하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1: 소원은 뭐야?
2: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1: 질병이 좋아?
2: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 회복, 그게 뭐가 좋아?
2: 회복은 된다잖아.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2: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1: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2: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1: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2: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비니 거 봅시다. 자, 그만 봐!
2: 말길이야, 말길.
1: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2: 길은 길이잖아. 야, 너... 아, 떨린다. 이거 욕을 적어놨냐?

0: 이뤄졌잖아.
1: 복덕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 뭐야?
1: 질병 나을 거예요.
0: 뭐가?
1: 잃어버린 물건 나올 겁니다.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0: 아유, 그래 좋겠다, 야.
1: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0: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저의 거 편집 펭수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1: 인사 담당 할게요.
0: 여기서 운세를 보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 펭수야, 아까 찍었어, 우리.
0: 주여, 주여!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1: 어, 나 이거 흔들어서 뽑아서 본 것 같아.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저의 운은 무엇입니까?
1: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동물이었나?
0: 79!
1: 79. 과연 79.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갔다, 중길.
2: 아, 오, 이거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0: 돈 주세요.
1: 소원도 이뤄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0: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1: 병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치료될 겁니다. 아니, 아니, 여기... 야, 아사쿠사 장사 잘한다.
0: 26!
1: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도 길은 길이야.

0: 아니, 어,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1: 계속 이거 안 좋은 거 그냥 묶고 가자.
0: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실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아! 아! 펭수야, 여섯 장 뽑아서 100일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2: 자, 우리 100일 나왔고 자, 여러분 100일? 저랑 준빈 100일 나왔습니다.
0: 흉.
2: 야, 아니고 아, 저기요
0: 펭수야, 이거는 어.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2: 두 번 다시는 보지 말냐.
0: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2: 그거 하고 있었어.
0: 뭐?
2: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0: 분장을 해?
2: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0: 나도?
2: 그럼!
0: 나 뭐, 난 100일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2: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돼. 가보겠습니다, 예.
0: 저분도 길 뽑으셨다.
3: 그니까.
0: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어, 대단한 거야.
3: 어, 얄미워.
0: 흉도 안녕. 잘한 거야.
2: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술센터.
4: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2: 자.
4: 저기.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게? 꼬꼬아, 난 됐을까?
2: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4: 어, 뭐야, 아니, 처음 봐야네.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 그치.
4: 뭐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코코아, 난 데스까?
5: 코코아, 핏갸르 클럽 데스.
4: 피피 클럽?
5: 핏갸르.
2: 갸르.
5: 갸르.

0: 창피해서 못 다니겠는데.
1: 깍튜브 아니에요.
2: 갸루 is my.
3: 갸루 my girl.
1: 저 갸루.
3: 불려.
4: 깜빡. 미쳐. 귀여워세.
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6: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불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6: 저에게 백지수표의 금액을 적으라고 하면 38억을 적을 것 같아요. 그게 필동이 제 학교라고 했잖아요.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0: 오늘은 서울 충무로에 왔습니다. 충무로. 충무로 역과 가까운 이제 골목길인데.
1: 네.
0: 지금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1: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나비 모양 있는데요? 요런 데 보면. 나비.
0: 근데. 그쵸? 저는 잘 안 보이던데.
1: 아니요. 그래요? 네. 난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나비 날아다니거든요. 네네. 색깔별로.
0: 저 앞에는 그때 저희 그 봤던.
1: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0: 순정남 조각상이.
1: 근데 어떻게 여기에도 이게 있죠?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네. 책 백만장자님.
2: 자. 예원 씨, 장훈 씨. 어? 오, 자. 예원 씨, 장훈 씨.
0: 어? 아, 깜짝이야.
1: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0: 범상치 않으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1: 예. 지나가던 시민이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0: 아, 예,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갑자기 위에서.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신 거 보고.
0: 혹시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2: 네.
0: 네.
2: 맞습니다.
0: 저희가 듣기로는 백만장자신데 버신 돈을
2: 네.
0: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2: 네. 길거리에 좀 뿌리고 있다가
1: 네.
2: 이러다가 예원 씨하고 장훈 씨 못 만날 것 같아 가지고 네. 돈 떨어지기 전에
1: 네.
2: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달려왔습니다.
0: 네. 정식으로 아,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필동에서 방구 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제 지인들은 저한테 머슴이라고 해요.
0: 머슴.
2: 네, 예술통 머슴입니다. 3, 2, 1, let's go!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뭐, 많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한 100억 정도 매출을 계속 올렸으니까.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어떤 걸로 돈을 버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광고회사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0: 아, 광고회사로.
1: 네. 한 100명 정도의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네. 회사였어요. 네.
0: 근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광고회사?
1: 지금은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박동훈이라고. 네. 네 사장도 아, 박동훈이고. 광고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간 기획 쪽으로 예, 예. 예, 오랫동안 사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0: 지금은 이 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땅이 전부 우리 백만장자님 땅은 아닐 거고 그 내 땅도 아닌데 이 거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네.
1: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네.
2: 뭘까 여기?
0: 약간 동굴같이.
2: 네.
1: 여기는 원래가 그 육교 밑에 국토교통부 땅이에요. 네. 그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제가 미술관을 지었어요.
2: 아~
0: 봉지 같은 모양이군요.
1: 맞습니다.
2: 오, 그렇네요.
1: 자, 이제 새 둥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 아, 네. 안에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1: 네. 최대한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전체 깊이까지 이렇게 네.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은 코마라는 작가인데 그래피티 작가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낮에 볼 때하고 또 밤에 저 밖에서 보는 또 느낌이 아주 달라요.
0: 이런 미술관이 지금 이 거리에 7개 정도 있다고.
1: 맞습니다.
2: 와.
1: 거리 미술관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이렇게 7개의 미술관이 있죠. 이 작업은 정다운 작가의 패브릭 드로잉이라는 작업이거든요. 이번에 그 루이스풍에서도 소장을 했던 그런 작가 작업이에요.
0: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1: 이 건물도 아까 저 위는 이제 국토교통부 땅이고 네. 여기는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8m 도로를 내고 남은 짜투리 땅이에요.
0: 짜투리 땅.
1: 그 짜투리 땅에 늘 쓰레기만 차 있거나 잡초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제가 임대를 해서 예. 무상으로 그리고 여기에 미술관을 지었죠.
0: 여기도 조각상이
1: 아 맞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왕강현 작가의 이동되어진 공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2: 여기서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그리고 이 벽에 보시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버드캡이라는 그 그래피티 작가가 와서 자기도 여기에 꼭 흔적을 하나 남기고 싶다.
0: 근데 이 문화예술 거리에는 미술 작품만 좀 있나요?
1: 그렇진 않아요.
0: 아...
1: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코쿤 홀이라고 되어 있죠.
0: 예, 예.
1: 코쿤 홀 이쪽이 무대였어요.
0: 아...
1: 그리고 이만큼이 객석이었거든요. 네. 단기 임대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제가 공연장을 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공연장이 소극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쪽 주인분께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무대만 남겨졌어요.
0: 네.

0: 무대 디자인을 정말 공들여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지인들이나 또 작가들이 네. 오면은 이제 미팅도 하고 아...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제가 남겨뒀죠.
1: 아... 이게 쭉 밑으로.
2: 와, 이거 되게.
0: 재밌죠.
2: 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처음 봤는데.
0: 이 정도 동안 안 내려서 이렇게 놀기도 좋아요.
1: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맞춰서. 이게 있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가 무대였으니까. 옛날에 여기 제일 밑에서 누가 등장을
2: 하고. 그쵸, 그쵸.
1: 그쵸? 네.
2: 여기서. 쓰던 거죠.
1: 여기서 네. 뭔가 리프트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0: 눈썰미 하나는.
2: 네. 아, 근데 되게 깊이 내려가네요.
0: 아니, 깊이 내려가죠.
1: 지하가 있으니까. 아니,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 우와!
1: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네. 있고.
0: 네.
2: 약간.
1: 아, 지하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2: 비밀 바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0: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내려가서 제가 요리를 해서.
2: 우와!
0: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0: 공간에 보니까 왜 놀이터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 원래 공연장이었는데. 네네.
1: 이 기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만들었죠.
0: 치아 벙커처럼.
2: 저 위에.
0: 아니, 우리한테 소리가 더 커가지고.
3: 이제 보니까 살고 계신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남다를 것 같아요.
3: 집도 이 동네인가요?
1: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마 뼈와 살을 갈아 넣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0: 들어가 보실까요?
1: 들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집일지.
2: 너무 예뻐요, 외관이.
0: 외관만큼 안에서도 예뻐야 할 텐데.
2: 아니, 예쁠 것 같은데요?
0: 어서 오십시오. 오,
2: 안에가 굉장히 넓은데요?
1: 건물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안에도 굉장히 좁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는 굉장히 또 넓습니다.
2: 네. 외관이랑 전혀 다른데요?
0: 그렇죠.

0: 대박이다.
1: 이게 TV인가요?
0: 이게 뭐예요? TV죠?
1: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까지 큰 TV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몇 인치입니까?
2: 이게 108인치입니다.
1: 108인치요?
2: 네.
0: 그래요? 오.
2: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00대 정도 생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 나라의 셀럽들한테 한 대씩만 팔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0: 우리나라에
2: 그래서 우리나라 누굴까요?
0: 대표님.
2: 아니죠.
0: 아니에요?
2: 배용준 씨가 이걸 사서 집에 모니터링 룸에 써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구매를 했죠.
1: 아니 근데 108인치 넘을 것 같은데.
2: 108인치.
0: 200 정도 될 것
2: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1: 아니 느낌이
2: 아니, TV를 키면은 이 친구가 재밌어요.
0: 아니, 화질이 궁금해. 우와 영화관이네.
1: 이게 뭐?
0: 진짜 영화관의 그 음향이다. 미쳤다.
2: 네, 이게 5.1 채널로 해놓은 거예요.
0: 해놓은 거예요.
1: 우와, 이게
0: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뭐 어디서 여기서 나오고
2: 네, 여기서도 나오고 저 우퍼 센터 스피커 그리고 리어 스피커.
0: 이쪽에서도. 이야. 영화관 갈 필요 없네요.
1: 진짜 아니 뭐 인테리어가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네.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와.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네. 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964년도에 만든 지금 이제 60년이 넘은 피아노죠. 그리고 그때의 북유럽의 디자인.
0: 네. 그 연주도 하시는 건가요?
2: 요 정도까지.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좋아해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가볍게 연주도 하고.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0: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와, 이것도 진짜 특이하다.
1: 잔하고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앉으시죠. 네.
1: 손님들 불러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2: 네, 식사도 하고.
1: 약간 어디 원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요리도 좀 잘 하시나요?
2: 제가 사실 아주 잘 하는 요리 딱 한 개가 있어요.
1: 아, 예, 예.
2: 네.
1: 어떤 요리?
2: 안 그래도 오늘 예. 점심 때도 됐잖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장훈 씨한테 한번 평가, 그리고 예원 씨의 또 예리한 입맛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 별로 안 예리한데.
0: 여기가 예리해요.
2: 아, 그래요?
0: 저는 다 잘 먹는데 여기가 예리해요. 생각보다.
2: 아, 그래요? 네.
1: 어떤 요리?
2: 남자의 요리라고 해서 네. 기준이 엄격해요. 첫 번째, 7분을 넘지 마라.
1: 아.
2: 두 번째, 디쉬는 하나만 써라. 그리고 페어링을 정확하게 해라.
1: 예.
2: 그런 건데 오늘은 몇 개는 좀 생략을 하고 네. 맛으로 한번 승부를 해요.
1: 네.
0: 해주시는 건가요?
2: 그럼요.
1: 7분밖에 안 걸리나요?
2: 네, 7분밖에 예, 안 예. 걸리는데.
0: 너무 좋다. 너무
1: 알겠습니다.
0: 좋다. 그렇죠? 7분 괜찮죠?
1: 자, 과연 진짜 7분 만에 요리가 될지가 예, 궁금합니다. 사실 익히는 데만 해도 7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0: 근데 지금 비주얼은 거의 되게 유명한 오마카세 주방장 같아요, 지금.
2: 그래요?
0: 예.

0: 이쪽 충무로 거리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재밌게 사시네.
1: 그 외에 우리나라 말에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0: 여한이 없이 즐겁게 살다가 간다.
2: 네.
0: 이런 주의시네요.
1: 네.
3: 와, 뭔가 된 것 같은데요?
0: 이게 요리 이름이 뭔가요?
4: 우럭콩식 우럭찜.
3: 이거 좋아해.
0: 아, 마지막에 저걸로 이제 완전히 튀기듯이.
3: 아, 기대되는데요? 아,
0: 안에 소스가 있네요, 원래.
1: 네, 이게 네. 복분자 간장을 하고, 그 다음 부도시유가 섞이면서 네. 되게 재밌게 맛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네, 이 파도 살짝.
0: 네네.
1: 네. 살이 뼈에
3: 파향 나네.
0: 아, 감사합니다. 우럭만 한번 먼저 좀 네. 먹어보겠습니다.
3: 잘 어울린다. 소스 묻혀 먹으니까.
0: 뭐라 그럴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고 잘 익었습니다.
3: 진짜 쫄깃쫄깃.
0: 예. 이게 왜냐면 잘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1: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우럭 요리 언제 해줄래?
0: 아니, 근데 이, 지금, 이 공간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1: 네, 혼자.
0: 가족들은 지금 어디?
1: 가족들은, 제 와이프는 제주도.
0: 네.
1: 예. 그리고 큰애는 오사카.
3: 어.
1: 둘째는 이제 뉴욕에, 아, LA에, 패션. 회사 다니고 있고.
0: 왜 이렇게 다 가족이 다 이렇게 뿔뿔이
1: 뿔뿔이 흩어져도 있지만 두 친구들한테 니네가 대학 졸업하면 네. 나는 니네 전화번호 지울 거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네. 그냥 좋은 친구가 될 거다. 그래서 진짜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졸업하고 지우고 또 이 둘째 졸업하고 지우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갔던 학교인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학교라는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디까지든 상관없이 뭔가 배우는 어떤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근데 배움이 끝난 이후에는 나는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생각을 깼죠. 깼던 계기가 예전에 우리 그 이태원에 그 이태원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 친구가 그 코스튬하고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원한테 그 경영지원 실장한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 정말 죄송한데 지원이 전화번호 좀 낮출 수 있냐고. 그 지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 친구한테 문자만 보냈죠. 그냥 심플하게 보냈어요. 너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바로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도 안 그래도 거기 있다가 한강진역으로 내려왔다. 그거 보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한 거죠.
3: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자체가 놀랍긴 하네요.
0: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음식이.
3: 아, 가족 얘기가 아니, 너무 맛있어요?
0: 음식이 네. 정말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7분 얘기하시고 준비가 엉성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0: 자, 충무로 필동의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신 우리 박동훈 대표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1: 경남 산청 지리산 밑에
0: 산청.
1: 있었어요.
0: 아, 예. 지리산 밑에.
1: 네.
0: 거기 이제
1: 외할머니랑 같이 둘이 살고 있었죠.
0: 예.
1: 어머니가 제가 7살 때 서울로 돈 벌러 가시고, 아버님은 그 한해 전에 돌아가셨고.
0: 아, 예. 굉장히 좀 어렵게.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생각하면
0: 네.
1: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너무 감사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죠. 그러면 앞집에 대구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주상댁이라는 집인데, 대청마루에 대야 같은 이만한 대야에 그 숭늉이 있잖아요. 그 밑에 누룽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은 누룽지가. 밥공기 하나하고 밥숟가락을 갖고 가요. 조용히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퍼요. 미끄러지듯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소리도 안 나고. 요렇게 내려서 싹 긁어서 담고 하다가 무슨 기척이 들리면 또 마루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할머니랑 갖고 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조금 한 숟가락씩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밥알 같은 게 밑에 많은 거예요. 아줌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주상댁이었죠.

0: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신 건가요?
1: 중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어가지고 네. 학비가 안 들어갔어요.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를 갈 때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학비가 있어야.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뭐 일을 하면 먹을 걸 줬지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2: 어머니는 그럼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1: 이제 주소를 하나 들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홍제동 시장바닥이었는데 거기 가서 어머니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미용실이더라고요. 네.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 니네 엄마가 집이 없어서 편지 받으려고 여기 주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막차가 들어오면 엄마 오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차 타고 오시나 보다. 그래 이제 그 길을 갔죠. 가서 쪼그려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막차 들어오고 나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가슴이 뛰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엄청 부자니까. 우리 시골에는 리어카가 있는 집이 저 밑에 이장집에 아래 동네 이장집에 리어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끌고 오시길래 와 우리 엄마 진짜 부자다.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풀썩 주저앉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를 만났죠.
0: 그러면 이제 그 리어카로 어떤 뭘 하죠?
1: 어머님이 이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돈을 참 많이 버셨었는데 옛날에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주라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개주.
0: 옛날에는 그렇게 자꾸 개주분들이 자꾸 얼로 그렇게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돈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참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그렇죠, 엄청 맞아요. 많았어요.
1: 네. 그 이제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엄마가 버스 정점 이제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화장실 옆에다가 그 리어카를 세워놓고 양쪽 포장을 치더니 은박지 두 개 깔고 너는 거기서 자고 나는 여기 자고 그게 첫 번째 숙소였어요. 집이었어요. 겨울이었죠. 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되게 추웠어요. 어.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리어카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아마 시골에 있을 때 리어카에서 자라 그랬으면 뭘 해도 다 하고 잤을걸요? 그거 잡고 뛰는 것만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0: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죠.
1: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걸까요?
0: 원서를 쓴 데가, 야, 고등학교 제일 센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특수상고라는 거예요. 네. 그때 커트라인이 인문계보다 더 셌어요. 모르고 이제 특수상고를 써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맨날 주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주판 할 때도 뭐 거링거리고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미술 담임이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경복궁에 이제 사생대회를 나갔는데 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더니 너 왜 상고 들어왔냐고. 예술고등학교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편입을 시켜주세요, 예고로.
2: 아, 그림을 원래 잘 그리셨나요?
0: 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2: 어릴 때부터?
0: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로 갔는데 예술고등학교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그냥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학비라기보다 막 재료비 뭘 사야 되고. 결국은 자퇴했어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2: 학비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를 못 마치셨으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겠어요.
0: 제가 사실 어머니가 속상할 것 같아서 그 빈대하우스에 나올 때는 항상 교복 입고 나왔어요.
3: 어머니 나중에 그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3: 아, 지금까지도?
0: 네. 엄마는 그 제가 학교를 중퇴한 거를 모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부모들은 사실 금방 눈치채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여기 힘들 때 아무리 어머니 앞에서 웃고 막 신나게 오히려 또 약간 과장되게 막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역할이고 그날은 진짜 아들이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죠. 보면 뭐 뭔가 있었겠죠. 그런 사인이. 엄마는 아마 알지 않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그 리아카에서 계속 지내신 거예요? 거기 버스 종점에?
1: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 제가 거기 계속 지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예전에 오금동이라고 알로에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끝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프레임 끝에 한 칸을 빌려주시면서 네. 아침, 저녁으로 그 대신 물을 주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칸으로 이사를 간 거죠.
0: 어떻게 보면 산청에서 할머니랑 사실 때가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까지 외할머니랑 살았죠. 그리고 그 위에 서울 올라와서는 어머니랑 같이 리아카에서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예쁘게 꾸몄어요. 내 공간이 최초로 생긴 내 집이었죠. 거기를 그림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버리는 가구들 그것도 뚝딱뚝 수리해가지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진열장 책장도 만들어 놓고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그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막 보여주고 싶었고.
2: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원래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1: 네. 인테리어 쪽은 광고할 때 사실 인테리어 작업도 많이 해요. 쇼 윈도우 디자인. 제가 한번 인테리어 꿀팁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가는 거예요?
0: 가야 되나요? 가야
1: 되나요?
0: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 아, 말씀해 주실 거예요?
0: 이 스위치 옆에 파이프가 이렇게 또
1: 이게 그냥 오브제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사실 여기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예. 스위치 누르면 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파이프에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해서 그래서
2: 진짜요?
1: 저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는
2: 디테일 그 가림막 같은 거네요.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혼자 있기 뭐해서 이 친구까지 넣었죠.
2: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네. 세심하시네요.
1: 그리고 여기에도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2: 여기에요?
1: 네.
2: 너무 재밌다.
1: 돌아보시면.
2: 뭐가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1: 보시면. 이 위에 있는 CD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보통 집에 사다리 같은 게 두면 이게 어디 창고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브제처럼 만든 거예요. 사다리를. 그리고 이 나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나무가 미그늄 바이트라는 나무거든요. 일명 이건희 나무라고도 해요. 이건희 회장님이 집에 화장실이나 이런 그 항균이 돼야 되는 곳에는 주방이라 했는데 이 나무를 다 썼대요. 네. 네. 원래는 침대 머리판이었어요. 침대 머리판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걸 이제 오브제로 그냥 벽에 네, 붙였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인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2: 아, 여기는 되게 호텔처럼 네.

0: 진짜 보물이 여기 또 따로 있어요.
1: 뭔가요?
0: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1: 아, 공간이 많네요. 아,
2: 사우나.
1: 이렇게
0: 앉으세요.
1: 너무 좋다.
0: 여기 이제 근식 사우나라서 이렇게 해서
1: 그러면은

0: 보통 치드.
1: 아, 여기다가 사우나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제가 사실 보시면은 틈새 공간들을 다 네. 만들었거든요.
0: 잘 쓰시네요. 이용.
2: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 하면서 땀이 나면 테라스에 가서 캔맥주 하나 탁. 아. 정말 여기 오시면 네. 아마 안 나가실 거 오늘 촬영 끝날 거래요.
0: 여기가 대박이에요.
1: 아, 아 여기 여기도 올라오나요?
0: 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죠?
2: 그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해.
0: 너무 좋아하시네. 네.
1: 누가 별다를 게 없을 뻔했는데.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딱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나무 보는 맛으로
0: 이게
1: 이 앞에
0: 왜 있는지 알겠어요.
1: 어 여기 앉아 있는 게 딱 너무 괜찮네요.
2: 도시가 있어도 자연을 거쳐서
0: 자연 같아요. 네, 네, 네. 또 밖에서도 좀 시야를 가려줄 네, 수 있고
1: 네. 아주 이 나무가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여기 앞에
0: 밖에서 봐도 멋졌거든요 나무가. 네. 근데 지금 딱 시야에서는 오, 괜찮네.
2: 이 건물이 20년 전에 제가 지었고 3년 전에 팔았습니다.
1: 아, 예.
0: 여기가 광고회사 하셨던 그건가요?
2: 네.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너 판 건물 바로 앞에서 나 그건 좀 아니지 않니?
1: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뭐 공짜로 넘기신 건 아니에요.
0: 돈을 받으셨죠.
1: 돈을 많이. 다 받고 파셨는데 왜 뭐.
0: 많이 받으셨죠.
2: 장훈 씨는 포크가 약간 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꺼집어 내버리니까.
0: 꺼내야죠.
1: 위치는 굉장히 좋고 사실 평수도 굉장히 넓은데.
2: 네.
1: 100평. 네. 아니 얼마에 파셨어요?
2: 처음에 살 때 33억에 샀거든요. 네, 네. 그걸 90억에 팔았어요.
1: 자 2층 거실도
2: 네.
1: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나무가 기본적으로 약간 메인 어떤 테마로
2: 네, 네.
1: 느낌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2: 제가 사실 아침에 여기서 일어나면 네. 잠을 깨는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잠을 깨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오신다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하나 해놨어요.
1: 네.
2: 그 한번 좀 들려드려보죠.
1: 근데 여기 기계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2: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네.

0: 천장.
1: 가정집에서 천장 열리는 거.
0: 이게 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 음악하고 맞지 않아요? 쫙 하는 음악과 함께 천장이 열리고 있어요.
0: 아니.
2: 그리고 장미 정원이 보이죠?
1: 네.
0: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면 하늘이 보이고.
2: 비가 오는 날 장미잎들이 비하고 같이 천장에 탁탁탁탁 떨어져요. 근데 사실 집이 평창동에 200평의 큰 집이 있어요. 인생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데는 평창동 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고 우리 애들도 태어났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평창동 집.

0: 박동훈 대표님, 과연 백지 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네, 예. 드리겠습니다.
0: 예. 아유, 이게.
2: 아, 근데 귀엽다.
0: 38억.
1: 맞습니다. 예. 제가 필동해낸 수업료이고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0: 아, 이게 이제 이 필동 지금 거리에 그동안 쓰신 금액이 한 38억 네. 정도.
1: 그게 이제 네. 제 수업료라고 네. 생각을 하죠.
0: 그럼 대표님과 이 충무로 필동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 사실 시골 촌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 필동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했던 일이 병마주의를 했었어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종이를 집어서 주워서 이렇게 모을 때도 그냥 허투루 안 모으고 거기에 그림 있는 거 이런 거는 일부러 그 아저씨한테 안 갖다 주고 따로 뒀어요. 전부 저는 현장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렇게 다닐 때도 늘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책상 반쪽을 주셨던 분도 지금도 연락을 하죠. 또 누구더라? 네. 거기 이제 대표님도 연락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필통이 제 학교였었고, 뭐 인쇄소 사장님이나 스티커집 사장님들은 저에게는 교수님이셨고, 이건 너무 저는 감사했었어요. 큰 선물이었고 저에게는 학연 지연 인연이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필동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와 이 디자인에 좀 입문하신 계기가 있나요?
0: 디자인 회사에서도 너 우리 회사에 그 인쇄 담당을 해라.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 책상이 없죠. 왜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5분 대기열 앉아가지고 디자이너가 부르면 이거 인쇄소 갖다 맡겨. 네, 그러고 그냥 갖다 맡기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장님 책상에다 살짝 갖다 놨어요. 퇴근할 때.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와서 보면 쓰레기통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꺼내서 또 다시 펼쳐가지고 내가 이제 또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장님이 언제 한번 너 일로 와봐, 사모님 로고 좀 써. 그러는 거예요. 오늘 로고를 제가 썼어요. 그때부터 책상이 생긴 거예요. 제 책상이. 오. 그 당시에 삼성전자, 뭐,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광고들을 계속 이제 그 콘티 작업.
1: 아, 콘티.
0: 네, 콘티 작업.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책상이 생기고 3년 만에 디자인 실장이 된 거예요.
2: 디자이너도 아니라 또 디자인 실장까지. 네.
1: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0: 그때가 86년.
1: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본인의 회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92년도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회사를, 제 회사를 만들었죠. 제가 제 회사를 차리려고 해서 차린 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큰 꿈을 꿨었다면, 거창한 꿈을 꿨다면 아마 생각하다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보다 나을 자신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한 것보다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었고.

0: 근데 왜 뭐 다른 기부, 뭐 다른 투자가 아니라 미술관 만드시는 걸 택하셨나요?
1: 우연히 이제 길거리에 애들이 막 딱지치하고 놀고 그러는데 광고니까 뭐 그림이 그냥 이게 뭐냐 그랬더니 펴보니까 그 미술관 티켓이에요. 입장권 학교에서 나눠주나 봐요. 그걸로 딱 지금 야 이거 미술관 안 가고 왜 이거 갖고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릴 때 아마 이런 문화예술을 좀 경험했으면 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그럼 미술관을 만들자.

0: 예술거리를 만들기 잘했다. 좀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는 해요. 네. 하지만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했던 일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뭐 직원들하고 같이 또 경쟁 PT를 하거나 오더를 따고 뭐 큰 돈을 벌었어도 한 번도 거기에 뭐 감사하거나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술통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동훈이 진짜 너 잘했다. 정말 그때는 저한테 칭찬을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고 그리고 제가 저 자신한테 했던 칭찬이고 지금도 사실 그 예술통은 저를 되게 칭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동훈아. 너 잘하고 있어.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0: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2: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5: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0: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5: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0: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5: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0: 가지고
1: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3: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14: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15: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16: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17: 지어준다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4: 얼음 정수기들은 이상하다. 잘 얼렸다면서 왜 녹은 것 같지? 찜찜하게. 냉동실이 없으니까. 냉동실 있는 얼음 정수기는 LG 퓨리케어뿐. 이런 얼음 말고 이런 얼음 먹고 싶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의 얼음 정수기엔 냉동실이 있나요?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냉동 얼음 정수기.
5: 시원한 김치를 찾는다면 김치명인 이하연의 핫한 여름 김치 레시피.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요. 자꾸만 먹게 되는 여름 별미 물김치.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얼갈이 물김치부터 아삭거리는 식감 덕분에 많이 찾게 되는 오이지 반찬.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포인트인 오이지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6: 네. 선생님,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가는 여름인데요. 매번 땀 흘리며 요리하기보다는 이 며칠이든 든든하게 이 김치로 이 반찬 해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7: 네.
6: 자, 김치 명인 이하연 선생님과 얼갈이 물김치 한번 배워볼게요.
7: 네.
6: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7: 자, 얼갈이는 한 단으로 준비했고요.
6: 네.
7: 그리고 절이는 소금이고요.
6: 네.
7: 절일 때 물이 또 한 2리터 정도 있으면 돼요.
6: 네.
7: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쓰는 게 쪽파하고
6: 네.
7: 그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썼고요.
6: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 김치를 만들 때 배하고 사과 같은 이 과일이 들어가더라고요.
7: 네.
6: 양념 재료도 한번 쭉 볼게요.
7: 네, 설탕을 쓰지 않으려고
6: 네.
7: 이렇게 사과하고 배하고
6: 네.
7: 그리고 마늘생강은 기본으로 또 김치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6: 네.
7: 간은 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건고추가 좀 들어가거든요.
6: 네.
7: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추가 들어간 게 싫으면요. 빼고 하면은 백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6: 백 물김치가.
7: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6: 자, 이렇게 준비해줬고 여기는.
7: 그다음에 이제 네. 밀가루 풀을 쓸 거거든요.
6: 네.
7: 그냥 맹물에 쓰는 게 아니고
6: 네.
7: 다시마를 우린 다음에
6: 네.
7: 다시마 물에다가 밀가루 풀을 써서 그놈 가지고 국물을 만들 거예요.
6: 이렇게 네. 재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7: 네.
6: 냉장고에 한 통 쟁여두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제철 채소로 만드는 별미 김치 바로 만들어 볼게요.
7: 네.
6: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갈이 물김치 한번 해볼게요.
7: 네.
6: 자, 여기 얼갈이가 있는데 굉장히 신선해요.
7: 예, 요즘이 제철이에요, 또.
6: 네.
7: 얼갈이도 살살 나오고

0: 긴 해요, 하우스에서.
1: 네.
0: 그런데 요즘 얼갈이가 제 제철이라고 봐야 돼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근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0: 일단은 이렇게 보면요. 겉잎, 이렇게 떡잎부터 자라난 거 있거든요.
1: 예.
0: 이런 걸 떼주세요.
1: 아, 겉잎은 떼주고,
0: 이런 건
1: 아무래도 흐물흐물하네요,
0: 떼주시고,
1: 이렇게.
0: 예. 떼주시고 이거를 물에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한세
1: 예.
0: 번 정도
1: 세번
0: 씻은
1: 정도.
0: 다음에,
1: 예. 예.
0: 썰을 때는 보통 김치 그냥 뭐 이렇게 열무하고 섞어서 담글 때는 4, 5cm 길이로 썰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렇게 물김치로 할 때는 숟가락으로 떠먹기게 나박김치 형태로 써시면 좋아요.
1: 아, 맞아. 물김치는 이렇게 떠먹기 좋아야
0: 예,
1: 돼요.
0: 국물하고 떠먹기 좋게 나박김치 길이로 한
1: 예.
0: 2cm? 그 정도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1: 근데 사실요, 이런 김치 같은 거 손질할 때이 풋내가 날수 있다고 좀 손질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질하면 돼요, 선생님? 풋내가 안
0: 자,
1: 나려면.
0: 이거를 절일 거예요.
1: 자.
0: 이거를 절이는데 보통 얼갈이 한 단이 2kg 정도 돼요.
1: 네네.
0: 그런데 얼갈이 값이 많이 비싸지면 1.6kg, 1.5kg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또 싸지면요, 2.5kg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오.
0: 한단 해서 소금이 딱 50g이라 일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50에서 70g 그 사이로 쓰시면 되는데,
1: 50에서 70 사이.
0: 예, 저는 2kg여서
1: 네.
0: 그냥 50g만 썼어요.
1: 50g.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과의 비율은?
0: 물은 1리터고요.
1: 1리터.
0: 예. 이게 충분히
1: 네.
0: 이렇게 녹여주세요.
1: 녹여서.
0: 녹여주시고,
1: 네.
0: 자, 요거를 거기다 담아서.
1: 볼게요.
0: 엄마들이
1: 예.
0: 제일 절이는 걸 실패를 많이 하세요.
1: 맞아요.
0: 왜냐면, 계량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냥 두 컵, 세컵 쓰시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감이 잘안
0: 예,
1: 와서.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짜니까
1: 예.
0: 어떻게 해요? 또 물로 씻어버리거든요.
1: 아, 맞아요. 절였던 거를 물로 씻어버리는데.
0: 그러면 맛이 없어요.
1: 아,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0: 네, 안 씻어요. 소금을 적게
1: 오.
0: 썼기 때문에
1: 예.
0: 자, 이걸로 30분에서 1시간.
1: 예.
0: 이게 연한 거면 30분이면 절여져요.
1: 너무 세게 이렇게 뒤집지 않네요,
0: 네,
1: 선생님.
0: 이렇게 살살.
1: 살살.
0: 그래서 이거
1: 요
0: 꺼내놓고요.
1: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0: 예.
1: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절여놨던 얼갈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숨이 죽었어요. 그렇죠?
0: 예.
1: 한번 보실까요? 비교해서.
0: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물 많이
0: 그러니까
1: 나왔네요.
0: 얼갈이에서도 물이 나왔고
1: 예.
0: 처음에 1리터를 썼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지 않아요. 그냥 건져서
1: 예.
0: 김치를 발이 담가야 향도 살아있고 맛있어요.
1: 헹구지 않아야.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수분을 좀 제거해
0: 이게
1: 볼게요.
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예.
0: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래서 이게 한끗 차이예요.
0: 예, 이렇게 물기를 좀 빼세요.
1: 진짜로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에 먹기 정말 좋아요.
0: 그렇죠.
1: 예.
0: 나박김치 형태로 썰으시면 돼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1: 또 아삭한 식감 살아있고요.
0: 네, 그대로.
1: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고. 이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0: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으로, 불 쪽으로 오셔서요.
1: 자, 저희가.
0: 밀가루를 여기다
1: 예,
0: 넣고,
1: 다시만큼 물좀 냈죠?
0: 예. 풀을 맑은, 이렇게 죽을 쓰는 게
1: 예.
0: 아니고요. 맑은 풀을 쓸 거예요.
1: 맑은
0: 예.
1: 풀. 그거 맞아요. 저희가 그냥 김치할 때는 왜 찹쌀풀 있고 밀가루풀 있는데 오늘은 밀가루풀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0: 이게 이제, 얼갈이나 열무는 여름 채소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여름에는 밀가루도 여름 찬 음식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풍내를 제거해주는 그런
1: 오.
0: 역할을 해요.
1: 얼갈이 풋내도
0: 예, 국물도
1: 제거해주고.
0: 구수하고.
1: 예. 다시마도 한번 건져볼게요.
0: 이게 다시마 국물을 낼 때는
1: 예.
0: 끓고 나서 8분 정도 있다가 다시마를 건져주면 돼요.
1: 8분
0: 예.
1: 정도가 계속 적당하다.
0: 예. 자, 이게 한 8분 끓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1: 이때.
0: 예.
1: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주시고.
0: 오래, 이게 오래오래 다시마를 끓이면 얇은 떫은 맛도 나고요.
1: 쓴맛도
0: 예,
1: 나고.
0: 쓴맛도 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건졌고요.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여기다 그냥 밀가루를 바로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안
1: 왜?
0: 풀어지죠. 건더기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1: 예, 뭉칠까
0: 뭉치기
1: 봐서.
0: 때문에 미리 풀어서 끓을 때 하면은 바로 끓어요.
1: 그러게, 우리 선생님들 다 이유가 있으셔.
0: 네.
1: 예.
0: 그럼요, 다 생각했고요.
1: 또왜 중간에 또 푸시나 해갖고,
0: 네.
1: 예.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해서
1: 오.
0: 맑은 국이요.
1: 예? 요거를 이제 식히신다고요?
0: 예, 한번 불을 끄르면,
1: 예.
0: 끓으면 이제 그때 불 끄고 식혀야 돼요.
1: 자, 그래서 식혀둔 저희가
0: 네.
1: 밀가루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한번
0: 네.
1: 또요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풀까지 만들었고, 이제 양념을 만들면 되잖아요.
0: 자, 네. 고은 씨가 이걸 좀 갈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후에 한번 갈아볼까요? 어떤 거 어떤 걸까요?
0: 소금하고 네. 이거 고운 고춧가루 빼고
1: 다 넣을게요.
0: 네, 다 넣고 그다음에 사과 넣고요.
1: 사과 넣었고
0: 그다음에 여기는 마늘.
1: 네.
0: 생강.
1: 생강도 넣고
0: 그리고 고추를 넣고요.
1: 건고추를.
0: 건고추는 한번 씻은 다음에 가위로 잘랐어요.
1: 예. 여기 또 매콤한 향이 잘 나죠. 맛도 그렇죠. 잘 나고.
0: 그리고 여기다 물을 좀 한
1: 어느 정도요?
0: 이 정도 잘 갈아줄 정도로.
1: 잘 갈릴 정도로만. 예. 자. 선생님 곱게 갈아요?
0: 예, 곱게 갈아주세요.
1: 곱게요. 네. 갈아볼게요.

0: 조금?
1: 네, 됐어요.
0: 자,
1: 네, 다 아, 갈아졌어요.
0: 잘 갈아갔습니다.
1: 여기다가
0: 여기다
1: 하세요.
0: 바로 볼까요?
1: 네.
0: 자, 잘 갈렸는데요. 확실히 과일이 들어가서 향긋해요, 선생님. 와. 자, 이렇게 한번 과일까지 넣어서 국물 갈아봤습니다.
1: 자, 여기다 간을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여름 김치에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여름 김치예요.
0: 어, 그러게요. 아, 깔끔하게.
1: 소금 간을 예. 하는데 저는 1.3% 정도로 맞추거든요.
0: 1.3%.
1: 네, 그러니까 물 1리터 정도 되면 소금이 13g 정도.
0: 13g
1: 그러면 정도. 국물 김치 간이 딱 맞아요. 동치미도 그렇고.
0: 맞아요. 너무 짜구나 하면 조금 여름에 먹기에.
1: 네, 국수 말아 먹고 하려면.
0: 예.
1: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0: 네.
1: 좀 더 매콤하게 먹으려면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0: 네.
1: 20g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저 그 얼갈이에서도 수분이 또 나와요.
0: 네네.
1: 그래서 맑아져요. 더.
0: 근데 이 고운 고춧가루는 네.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품기로
0: 네.
1: 풀어주는 거예요.
0: 아, 정말 이 국물만 봐도 너무나 시원할 것 같고
1: 네.
0: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율대로만 한다면
1: 네.
0: 정말 맛있는 얼갈이 물김치 되는 거죠.
1: 네. 자, 이렇게 네? 놓고요.
0: 네, 어느덧 풀렸어요.
1: 네, 어느덧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을 썰어줘요.
0: 네, 고명을 썰을게요.
1: 자, 이건 쪽파인데요.
0: 네.
1: 가운데 이렇게 굵은 거는 가운데 이렇게 그 파에서 국물이 잘 나오겠죠.
0: 파에서 맛있는 맛도 잘 우러나고.
1: 그 향기, 파 네. 향기가. 그래서 김치에 5대 양념이 있어요.
0: 예.
1: 마늘, 생강, 파.
0: 오.
1: 예, 이거는 마늘, 생강, 파, 고추, 그 다음에
0: 네.
1: 젓갈이에요.
0: 젓갈.
1: 근데 요즘 젓갈 들어가는 김치들을 젊은 층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0: 아무래도 젓갈 사용을 많이 안 해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좀
1: 예,
0: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1: 예, 그래서 소금 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썰어놓고
0: 네.
1: 이 파를 썰을 때는 저 얼갈이 길이로 썰어주세요. 2cm 정도로.
0: 아, 얼갈이 길이에 맞춰서.
1: 네. 꼭지 따고요.
0: 네.
1: 통고추 이거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0: 네. 색깔을 내기 위해.
1: 자, 이거 청양고추고요.
0: 네. 청양고추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1: 홍고추고 이건 색깔이 이쁘라고
0: 예.
1: 넣는 거고요.
0: 그러니까 이 김치에 또 고추 빠지면 섭섭해요.
1: 네, 자 이거를
0: 예.
1: 약간
0: 씨를 발라주는 씨를 거예요.
1: 한 게 그래야 김치 국물이 깔끔해요.
0: 그러게.
1: 네.
0: 이렇게 해서 씨까지 깔끔하게
1: 다 넣을 수도 있지만,
0: 네.
1: 근데 사실 매운 맛은 이 씨하고
0: 네.
1: 이 가운데 이 부분이 태자라고 하거든요.
0: 예.
1: 거기에 이제 매운맛이 있는데
0: 오늘은
1: 그냥 깔끔하게 국물 김치여서
0: 맞아요.
1: 네.
0: 한번 썰어볼게요. 이것도 네. 같은 크기로 썰나요?
1: 그래도 되고 조금 적게 썰어도
0: 맞아요.
1: 돼요.
0: 아무래도 고추는
1: 고명이니까
0: 예.
1: 예.
0: 얼갈이와 이 쪽파보다 조금 작게
1: 예.
0: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청고추, 홍고추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예쁘네요.
1: 김치 담가놨을 때
0: 예.
1: 완성하면 더 예뻐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
0: 네.
1: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담그기만 하면 되거든요.
0: 야, 이렇게 순식간에 자, 김치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담가 볼게요.
1: 김치 통에다가
0: 예. 자, 재료를 준비하고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금세
1: 예.
0: 김치가 되나 싶기도 하고
1: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아, 그러게요.
1: 네.
0: 저도 체육회 하면서 이 김치를 몇 번 담가봤잖아요.
1: 네.
0: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우리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김치를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1: 네.
0: 잘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1: 이게 어려운 줄 알고 안 해서 그렇지
0: 네.
1: 자꾸 해보면
0: 그러게.
1: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빌딩도 짓는데요. 아.
0: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네. 물김치 한번 시원하게 또 한번 담가봅니다.
1: 여기에다 채를 하나 주시겠어요?
0: 채요?
1: 네.
0: 저.
1: 이거 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아.
1: 해주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0: 채로 받쳐서 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1: 국물이 깔끔해요. 이렇게
0: 되면. 이야. 아니 저희가 아까 고추씨도 발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채에 받쳐서. 자, 요 한 단계 차이인데 정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하고 나면 이 양념이 아깝잖아요.
0: 맞아요.
1: 그 배주머니에 넣어서 네. 위를 덮어줘요.
0: 아, 배주머니에 넣어서?
1: 네.
0: 아까우니까.
1: 아까우니까. 그 여기에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0: 그럼요.
1: 네.

0: 이렇게 자, 이렇게 배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네. 네,
1: 이렇게 해서 네.
2: 묶은 후에 아까우니까
1: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걸로 위를 덮어주면
0: 예. 맛있는 네. 양념이 잘 나오겠죠?
1: 여기 고명.
0: 고명까지. 야 진짜 아니 보기 말고 이게 만약 통장으로 쓴다면 아 통장이 꽉 차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 부자 됐죠.
0: 네 정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1: 김치 있으면 반찬 걱정 많이 안 해도 되는데.
0: 맞아요. 이
1: 그 대신 자, 여름에는요. 예.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서 예? 국물이 골고루 배게 해줘야 돼요.
0: 아 조금 눌러서.
1: 이렇게 되면
0: 예.
1: 진짜.
0: 아, 사실 이렇게 비주얼로만 보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얼마나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1: 자 오늘 담갔죠?
0: 네.
1: 그러면 이게 막 30몇 도 올라가는 날 네. 그런 날은 밤에 넣어야 돼요.
0: 어 냉장고에. 네.
1: 근데 그렇게까지 덥지 않으면 네? 내일 아침에 넣어도 돼요.
0: 어, 네 아침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1: 네.
0: 네 한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숙성해둔 게 저희가 있죠.
1: 네.
0: 한번 볼까요? 아. 우와 이 청량한 향이 확 올라와요. 뭔가 이렇게 톡 쏘는 향도 올라오고
1: 그죠?
0: 예.
1: 이 국물에다가
0: 예.
1: 예. 국물에다가
0: 아주 잘 익었는데 선생님 언제 담아볼까요 이거? 아, 진짜 맛있겠어요. 아삭아삭하고 국물도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1: 좀 맑아져요.
0: 예.
1: 이게 여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0: 아, 너무 군침 돌아요. 너무 군침 돌고
1: 향기 좀 보시고요.
0: 야 향기가 진짜 뭔가 그 톡 쏘는 스파클링하는 그런 톡 쏘는 향도 나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물김치 그 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얼갈이 물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질한 얼갈이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에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얼갈이 배추에 소금물을 넣어 1시간 정도 절인 뒤 채반에 맞춰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다시마 물에 밀가루를 섞어 풀어줍니다. 밀가루 풀을 사용하면 얼갈이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끓는 다시마 물에 다시마를 건진 뒤 고루 푼 밀가루를 섞어 식혀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마늘, 생강, 불린 건고추, 밀가루 풀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남은 밀가루 풀에 간 양념을 넣은 뒤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치통에 절인 얼갈이 배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내려주세요. 배 주머니에 양념 건더기를 넣어 얼갈이 물김치 위에 얹은 뒤 썰어놓은 고명을 올려 하루 정도 숙성해줍니다.

0: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여름에 빠짐없이 먹게 되는 게 오이지인데요. 이 밥도둑 오이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이게 이제 오이지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요.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한번 색을 입혀주시고, 네. 그다음에 김치용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깨소금이고요. 네. 설탕은 이제 좋아하면 약간 네. 조금 달콤한 게 더 맛이 있더라고요.
1: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잘 익은 오이지 하나면 매콤 짭조름한 오이지 무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2: 제가 오이지 담가온 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오이지 많이 담가셨을 거예요.
1: 오이지. 오.
2: 그래서 요거를 써는데
1: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네.
2: 이거를
1: 자, 한번 써 볼까요?
2: 써는 걸 좀 보여 드릴게요.
1: 이거 선생님 직접 가지고 오신 만드신 오이지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2: 예, 양쪽 끝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1: 네. 양쪽 끝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쓰세요.
2: 저는 두 개씩 넣고 이렇게 썰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좀 얇게 썰어주세요.
1: 얇게.
2: 0.2cm.
1: 네. 진짜 아삭아삭. 이 오이는, 오이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오이지가 돼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 오이는 97%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를 묻힐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거 먹을 때마다 묻히기 너무 성가시거든요.
1: 아, 그럼요.
2: 근데 묻혀서 그 양념, 저기 반찬 찬기 있잖아요. 예? 거기다 딱 해놓으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 먹으면 돼요.
1: 맞아. 저희 엄마도 이 오이지 무침을 항상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2: 누룽지 먹을 때.
1: 같이 얹어서 먹으면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여름에 밥맛 없을 때.
1: 맞아요.
2: 그 물마러 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얹어서 먹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자 이렇게 예? 썰어서 이게 썰어놓은 거예요.
1: 자 이게 10개 분량인가요 지금?
2: 그게 8개.
1: 8개, 이거 두
2: 개까지 해야 10개.
1: 10개. 자,
2: 이렇게 해서 담가 놓는데, 네. 오이지에 따라서 네. 20, 30분 정도. 그게 조금, 담글 때 소금 함량을 조금 적게 넣었으면 20분 내지 30분 그 정도고.
1: 아, 오이지의 염도에 따라?
2: 그렇죠. 어떤 거는요, 막 오이지가 쭈글쭈글쭈글 한 거 있죠? 예. 그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짜거든요.
1: 예?
2: 그러면 좀 더 담가 놔야 될 거예요.
1: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좀 짠기를 예. 빼주는 거죠.
2: 담가 놨다가 한 두세 번 헹궈서 예. 짜온 게 지금 요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짰죠, 이거를.
2: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짤순이로 많이, 양이 많으니까.
1: 아, 맞아요.
2: 짤순이로 꼭 짜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손심이 좀 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옆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아빠들이
2: 예,
1: 와서.
2: 예.
1: 근데 아까는 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힘이 약해 보이죠?
2: 아니, 아니야. 이거 미리 짜왔어요. 아니,
1: 저한테 부탁하시지. 저 잘할 수 있는데.
2: 진짜? 네. 근데 요리를 잘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체육으로 열심히 요리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이지 제대로 묽게 안 짜면 예. 식감이 좋지 않죠?
2: 예, 지금 마른 저기 고운 고춧가루로 네. 지금 색을 내주는 거예요. 오. 이때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1: 바락바락.
2: 바락바락.
1: 양념이 잘 되게끔.
2: 자, 이렇게 하고요.
1: 확실히 색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고운 고춧가루를 하니까.
2: 예, 그리고 그냥 김치용 고춧가루.
1: 네. 이것도 섞어서 넣을게요. 예.
2: 저 마늘 넣어주세요.
1: 마늘. 마늘 넣고,
2: 네. 그다음에 깨소금,
1: 깨소금도 다 넣을까요?
2: 네, 다 넣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네.
1: 염도에 따라 설탕 가감하시면 되는 거죠? 기호에
2: 예.
1: 따라.
2: 네. 자,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
1: 아, 올리고당 넣어도 네. 되고요.
2: 조금 이렇게 간이 골고루 배도록.
1: 네. 아, 진짜. 진짜 반찬 없을 때 정말 무더울 때 이 오이지 무침 있으면 진짜 그 입맛이 돌아요.
2: 아 향기 보세요. 향이 아주.
1: 그러게요.
2: 자 참기름 주세요.
1: 신선한 오이의 향과 그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이지 식감 정말 좋아하세요.
2: 이걸 참기에다가 예. 딱 담아놓고 예. 먹을 때 덜어 먹으면 돼요. 김치처럼.
1: 김치처럼. 예. 이거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죠.
2: 아우 밥 생각나요.
1: 그러게.
2: 네.
1: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 보여요. 오이의 향이 너무 좋고, 이야.
2: 이렇게 됐거든요.
1: 예.
2: 여기다 막 파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보관해놓고 먹을 거는 그냥 해도 괜찮아요.
1: 어. 어 진짜 향이 좋네요, 선생님. 여름으로 해두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2: 예, 여름 반찬으로는
1: 예.
2: 최고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0: 오이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0.2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오이지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짜주세요. 이때 오이지의 염도에 따라 찬물에 담그는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물기 짠 오이지에 고운 고춧가루, 김치용 고춧가루, 다진 마늘, 깨소금,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재료도 간단, 조리 과정은 초간단! 칼칼하면서 시원한 콩나물 두부찜부터 상큼한 겨자 소스에 함께 버무려 먹는 불고기 냉채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할 노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0: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9: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0: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8: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9: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8: 아, 예? 아, 오케이. 이거 다 썼어야 되는데.
9: 그라츠는 알로, 해피.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10: This is house.
11: Yeah, house here, here, born and it's a nice. Oh, yeah.
12: Ah, it's the shape.
13: Oh. Wow.

0: 누구에게나 꿈꾸는 저마다의 낙원이 있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운명처럼 끌렸던 만남.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준 숲속의 집.
1: 브라보!
0: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꿈꾸는 대로 자기만의 낙원을 지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름다운 고성과 중세 도시로 유명한 독일 남부. 그중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역사와 전통이 서로 다른 바덴 지역과 뷔르템베르크 지역 등이 통합돼 탄생했습니다. 이곳의 울창한 산림지대 슈바르츠발트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숲의 배경이자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숲입니다. 유럽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트레킹이 인기입니다. 슈바르츠발트엔 300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검은숲 트레킹이 시작되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일조량이 아주 적은 겨울을 보낸 독일인들은 봄을 떠들썩하게 반깁니다. 여기저기 전통 의상을 입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죠?
2: Die Bleibacher Bewohner und die Bewohner aus der Umgebung genießen das Maibaumstellen. Das ist ein sehr großes Ereignis.
0: 마이바움은 5월 1일 독일 전역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입니다.
3: Hallo, guten Tag.
4: Hallo.
3: Hallo, guten Tag. My name is Kyung Kim aus Südkorea.
4: Hallo, ich bin Johannes.
3: Was ist das hier, diese Klamotten? Sieht sehr besonders aus.
4: Danke, das ist die traditionelle Tracht bei uns aus dem Ort. Die trägt man seit dem 19. Jahrhundert.
0: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 검은색 모자가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전형적인 남성 전통 의상이랍니다. 마이바움은 독일어로 5월의 나무라는 뜻인데요. 검은 숲에서 키 크고 곱게 뻗은 나무를 구해와 몇 주 전부터 손질하고 장식했답니다. 검은 숲의 80%가 침엽수림. 독일에서 나무는 봄과 새 생명 그리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3: Hier gibt's auch einen Schmuck, ein Band. Was ist das?
4: Früher war Baden und Württemberg getrennt. Und damals, als es noch getrennt war, hat Baden die Farbe gehabt, gelb und rot. Das übernommen, dass man die gelben und roten Farben überall im Maibaum anbringt. Dass man zeigt, woher wir kommen.
3: Die Männer hier in Dorf wohnt, ist sehr stark, oder?
4: Den Maibaum hinten mit Seilen ziehen. Und dann haben wir natürlich 26 starke Männer, die nur mit Hölzern und Stechern diesen Maibaum nach oben drücken.
0: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마을 장정들은 매주 두 번씩 모여 연습을 했답니다.
3: 와, 제 스탁! 오! 슈퍼!
0: 곧이어 등장하는 트랙터들. 마이바움을 마을 광장까지 운반할 거라는데 박물관에 있던 트랙터도 출동했습니다. 마이바움의 길이가 24m에 무게는 무려 약 1톤. 다른 지역에선 기계로 많이 하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곳은 전부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호출됐죠. 혹시라도 이동 중 나무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요하네스 씨

0: 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1: Ist bei uns immer nicht schlecht, wenn man sich traditionell kleidet.
2: Ja.
1: Die werde ich gerne einreißen.
2: Wow.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면은 전통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다고 해요. 와.
0: 독일에 살면서 마이바움 축제를 보긴 했는데 전통복은 안 입어봤거든요. 이거 설레이는데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손님이 많습니다.
3: Also eigentlich habe ich noch nie gefehlt. Einmal war ich Vertretung, aber dann hat mich meine Schwester Marlene überzeugt, dass ich mitmache.
2: Okay.
3: Und jetzt bin ich halt das erste Mal im Trachtenverein.
2: Wow.
4: Ja? Du kannst gut schaffen, ja. Kein Problem, glaube ich. Und ihr macht auch alle Tanzen zusammen heute
5: ja,
4: Abend?
5: Ja.
4: Wow, wer tanzt? Wow, super.
3: Okay.
0: 정성스럽게 머리를 만져줬지만 비용은 공짜. 많은 아이들이 축제에 참여해 즐기면 그걸로 오케이랍니다. 축제에서 마리안네 씨는 의상을 맡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전통 의상 색깔이나 장식 모양이 달라서 종류가 엄청납니다. 발품 팔아서 직접 모으셨다고 하는데요.
6: 1996 mache ich das. Und heute kann ich bequem einen Umzug ausstaffieren mit 100 Trachtenträgern.
0: 남편이 전통의상협회 회장이었던 걸 계기로 전통의상을 모으게 된 마리안네 씨.
4: 와우.
0: 전통의상의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두 사람 덕분에 한동안 끊겼던 마이바움 축제가 되살아났답니다.
6: Und darum gebe ich mir diese Mühe, sonst würde alles zerfallen. Das zerfällt, wenn das nicht bewegt wird, zerfällt es.
4: Ja, natürlich. Ja.
0: 전통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4: 아, 따란! 어때요? 괜찮나요?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오, 요한네스가 입은 것만큼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0: 드디어 축제의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봄이 온 걸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 마이바움이 복을 퍼뜨린다 믿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복이 퍼지도록 중앙 광장에 세우는 게 전통입니다.
4: 큰 나무와 함께 광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제 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할로, 구튼 탁.
0: 퍼레이드엔 참여하지 않고 광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4: 할로, wir sind ein koreanisches Sendungsteam. Und was macht ihr jetzt?
7: Wir ziehen mit dem Seil auf der Seite am Baum beim Aufstellen.
4: Ah, okay. Also genau. Nur mit Hand. Ohne Maschine.
7: Ohne Maschine.
4: Ah, krass. Muskel. Zeig mir.
0: Tüdio,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저도 운 좋게 꼈는데, 두근두근 합니다.
8: 자, und Baum auf!
0: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올려주는 전략.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힘을 균형 있게 가해 순간적인 힘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합이 중요하죠. 주민들의 단결력과 화합을 보일 수 있는 이벤트. 드디어 마이바움이 세워졌습니다.
5: 성공했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우습게 봤는데. 와우.
0: 마이바움은 단단하게 고정시켜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세워두는데요. 올해의 풍요로운 시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검은숲. 오랫동안 야생동물과 무법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집 짓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역사가 400년이나 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집이 있답니다.
2: 그분이 또 건축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이 굉장히 멋지다고 합니다.
0: 인적이 드문 검은숲 한가운데 있는 농가주택을 찾아갑니다.
2: 할로! 하이! 할로! 할로! 이슈린 기현? 아웃스윗 코리아? 할로?
0: 하디 씨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하며 기존 건물의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입니다. 반려견 두 마리가 지금 그와 같이 사는 식구랍니다. 이 집은 무려 400년이 됐는데 하디 씨가 사서 직접 수리하고 보수했습니다. 재료는 다 근처 숲에서 얻었다죠.
2: 와우. 트로트 미사사 스타빌. 오케이. 제가
0: 검은 숲에는 질 좋은 나무가 많은데요. 100년 된 나무로 집을 지으면 400, 500년까지도 끄떡없답니다. 이 집의 특징은 큰 지붕. 검은 숲 전통 농가의 특징인데 그대로 살렸습니다. 45도로 경사진 지붕은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겨울에 눈이 쌓일 때도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도 막을 수 있죠. 건축가로 일하며 고민이 됐던 부분도 이 집을 보수하며 해결했다는데요.
2: 와, 여기 보세요. 밖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아늑하고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9: 그... Komm, wir gehen in die Stube.
2: 아, 오케이.
9: Das ist der wichtigste Raum im Haus.
2: 와, was ist das hier? 와, 진짜 멋있네. 밖에랑은 또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는.
0: 바깥에 큰 유리창과 안쪽에 작은 유리창으로 검은 숲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숲으로 난 창문이 밝고 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디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2: 와, 이제 수파.
5: 밖에 풍경도 하늘이 가득 보이고.
2: 아, 여기 진짜 너무 편합니다. 지금 맞춤 가구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안마의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이 녹네요, 그냥.
9: Und wenn du nicht von selber müde wirst, dann,
2: ja.
9: dann kannst du dich hier ein bisschen bedienen.
2: Boah, was ist das hier? Das ist eine richtige Schatzkiste.
9: Hier ist der Schwarzwald, da brennt man Schnaps.
2: 와, 와, 여러분, 진짜 보물상자입니다. 다양한

0: 독주들, 슈납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소주 같은 거죠. 너무 좋은 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1: 집이 어두운 건 당시에 굴뚝이 없어 주방에서 나온 연기가 나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0: 아, 와우. 오, 이게 뭐 이렇게 난간이 낮죠? 이렇게 위에 이게 낮게 돼 있어갖고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아서 괜찮기는 한데, 오, 이거 키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2: Ja, und die zweite Botschaft, das ist der Name von dem Brett. Denn das Brett heißt Eselsrücken, also der Rücken vom Esel. Und der Esel muss sehr hart arbeiten, dass er in deinem Stall wohnen darf. Und so ist es auch für dich. Du musst hart arbeiten, dass du so ein Haus haben darfst. Und wenn du da hineingehst, dann musst du in Demutshaltung und mit Respekt vor dem Haus und vor der Natur und vor allem, was es möglich macht, dass du hier bist, dann gehst du in dein Haus.
0: Sehr super Story und super Geschichte. Vielen Dank.
2: Sehr gerne.
0: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 Danke.
1: 큰 도시를 오가며 바쁘게 살던 하디 씨는 주말 별장을 알아보던 중이 집을 만났습니다. 새 집보다는 좋은 옛것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별장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지낸다고 하네요. 스위스를 오가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죠.
0: Guten Appetit. Ja, vielen Dank.
1: 이곳에 살며 먹거리도 다 바꿨다는데요. 숲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허브로 차와 조미료를 만듭니다.
0: Schön knackig. Mein Kind hat auch immer, also wenn in Restaurant kein Pizza gibt, dann immer Flammkuchen bestellt.
3: Ja. Aber wir haben nichts zu trinken. Ich kann dir noch von unserem Apfelsaft anbieten vom Hof.
0: Ah, ja, sehr gerne. Ja, sehr gerne. Ja, bitte, bitte, bitte.
1: 소시지도 주문해 만들었답니다.
0: 이 양념이 잘 돼 있어갖고 짜지도 않고 풍미가 굉장히 좋네요.
1: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결심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암 진단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데요.
0: Ja, bis lecker.
3: Von den Bäumen da draußen.
0: Ja, 여기 돈 없이도 당분간 살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자연에서 다 얻어서 사니까.
3: Das kann man nicht kaufen. Das machen wir selbst.
0: Ah, okay.
3: Also das verkaufen wir auch nicht. Das
0: Nein.
3: gibt's nur
0: Ah,
3: hier. Du musst,
0: ah,
3: wenn du
0: okay.
3: das wieder hier haben
0: Wow.
3: willst, musst du nochmal kommen.
0: Okay, ich habe so ein Glück heute.
1: 병을 얻어 이 집에 들어온 게 운명 같았다는 하디 씨. 검은 숲에 살며 놀랍게도 병이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숲의 치유력을 믿게 됐다는데요. 낡고 훼손이 심각했지만 멋스럽고 근사한 집으로 재탄생한 400년 농가. 가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합니다. 이곳이 하디 씨를 다시 살게 해준 숲속 낙원입니다. 아직 집 구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꼭대기층을 봐야 큰 지붕의 비밀을 알 수 있답니다.
0: 아, 오케이. 와우. 오, 양 소리도 들리는데요? 염소인가? 양인가? 와, 나는 리즌 다운. 와, 여기 보세요. 엄청 큰 공간이 있어요. 여기 밑에 층보다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데? 와, 밖에서 봤던 그 큰 지붕이 이렇게 그 아래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아래에 이렇게 공간들이 잘 나눠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이 지붕 아래 숨겨져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2: Normalerweise in anderen Regionen ist das vielleicht die Scheune, die steht separat, aber hier ist es einfach vom gleichen Haus einfach das große Dach.
1: 그냥 보기엔 단층집 같은데 무려 3층 구조. 겨울을 대비해 헛간과 외양간을 집으로 들여온 게 특징입니다.
0: 이쪽에 보시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1: 집의 사면 중 한 면의 높이가 달라 바로 바깥으로 연결이 됩니다. 와우.
0: 멋진 소리가 납니다. 아, 우리 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 헛간을 나서면 농장이 펼쳐지는데요. 오케이.
0: 아, 얘도 핫 알겠는 다음에? 와. 토미. 하이, 토미.
1: 이곳에 살며 하디 씨가 키우기 시작한 사냥입니다. 토미. 이름도 다 따로 지어줬을 만큼 애정이 정말 각별하네요.
0: 할로 로키.
2: Aber unsere sind einfach sehr, sehr. Also man sagt eigentlich, Kamerun-Schafe sind sehr scheu. Die lassen sich nicht anfassen.
0: Ja.
2: Naja.
0: Die sind sehr, sehr.
1: 하디 씨는 이 집에 살며 자연을 관찰하게 됐다는데요. 꽃과 나무가 준 위로와 희망을 잊을 수 없답니다.
2: Also du hast ja auch gemerkt, das Haus das berührt einen irgendwie. Archaische Gefühl des Beschütztseins, des Geborgenseins, mit der Natur im Einklang zu leben, in einem Kreislauf, in einem lebendigen Kreislauf. Zeit zu haben für die Natur, zu sehen, dass in der Natur so viel Kraft steckt, ist das Haus genau in dem Moment da gewesen für mich. Und ich muss wirklich sagen, ich meine, es hat mein Leben verändert.
1: 하디 씨 이야기에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집도 주인을 선택하는 거라면 이 숲이 하디 씨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여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숲입니다.

0: 풍경 속 나만의 낙원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정. 이제 슈바르츠발트를 떠나 바트빈펜으로 갑니다. 라인강 지류인 네카어강이 북쪽으로 흐르는 로마 시대 무역의 중심지. 12세기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초대 황제 프리드리 1세가 황궁을 건립하고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주택과 골목은 중세 모습 그대로죠.
1: 예전에 보면은 유럽 건물들 보면 이렇게 덩굴을 건물 전체에다 이렇게 감싸 올라놔가지고 건물이랑 자연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계절마다 얼굴 모양새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장미 넝쿨이랑 라일락인가?
0: 집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Hello, guten Morgen. Haben Sie kurze Zeit? Ja, also die, ich wollte ja kurz Frage stellen, also über die Gebäude. Ah, wohnen Sie hier?
2: Ja.
1: Ah, okay. Ah, hier. Wow, das ist aber sehr schön.
2: Ja, bitte.
0: 페인트 칠만 다시 했을 뿐 창문 틀과 문은 옛 모습 그대로랍니다.
1: Also die sind ja ziemlich traditionell und ja. Ziemlich historisch, ja, natürlich.
2: Und es kommt daher, dass der König Heinrich V. hat Bad Wimpfen 500 Hektar Wald geschenkt,
1: okay.
2: Das ein bisschen vor der Stadt liegt. Und dadurch hatte die Bürger dieses Holz ganz günstig.
1: Ah,
2: bekam
1: okay.
2: Jeder Bürger Holz. Und da, aus diesem Grund sind diese Fachwerkhäuser.
1: Ah.
2: Das sind aus dem 5. Jahr, das ist aus dem 16. Jahrhundert.
0: Wow. 16세기 건물들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지 감탄이 나옵니다. 재건축과 보수를 하려면 시의 기념 건축물 사무소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아기자기한 중세 도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0: 시원해. 밖에 햇볕 안에서 막 그림 두고 그리고 그랬더니 너무 더운데 여긴 시원해요. 잠깐만, 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Lieber Gast, wer den Kasten im dritten Stock auf die Wieder stellt. 이거 상자 올려주면은 맥주 공짜로 하나 주겠다는데.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갖고 올라가 볼까요? 이게.
1: 제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0: 이거 끝이 없는데?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한 짝에 몇 개야? 20병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왜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또 가보겠습니다. 계단이 또 있고. 이거 다시 내려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 또 다른 문이 나왔네. 여기가 티켓을 끊는 데인 것 같은데 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으쌰! 아이, 할로.
2: 할로.
0: 아이, ich hab die Kiste mitgebracht.
2: Das ist aber eine Überraschung.
0: Ja, oh,
2: Das
0: ist
2: freut
0: schön.
2: mich aber.
0: Ja.
2: Dankeschön.
0: Boah, vielen Dank. Ja, sehr gerne, aber es war sehr schwer.
2: Ja. Kommen Sie rein.
0: Ja,
2: Trinken
0: darf
2: Sie
0: ich
2: ein Glas
0: rein?
2: Sekt?
0: Ja,
2: Ja,
0: okay.
2: als Dankeschön.
0: Jo, oh, 맥주 한잔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들어가 보시죠. 와우.
1: 아까 본 블루타워 꼭대기층이 확실한데 평범한 가정집이 펼쳐집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집 맞습니다.
2: 세트 28 Jahren wohne ich hier.
0: 아,
2: my home is my tower.
0: 와.
2: Not my castle.
0: 이 타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조그맣게 티켓만 살수 있는 매표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필렌 당크.
2: Bitte schön.
0: Das lohnt sich.
2: Ja, das lohnt sich. Und noch viel mehr oben ist eine tolle Aussicht.
0: 아, okay.
2: Das ist die Hauptsache auf dem Turm, die Aussicht.
0: Klar,
2: Also, Dankeschön für
0: ja.
2: den Biergarten.
0: Bitte schön. Prost.
2: Das ist das praktische Leben einer Türmerin.
0: Ja.
2: Sag nach unten, also wenn ich einkaufe,
0: ja.
2: unten abstellen, Zettel drauf. Und das klappt immer.
0: Ja.
2: Und manchmal kommen jetzt Leute und sagen, war gar nicht unten gestanden.
0: Ja.
1: Blanca 씨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가득한 집안 내부. 지금은 혼자 살지만 처음 10년 동안은 세 자녀까지 네 식구가 함께 생활했답니다.
2: Hier waren meine zwei Mädchen.
1: 블랑카 씨가 발로 칫솔을 제거하며 공간을 구분해 자녀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줬다는데요. 좁은 공간을 활용한 솜씨가 대단합니다.
0: Darf ich?
2: Ja, natürlich.
0: 여기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꿈나라로 갔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청고는 낮지만은 굉장히 아늑하고 같이 있으면은 밤새 막 수다 떨다가 잠들만한 그런 예쁜 공간이네.
2: Und wenn ich das zeige, weil viele Leute sind neugierig.
0: Ja.
2: Also da waren die zwei Mädchen ohne Schreibtisch. Hier drin ist jetzt mein Schlafzimmer.
0: Aha.
2: Das war das Kinderzimmer meines Sohnes.
0: Ah, okay.
2: Das war anders eingerichtet, aber er war ganz glücklich mit seinem Zimmer. 4 Quadratmeter.
1: 근데 블랑카 씨는 왜 여기서 사는 걸까요? 블랑카 씨는 독일의 유일한 여성 탁직이. 올해 28년째 이곳 블루타워에서 근무 중입니다.
0: 와.
2: 오. Mindestens ein Wochenende. Okay.

0: 독일 현지인 친구의 소개를 받아 찾아왔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큰 스케일의 마당을 가진 집이 있답니다.
1: 지금 이 마을 어딘가에 굉장히 특별한 마당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와봤거든요. 어떤 마당일지 기대가 됩니다.
0: 어떤 마당이길래 낙원이라는 걸까요?
1: 오,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예쁜 집이 여기 떡하니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 너무 예쁘네요.
0: 넓고 아름다운 집은 맞는데 스케일은 잘 모르겠네요.
1: 오, 저기 뭐...

0: 저희 집 앞에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요. 와, 이건 뭔가요, 여러분? 집 앞으로 기차가 가고 있어요. 할로! 에이, 마시사시야!
1: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손짓만 합니다.
0: 여기 기차에 지금 탔어요. 뿜뿜! 와.
1: 모형이 아니라 실물 크기의 기차네요.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0: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집 앞에서. 이야.
1: 놀이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0: 할로!
1: 타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
0: 야, 보통은 꿈을 꾸죠. 집에, 정원에, 뭐 차를 타고 들어가는 드넓은 정원. 근데 기차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 상상 밖이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별구경을 다 하네요.
0: 우차. 할로.
2: 야, 할로.
0: Ich bin Kian.
2: Nari, hallo.
0: Hallo. Wow, das ist ein Traum, ein Train, Eisenbahn zu Hause.
2: Ja, das ist was Besonderes. Über 11.000 Arbeitsstunden haben wir gemeinsam die ganze Anlage aufgebaut.
0: Wow, 이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노동이지만 정말 값진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네요. Wow, this is super.
1: 집 인근의 산 이름을 따서 팔츠베르크 기차라 이름도 지었답니다. 기차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요.
0: 우짜. 와. 뚜뚜. 아, 너무 멋집니다.
1: 스케일은 크지만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2016년부터 시작해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성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수집가에게 재료를 구해 거의 수작업으로 했답니다.
0: 디저 Vogel Geräusch, ich liebe das. Und du hast gesagt, du hast das alles selber gebaut, ja?
2: Wir haben das alles selbst gebaut, ja, genau. 270 Meter Strecke, 170 Tonnen Gleisschotter, was wir eingearbeitet
0: haben. Wow, 170 Tonnen? 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자갈 여기 보시면은 선로에 쭉 깔려 있는데 이거를 직접 삽으로 퍼나르셔서 이렇게 꾸미셨다고 해요.
1: 진짜 기차역처럼 차량 정비소와 차량 기지도 있습니다. 철도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0: 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와, 이게 제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여기서 해보네요. 와, 낯선 데 와가지고 이런 친절을 받고 있습니다. 와.
1: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니 집의 비밀 장소를 공개하겠답니다.
0: 와, 공구가 가득해요, 벽에. 아, 이런 거 집에 하나 해놨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는 또 뭔가요? 와.
1: 감이 꽉 들어찬 모형 기차들. 소리와 조명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0: Wunderbar. Das ist auch wieder nochmal ein Traum.
2: Das ist ein Männerspielzeug, oder ein Männertraum, den man sich...
0: Oh, der...
1: 헤랄드 씨는 오랜 꿈이었던 모형 기차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당 기차입니다.
0: Nein.
1: 이 정도면 보통 솜씨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인데요. 알수록 사연이 궁금합니다.

0: beziehungsweise mein letztes Projekt war dann.
1: 아버지와 행복한 기억이 많다는 헤랄드 씨. 아버지의 오랜 꿈은 가족만의 기차를 만드는 것. 어느 날 헤랄드는 그 꿈을 이뤄드리기로 합니다. 중병을 진단받은 아버지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기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싣고 달립니다.
0: Ich glaube, dass die Projekte, glaube ich, in seinem Sinne fertiggestellt worden sind. Also ich hoffe, dass er stolz ist auf mich, was ich gemacht habe. Und dass das in seinem Sinne ist. I've seen the best, I've seen the
1: worst. I wouldn't change what I've been. 기차는 헤랄드 씨와 어머니의 집 사이를 지납니다.
2: 그리센지, 할로, 그텐탑.
1: 어머니가 귀한 손님이라며 초대해 주셨는데요.
2: 아,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Es ist wunderschön. 와, 여기 보세요. 얼마나 친근감 있습니까? 정겹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집이.
1: 어머님이 직접 만든 케이크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2: 야, 야, 킨덤. 나티얼리시. 야, 킨덤 여긴.
3: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2: 야, 저 엄마한테 지진 소 쉬운 하우스.
4: 오, 땡큐. Das hat mir noch niemand gesagt.
2: 지 하면 사실 아우게. 아, 나.
1: (웃음) 6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헤랄드 씨는 결혼에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4: Mein besonderes Wort ist Harald.
2: Harald, das ist der Beste.
4: Das ist mein Perfekt.
2: 하랄 이름인 자체가 효자를 뜻한다고 해요.
4: Ich liebe meinen Sohn.
2: 야,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
1: 저도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떠나기 전 제가 그린 집 그림을 선물해 드렸어요.
4: 야.
1: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고 나중엔 가슴이 뭉클했던 헤랄드 씨의 낙원. 기차가 다니는 그의 마당이 자주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0: 정말 동화 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설산의 풍경도 그렇고 정말 멋있네요. 와, 요셉 씨의 집입니다. 바로 앞에 큰 호수가 마당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야기다.
1: 상담 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0: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5: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6: 어? 이거 실화야?
17: 에이, AI 같은데.
1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서 정부가 출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영어는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지난해 절대평가로 치러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11%. 상대평가 시절 1등급 비율 4%에도 못 미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점검위원회까지 꾸려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2: 통상 우리가 이때까지 영어의 1등급 비율을 보면 많게는 10% 좀 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를 제외하면 거의 5% 내지 7%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인

0: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잘 맞춰서 저희가 적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겠다.
1: 이번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4.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보단 다소 올라갔지만 2025학년도 수능의 1등급 비율 6.22%보다 작을 뿐 아니라 상대 평가로 치러진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1등급 비율보다도 낮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수준이었단 평가입니다. 반면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거나 비슷한 정도로 출제됐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15점 낮았고, 수학은 138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1점 낮았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출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9일에 실시됩니다.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간접 연계 방식으로 무난히 출제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통 선택 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입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수학은 각각 선택 과목 2개, 3개 중에 1개를, 사회 과학 탐구에선 영역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에 치릅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
2: 네,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5년간 최대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처음으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대학 통합을 약속했던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핵심 과제를 이행하지 못해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건데요.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지난 2023년 대학 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1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이 하나로 합쳐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 성과평가에서 두 대학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사 조직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같은 핵심 과제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두 대학은 이미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관련 국고지원금 집행은 정지되고 통합이 끝내 무산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가능합니다.
4: 통합 모델로 해서 이제 이 재정 지원을 받던 학교가 이제 통합을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지원된 지원금에서도 이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반면 성과를 낸 대학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았고, 국립창원대 한국승강기대 통합 모델은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통합을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손잡고 대기업 연구센터까지 캠퍼스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 LG전자 H100 연구센터를 국립창원대학교 내에 유치하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학생 인턴십 설립 및 함께 G시스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3: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8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 대학은 지원금이 깎입니다. 1, 2년 차 대학들은 15% 이상, 3년 차 대학들은 20% 이상 줄어들고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폭은 더 커집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최종 지원금을 확정하고 대학별 보완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처음으로 지정 취소 절차까지 이어진 이번 평가는 통합을 약속한 다른 대학들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 네, 전통 국악의 블루스와 락, 그리고 현대 무용과 만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처음으로 대중음악 출신 예술 감독이 참여해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6: 젊은 소리꾼의 노래가 블루스 뮤지션의 연주와 어우러집니다. 전통 민요 옹헤야를

0: 블루스 감성으로 재해석한 무대. 검은 고의 화려한 독주가 이어지고 또 다른 곡에서는 검은 고와 기타가 마치 실력을 겨루듯 합주도 펼칩니다. 가수 강산애가 소리꾼 정복원과 호흡을 맞춘 소리판에서는 태양마다 자유롭게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록 음악과 장단을 맞춥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은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이 이번 주 막을 올립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제목답게 전통과 대중음악의 만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대중음악 가수 이한철이 예술감독을 맡아 소리꾼 출신 음악감독 유태평양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1: 저처럼 국악을 즐기고 싶은데 잘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관객들에게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의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0: 세계적 댄서 립제이는 전통 연희단체 유희, 음악가 박동석과 만나 굿과 난장, 놀이판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여기다 싱어송라이터 하림과 선우정화 등 파격적인 장르 조합 작품 12개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2: 우리 국악의 확장성에 대한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작은 답변을 이번 음악 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0: 우리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다음 달 남산 국립극장 곳곳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3: 네,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29곳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세종학당 재단과 함께 23개 국가 29곳의 세종학당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세종학당은 모두 89개 나라 273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번 세종학당 모집에 신청한 기관도 모두 102곳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30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0: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8: 아이고 잘하네.
7: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0: 그 검사 다 하면
11: 얼마나 좋게.
12: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3: 안 깨도 되네.
12: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4: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5: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16: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7: 그니까.
18: 나 이런 게 처음 봐봐. 나 닭살 돋았어.
19: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20: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21: 3월 13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22: 뭘?
23: 여기 노트가 있는데.
22: 미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23: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4: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25: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0: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으, 이 뭐야?
2: 왜? 어, what happened?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3: 뭐예요?
4: 많이 본 듯한 눈이.
3: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4: 아예. 기타 못 치는데 제일 잘 어울려요 여기서.
0: 여기다.
3: 세 개.
5: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나는데.
3: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5: 이렇게 해요.
3: 어? 아니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5: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3: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6: 히든.
2: 그거 강의를 어떻게?
5: 저 태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태균맨 제가.
5: 태균맨!
3: 태균맨!
6: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시에라, 레이저, 닥터.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퍼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저 시설에 있었던,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일기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소름,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나순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세 개, 다섯 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이거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가 있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5: 할리퀸?
1: 네, 할리퀸.
3: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5: 총 8명이 있었고
1: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했나요가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오래 있었네. 근데 2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숨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야.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2: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던 거예요?
0: 8개밖에.
2: 8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8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것 때문에.
2: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3: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0: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4: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3: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우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5: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1: 뭔가 있을
5: 혹은 거대하거나
0: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3: 둘 다 있죠.
5: 둘 다 있어요.
1: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1: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4: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1: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네.
4: 마지막 노드라고?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4: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1: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3: 아, 맞아요. 우리 옷은 여덟 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4: 동그라미가
1: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다 많아. 가 왔어요.
2: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보니 한국인이 맞는 거
1: 한국인일 거예요.
0: 아, 배고파서 죽겠다.
4: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졌어. 우와!
5: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4: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6: 부대찌개에 약간 라면사리 같은 거.
0: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1: 꼬들꼬들해.
4: 떡 뜯어서.
6: 아,
4: 치즈떡.
6: 좋아.
4: 갑자기 눈이 크게 떠졌어. 치즈떡.
7: 누스.
0: 누스가 말을 걸었다.
8: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요리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라는 건가? 동시에?
4: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8: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6: 팀인가 봐, 팀. 우승팀.
1: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6: 완벽한지?
5: 단단지. 생존을 위한 거니까.
4: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불 쓰고 에너지를 좀 불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5: 와, 그리고 천재가 봐.
1: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0: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9: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1: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3개 보여줬어요.
4: 아 맞아, 그릇이 3개였어요.
1: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3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5: 게...
2: 그렇죠.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0: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그래요.
9: 좋아요.
10: 자,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10: 아.
2: 어, 셋!
6: 둘, 셋! 둘, 셋! 오!
5: 왜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지으시죠?
9: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1: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0: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5: 맛있겠지, 이 홍제.
4: 어때요? 좀 깜찍.
0: 오! 빠른 진행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9: 본 것 같아요.
2: 두 분 세신자지, 세신자.
5: 약간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11: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0: 수술 해가지고
1: 내 말이
0: 탄수 한
2: 오, 뭐야? 이게 뭐야?
0: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1: 짱이다. 오,
3: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4: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셰프님이 가시면 돼요.
4: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0: 그래도 되니까. 네.
3: 시작이야! 시작한 건데?
2: 시작한 건데? 어, 뭐야!
0: 잠깐 저거 왼쪽 어디?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Oh, what happened? Oh my god,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옷인가? 옷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0: 쌀! 와우! 밀가루! 쌀을 씻고 안 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 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0: 꼬아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티푼 솔트.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3: 알겠어요.
2: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 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 달라.
3: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0: 이게 이거라고? 이거!
3: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4: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끼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5: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4: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횡재, 횡재.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널.
0: 페널. 페널 뭐
1: 하는 거야? 페널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는,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만,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거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되겠는데?
0: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왔대?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 그 회의를. 네.
5: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았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4: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깝게도 낙준쌤이 이제 제가 그 레시피에 적혀있던 거, 그 재료들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0: 탄수화물? 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텐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1: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2: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0: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3: 야, 이 길은 또 천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잠겨서 으악! 기포! 기분 되게 들어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으악! 이 뭐야?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 있어.

0: 통과.
1: 아이씨, 여길 먼저 왔어야 됐네.
2: 여기구나.
3: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감자 두 개?
1: 이 안에 뭐가
2: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1: 잠시만요.
0: 잠깐만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2: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0: 그거 맞아?
1: 금방 뺄 거.
2: 승호 씨 나 무서워.
1: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2: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1: 열쇠?
0: 어?
2: 야이.
1: 어?
2: 해봐.
0: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2: 그래. 근데 뭐가 있는데?
0: 몰라.
2: 아니 뭘 들어가.
0: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여기 있다.
1: 달걀.
0: 나눠가는데 성공했다.
1: 네.
2: 아, 이거는 그냥 그 가져가자 주머니.
0: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2: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0: 식물 밀도가 높잖아. 오! 저거 뭐야? 아니.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페넬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어, 흔적. 와. 이거 뭐지?
2: 시드를 먹는 거다.
0: 오, 천재.
2: 몇 개 있어요? 나 두 개 있어. 아, 두 개.
0: 여기 세 개 넣어야 되나 봐. 오케이.
2: 오, 이랬다.
0: 와, 대박.
1: 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고기류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조금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재료지 않을까?
0: 오케이. 이게 그 소독하는 거거든요?
1: 청정도? 청정 시설로 가나 본데? 이걸 입으라는 건가 보다.
0: 그런 것 같아요. 이거
1: 대기 방역복. 아니, 이거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 약간 나. 오케이,
0: 같이
1: 들어와요,
0: 갑니다. 언니. 같이 가요.
1: 아, 엄청나게 이 균에 대해

0: 관리를 하는 곳이겠구나.
1: 뭐야?
2: What is this?
1: 이거 켜도 되나? Entry. 와! 우와!
2: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1: 와! 채소예요!
0: 신선한.
1: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언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진짜.
0: 종류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2: 케일! 와우, 케일!
1: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청경채,
2: 오케이.
1: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2: 살살 뽑아야 돼, 살살 뽑아야 돼.
1: 수확할,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버럴라를 쓴 것 같은데?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2: 좋아요.
1: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0: 빨리 가자, 형수한테.
1: 오 마이 갓. 득템. 아니,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0: 진짜 오랜만에 무기질 충전.
1: 오 마이 갓.
0: 그 지속 가능성된 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2: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키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형서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3: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4: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5: 어우, 잘하는데?
6: 기가 막히던데? 파 같은 건 막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7: 채소. 이거는 망고. 먹기 좋겠다. 계란.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이쪽에 놔두고. 일단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자. 무조건 맛있는 계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밥과 함께 볶아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망고 썰어가지고 섞어 넣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5: 밥이 된다면.
2: 이게 뭘까?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8: 염화칼슘. 잠깐만, 이건 뭐예요? 효모 같은 건 없어?
2: 효모 같은 거 없어? 응? 이게 뭐예요? 응?
8: 짜!
2: 짜? 소금이다.
8: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2: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8: 근데 약간 뜨거운데?
2: 뜨거워?
8: 응.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5: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뛰자! 자판기에 솔트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9: 그래, 씨드 익스체인지, 소금.
5: 소금, 설탕, 올리브, 셋 다 나와. 아씨. 이놈의 그 씨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0: 비비에 요리교실.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1: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0: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이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1: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2: 거친 느낌?
1: 거, 거친 느낌. 오케이.
0: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구운 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1: 퍼펙트!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3: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4: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1: 이 정도,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
5: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아, 레몬 냄새.
4: 아. 깅깡 같은 거를 좀 편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펜넬로 했고요.
5: 비비 씨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해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탄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러미였습니다. 미러미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러미였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1: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금의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트라피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4: 난 괜찮은 것 같은데?
1: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아?
5: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1: Sí, claro.
5: Sí, claro. Taco, taco, nuts.
3: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이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내 또르띠아.
6: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0: 있다.
1: 망했다.
0: 망했다고? 이야.
1: 망했어. 와우. 망했어. 지금 내가 지금 막 마비됐다.
5: 힘내요. 찬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0: 과자래?
1: 야, 이거 소스 때문에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도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2: 조심해.
1: 이거 뭐 하면 돼, 형수씨? 냄새 너무 좋아.
0: 이 정도면
1: 될까요?
4: 너무 잘했어요.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3: 고생했어요.
5: 아이, 우리 승우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라따.
6: 처음부터 강한데?
2: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0: 오마이갓, 미스터 벌레왕.
1: 일단은 초밥왕을
2: 패러디하셨구나. 예,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와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0: 와우.
2: 미루엄,
0: 와우.
2: 그다음에 메뚜기.
0: 와우.
2: 네.
7: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2: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 네. 오.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7: 미루엄을 먹는다고요?
5: 미래요, 미래.
2: 제가 와우. 돌면서.
0: 이거 진짜 궁금하다. 네네네. 어떡해?
1: 승우 씨!
5: 맛있어요, 맛있어요.
0: 진짜, 아니,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루엄 나 세 개 왔다고요.
7: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5: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7: 그럴 리가.
0: 한 번에?
1: 먹어볼게요.
5: 자, 먹읍시다.
0: 준비되셨나요?
1: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이게 맛있지. 맛있죠?
0: 그냥 맛있는데요?
5: 이거 그냥 맛있어.
0: 약간 새우 프레이크?
5: 더 먹고 싶죠?
1: 아니요.
8: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0: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2: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9: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기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7: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을게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2: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8: 네, 낑깡.
2: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8: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1: 그래.
7: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소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1: 개또망밥.
5: 개똥망이요?
9: 무슨 무서운 말이야?
7: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1: 달걀말이.
7: 여기에는 또 충분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1: 밥심.
7: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대로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5: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0: 진짜 잘 됐어.
2: 밥이 설렙지도 않고.
3: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4: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 영양, 맛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5: 그래도 나의 MVP는
8: 맛없는 거 먹고 살 바에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4: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3등 팀부터 발표합니다.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팀입니다.
1: 아, 초록팀 여기네.
2: 아, 초록팀.
1: 오? 아, 어. 오?
3: 우는 거 아니죠?
4: 우리가 꼴찌는.
5: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1: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요.
0: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3: 1등?
5: 1등부터 바로?
1: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6: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1: 승호 진짜 최고거든요.
6: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0: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3: 제발
0: 파랑 팀입니다.
1: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7: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4: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8: 아, 그 채소 드레싱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2: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단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이.
5: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9: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난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6: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4: 너무 재밌었습니다.

0: 7개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냥 다 같이 먹었잖아요, 양식을.
2: 맞아.
1: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3: 아, 다른 팀도 준다고요?
2: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한자가 그게
3: 다 맞아. 맞아.
2: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4: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거 같아요.
3: 맞아, 맞아, 맞아.
5: 뭐야? 또 무슨 일이야?
6: 어머야, 지금 본인이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1: 산호?
5: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0: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6: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희아야, 오늘
1: 아빠 엄마 빼고
0: 희아랑 같이 놀까?
2: 지금 같이 놀아야지.
3: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4: 잘 부탁해요. 어.
0: 엄마 올 거야. 제발 좀 빨리 와라.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누구나 푸른 낙원 하나 가슴에 품고 살죠. 그에겐 이섭이 바로 그런 곳이었답니다.
2: 이 끝에 장자도, 장자대교, 신선이 머문다는 선유도.
3: 섬 여행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바로 이런 거죠. 그 내륙은 산이 올라가면 물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건 물 위에 떠 있는 집 한 채 같은 이런 곳이니까 푸른 바다 위에 내가 솟구쳐 오른 공중부양한 느낌?
1: 짙푸른 바다 위 점점이 떠있는 저 섬들에서는 어떤 여름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시 쓰는 일이 직업이지만 오토바이는 인생이라는 이원규 시인. 오늘은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군산 군도로 특별한 여행을 왔습니다.
2: 바다 바람에 산에서 못 맞는 살짝 소금기가 있잖아요. 바다 냄새가 싹 들어오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바다 깊숙이 들어왔고 곧 섬이다.
1: 지리산에서 사는 그에게 섬은 무한한 상상을 자극하는 미지의 세계.
2: 풍경 맛집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는데 그 풍경만 맛집이 아니라 진짜 맛집도 있으니까 진짜 내 몸속에 맛이 들어오는 이런 최고의 여행이 될 것 같아요.
1: 섬 여행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가 향한 곳. 고군산 군도의 관문이라 불리는 신시도. 먼저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 쉬었다 갈 곳을 정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네, 어서 오세요.
4: 예,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5: 네네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선생님이시네.
6: 예, 예.
4: 감사한 밤이요.
6: 예, 있습니다. 예, 저 2층으로.
4: 예. 예.
1: 여행에서 중요한 건 편안한 잠자리.
4: 여기 가족들이 와도 먹어도 되겠다.
6: 그렇죠. 아, 예, 예.
4: 혼자 먹기는 방이 넓네.
6: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편히 쉬시고. 예, 예. 이따 식사하러 오세요.
4: 저 아까 식사만 내려갑니다.
6: 예, 예. 12시에요.
4: 야, 12시.
6: 예, 예, 예.
1: 신시도에는 하룻밤 머물면 저절로 세 끼가 해결되는 민박집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그중 하나. 주머니 사정 빠듯한 여행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곳이죠.
2: 벌써 오셨네.
4: 안녕하세요.
2: 야, 벌써 이렇게.
1: 덕분에 섬을 찾는 이들도 늘었답니다.
4: 어디서 오셨어요?
7: 한국이에요.
8: 전국에서 왔어요.
7: 인천에서도 오고 남원에서도 오고.
4: 그런데 그럼 가족에서야 되는
7: 거예요? 친구들. 동창들이요.
4: 동창?
7: 네. 초등학교.
4: 동기들.
7: 네.
9: 낙지하고 오징어. 이게 팔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4: 와.
9: 이거
4: 놀래야 돼. 야. 어, 미안하지만. 완전 이건 뭐. 수라상이야, 수라상. 야, 지리산에서 멀리 온 보람이 있습니다.
6: 이 낙지는요, 야. 너무 많이 익히면 질기니까 살짝 빨간을 때 그때 드셔야 부드럽습니다.
4: 오징어도 그렇고요.
6: 예, 예.
1: 해산물이 익숙하지 않은 지리산 산사나이에게는 첫끼 해결부터가 쉽지 않네요. 그나저나 무엇부터 먹어야 할까요? 고민되시겠어요.
2: 금방 취재했던 낙지인데 낙지가 엄청 쫄깃하다. 신맛이 또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정도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1: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맛. 그런데 말이죠. 아까부터 자꾸 눈길이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4: 이제 먹다 보니까
9: 네.
4: 사진 하나 보여요.
9: 네네.
4: 이게 뭔 사진이에요?
9: 그 옛날에 저희 애기 아빠가

0: 마을 일을 보실 때 그 해수부에서 그 요리 대회를 나갔어요.
1: 요리 대회.
0: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찍어서 대상 받은 거예요.
2: 이 집 주인장의 손맛은 손님들 사이에선 이미 정평이 나 있다네요.
3: 너무 편하고 좋아요. 준비 안 하니까. 돈만 오니까.
4: 그 작년에도 와봤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이 집을 한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2: 배 든든히 채웠으니 본격적인 섬 여행에 나설 차례. 고군산 군도는 네 개의 섬이 다리로 이어져 배를 타지 않고도 취향껏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섬의 가장 깊숙한 곳 대장도 대장봉에 올랐습니다.
5: 한반도 지질공원답게 이 안반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힘들긴 해도 오늘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서 아주 최고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아, 근데 가파르네.
2: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5: 대장봉. 대장봉 해발 140m. 아, 이게 해발 0에서 140m가 굉장히 가파르고 높네요. 아, 드디어 올랐습니다. 섬 아래쪽에서 위로 바라만 보다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와, 이 장자도를 처음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이 끝에 장자도, 장자대교, 신선이 머문다는 선주도, 그 다음에 무녀도가 있고요. 자, 끝에 신시도, 그 다음에 아미도, 서해안, 새만금. 이쪽으로 섬 열도가, 고군산 군도 열도가 쫙 서해 바다로 크게 업되어 놓은 용 한 마리 같아. 거대한 용 한 마리 같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대장봉에서 만나네요.
6: 아, 예.
5: 힘드셨죠?
6: 아,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원합니다.
5: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6: 아,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아, 예. 이런 짧은 코스에 이런 경치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7: 군산바다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바다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2: 눈앞에 펼쳐진 짙푸른 바다. 탁 트인 장대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더위마저 잠시 잊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참맛일 테죠? 그 시간.
8: 어디 가세요, 형님?
9: 네, 바지락 해요.
8: 바지락은 왜요?
9: 바지락 해야 손님들 오시면 드리지요. 젓갈 내서 손님들 드리면 잘 드세요. 손님들이 좋아라 하시고.
2: 손님들이 여행을 즐기는 사이 저녁 찬거리 마련에 나선 민박집 사장님 윤경순 씨. 그녀의 전용 마트는 마을 앞 갯벌이랍니다. 바다 사정에 따라 밥상의 식재료도 매일 달라지는 게 원칙. 요즘 갯벌에선 바지락이 제철이랍니다. 바다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갈피로 조금만 긁어도 굵은 바지락이 금세 소쿠리에 수북하게 쌓일 정도.
10: 어디가 있는가 많이 나와.
8: 아, 어머니 손도 빠르시고 금방금방 잘하시네요.
10: 예, 손 원래 빨라요. 저희 마을에는 바지락 색깔이 이게 검해요.
2: 신시도의 갯벌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비옥해 바지락의 크기가 크고 씨알이 굵은 것이 특징. 예부터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준 섬 사람들의 보물창고였답니다.
10: 바다에 이렇게 나오면 바지락 조개 종류가 있고 여름에 같은 데는 숭어도 들고 오징어, 요즘에는 지금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2: 아내 경순 씨가 갯벌에서 바지락과 씨름하는 사이.
11: 이거 오징어를 어디 갔는가 보다.
2: 베테랑 어부인 남편 영현 씨는 바다 위에서 갑오징어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2: 그냥 가요, 그냥.
8: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 누구세요?
11: 아, 우리 동생. 우리 셋째 동생입니다.

0: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다 사정이라지만 오늘도 어부 속 태우는 바다. 하지만 굶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1: 야, 갑오징어요. 드디어 나왔네.
2: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0: 이 녀석 덕분에 체면치레는 하게 생겼네요.
3: 있다. 나! 두 마리다, 두 마리. 이놈 하지만 손님들 해는 먹겠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0: 이러니까 바다 사정은 알다가도 모를 일.
3: 이렇게 만들면 금방 오징어 다 잡혔다.
0: 언제 소갈이 했느냐는 듯 통 안이 갑오징어로 꽉 찼죠. 해산물이 밥상에서 떨어질 날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신시도.
4: 오셨구만.
3: 안 들어. 바다가 주는 대로 가봤네.
0: 오래전 섬 사람들에게 갑오징어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이었다죠.
3: 이거 먹었어, 이거. 패키 이거. 이거 삶아 먹으면 맛있어.
2: 뭔데요, 이게?
3: 패키라고 오징어, 패키 눈.
4: 눈이요.
3: 오징어 눈이요.
2: 오징어 입.
3: 눈이요. 옛날에 우리 저거 먹었어. 없을 때.
0: 다리가 놓이기 전 바다 조업만으로 생계를 꾸렸던 부부. 팍팍한 섬살이 한없이 품어준 게 바다였다죠.
5: 부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4: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여기가 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학교 다녔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서울을 살고 있어요.
3: 내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여자를 놓치면 장가를 못 간다 하고 엄청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속삭이고 살아도 근데 그냥 여지껏 사네 몇십 년은.
0: 초등학교 단짝 친구가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 섬은 부부에게 청춘이자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젊은 부부를 살게 해준 것도 역시 바다. 그래서였을까요? 고향인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삼시세끼 맛있는 밥상을 제공하는 게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부부. 오늘도 바다와 갯벌이 내어준 재료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저녁 한상 차려냅니다.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남편이 잡아온 갑오징어를 비롯한 싱싱한 회와 바다에서 농사지은 생김으로 만든 김전. 부부가 함께 먹으며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받았던 음식이랍니다. 누가 신시도 장금이 아니랄까 상다리 부러질 듯 바다 한 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6: 여기에서 김이 나는 생김으로 처음 부치.
7: 김전이에요? 예, 아, 김전 처음 먹어보는데? 네. 김전. 아.
6: 맛있게 드세요.
7: 이것도 김전이라고 해야겠어요. 처음 먹어봐요. 김으로 만든 전. 김맛이 고소하잖아요.
0: 부지런히 몸으로 움직여서 신시도의 갯것으로 차려낸 선물 같은 밥상.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바다 향의 위로를 얻습니다.
7: 바닷물이 좀 짠데 섬섬하게 짠맛이 좀 약해져서 한물도 고소해지면서 내 몸속에 부족했던 바다 기운, 물의 기운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언젠가 이 맛있는 한 끼가 문득 그리워질 날 오겠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민박집 주인장 경순 씨는 또다시 부엌 조리대 앞입니다. 번거로울 법도 하건만 김치를 제외한 모든 반찬을 그때그때 만든다는 경순 씨. 오늘 아침엔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매콤한 양념에 졸여내고 신시도 밥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밥도둑 간장게장에 황태 우려낸 시원한 콩나물국을 담아냅니다.
5: 예, 잘 잤습니다. 정신없이 뚝 떨어져서 푹 잤습니다.
6: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5: 푹 잤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확 솟아오르네.
0: 자고로 아침을 잘 먹어야 하루가 든든한 법. 한 끼도 소홀함 없습니다.
5: 황태 콩나물.
0: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것만 같은 아침 밥상. 맛은 어떤가요?
5: 아, 시원하다. 야, 이건 계단 먹기 좋도록 다 해놨구나. 와.
0: 모든 걸 내어주는 바다를 닮아 넉넉한 사람들이 내어주는 풍요로운 밥상. 이 한 끼에 돌아갈 힘을 얻어봅니다.
5: 여행을 오면 금방 들어가서 빠져나가잖아요. 교통이 좋다고. 그러면 진짜 여행의 참맛을 모릅니다. 밥맛도 모르고 풍경맛도 모르고 밥밤 자봐야 이 동네의 아침을 맞아봐야 진짜 신시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선유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풍경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풍경맛집, 진짜 맛집.
2: 이번 여행 만족하세요?
5: 아, 좋습니다.
0: 먹다 보니 어느새 신시도가 마음에 성큼 들어왔습니다. 삶이 허기질 때 또 와야겠습니다.
8: 짠! 오! 여기 동남아 같다.
9: 오, 예쁘다.
10: 진짜 이 책상 이거 동남아 같은 느낌이 좋다.
8: 재선아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다.
11: 아 좋다 좋다.
12: 우리의 멋진 여행을 위하여.
8: 위하여.
13: 3W씨 포트 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DB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4: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4: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4: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4: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입원 전날부터?
14: 됩니다.
20: 1인실에 입원해도?
14: 됩니다.
2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4: 돼요.
2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4: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14: 물론 됩니다.
2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승더멀류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고!
1: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보노이드, 일명 비타민 P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많이 존재하는 벤조피론 유도체로서 어떻게 보면 식물의 색깔 있잖아요. 거기를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0개 이상이 발견돼 있고요. 중요 플라보노이드에는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그리고 광황에 많은 커큐민, 토마토에 많은 라이코펜, 그 외에 이제 루틴, 헤스페리딘, 안토시아닌, 디오스민, 제네스테인, 카테인 등 굉장히 이름만 해도 나열할 정도로 굉장히 많죠. 이들의 이제 주요 작용을 보게 되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활성산소, 외부 활성산소로부터 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염 작용, 염증을 막아주고, 세 번째는 항바이러스, 세균이라든지 뭐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걸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의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물들이 외부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주는 것 자체가 이 플라보노이드가 없었으면은 보호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간이 이 플라보노이드를 통해서 채소를 먹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에 먹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는데, 사실은 4,000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퀘르세틴하고 커큐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퀘르세틴 하면은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얘기하고요. 양파 껍질에 많고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양파를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퀘르세틴을 때문에 먹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퀘르세틴을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퀘르세틴은 주로 양파 껍질에 많고요. 그 껍질을 벗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퀘르세틴 성분을 안 먹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양파 껍질을도 그 벗겨내서 말려서 그거를 차로 먹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의 양리작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항염작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칼슘 채널이라든지 칼모듈린이라고 해갖고 세포 내 칼슘과 결합하는 단백질에 있어요. 이것과 작용해서 초기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알러지 작용. 우리가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와 호염구 분해를 억제하고요. 히스타민 생성과 분비를 억제해서 아토피를 포함한 다양한 알러지 질환을 예방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갖고 비타민C 소

튜머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혈압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양파 껍질에 갖고 그거를 이제 달인 물을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도즈 이제 환원 효소라고 해갖고 글루코즈를 소비톨로 바뀌는데 그거를 억제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환자들한테 그리고 당뇨 환자들한테 사실은 양파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러스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가지고 이로써 바이러스 복제라든지 감염력을 억제해주고 항암작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트는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열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 그래서 그 퀘르세틴이 보면은 몸이 찬 사람들한테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몸이 따뜻해진다. 그런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는 이유 중에 항산화도 있지만은 이 발암 물질을 억제해 주고요. 암 신호 전달을 차단해 주고 항암제로 인한 내성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암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암이 걸렸거나 암을 예방해 주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 양파 껍질을 많이 먹는 거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당뇨인데요. 사실은 당뇨는 지금 현재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당뇨로 되거나 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평생 관리한 질병 중에 하나고 지금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활성산소 그리고 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안 좋아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혈당들이 계속 높아지고 그 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분비가 많다 보니까 최정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얘가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당뇨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당뇨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 생활 습관 변화예요. 어떻게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결국은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그리고 생긴 경우에는 당뇨약을 먹고 더 심한 경우는 인슐린 주사 같은 거를 맞게 되었죠. 근데 이제 퀘르세트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 항당뇨 역할을 해주는데 혈당 수치,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주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펩타이드나 이런 문제점들을 억제해주는 게 있고 염증인 여러 가지 염증들을 억제해준다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실험 연구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 이때 그 당뇨약과 병행했을 때 퀘르세틴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당뇨약이 메폴민이 있습니다. 메폴민은 식후혈당을 이제 떨어뜨려주고 큰 부작용이 없어서 보편적으로 혈당이 높은 분들이 이제 많이 복용한 1차약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메폴민만 먹는 것보다 메폴민과 함께 퀘르세틴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 효과를 더 올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당뇨 환자가 계시게 되면은 꼭 당뇨약과 더불어 이런 퀘르세틴 생활 습관 변화를 같이 하게 되면은 당뇨약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해 줄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고지혈증 환자들, 우리가 옛날에 속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분들이 이제 그런 기름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적고 대사증후군이 적게 발생하더라.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양파를 엄청나게 먹더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파를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퀘르세틴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지혈증 환자분들한테 그 퀘르세틴, 양파 많이 먹으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0명의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한 군은 이제 퀘르세틴, 한 군은 이제 그 위약을 2개월간 투여했더니 퀘르세틴을 복용했던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퀘르세틴만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변화도 반드시 해야만이 그 치료 효과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커큐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금, 강황,

0: 또 우리나라 카레가 있는데 그 카레는 강황을 기본적 베이스로 까는데 거기에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 많은데 그 카레를 많이 먹은 인도 노인들이 그뭐 치매,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가장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큐민이 치매의 그 유발 인자 중인 그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신경 섬유 매듭의 이제 발달을 억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어도 카레를 평상시에 많이 먹는 분들이 이런 효과를 본다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이에요. 사실은 커큐민은 항암 효과도 이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되는 과정, 시작, 촉진, 진행을 억제해 주는 효과들이 밝혀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발암 물질인 니트로자민의 형성을 억제해 주고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강시켜서 간을 해독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암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의 과다 생성을 차단해 주고요. 네 번째는 EGF라고 해갖고 보통 이제 표피 성장 인자 이 수용체를 감소시켜 줘서 암 세포의 발생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생혈관 형성을 이제 저해 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여섯 번째는 NF-κB라고 해갖고 암그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저해시켜서 암을 촉진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P53 단백질의 발현들에 이제도 관여를 해서 암을 사멸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큐민이 암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연구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관절염이에요. 그 치매와 더불어 커큐민은 관절염에 효과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항염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분 중그 커큐민을 많이 섭취하다 보게 되면은 류코트리엔의 형성을 억제해주고 혈소판 응집도 억제해주고 섬유소 분해도 촉진시켜주면 뿐만 아니라 염증 과정에 다양한 자극에 대한 그 반응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분비를 자극시켜서 염증들도 억제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비타민 P,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는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있고 섬유소 성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섬유소는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해주고 하는 데 작용을 하고 배설시키는 거 그리고 이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염 효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과 채소도 우리 몸에 나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뭐 커큐민하고 이제 퀘리세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외 다른 성분, 토마토든 라이코펜 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용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해서 비타민을 연구했던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태권도 지도자 고영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태권도 호신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호신술은 공격과 방어 능력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몸을 단련하면 덩치가 작은 사람도 덩치가 큰 사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내 몸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실전 손기술과 타격 호신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실전 손기술은 세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지르기, 주먹을 앞으로 뻗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 돌려지르기, 복싱에서는 훅이라고 하죠. 주먹을 돌려서 지르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올려지르기, 상대의 턱이나 몸통을 올리는 형태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주먹지르기는 이 정권을 이용해 합니다. 정권이란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이 부분이 정권이고요. 복싱에서는 너클 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권을 최대한 멀리 뻗어 주는 거예요. 주먹을 지를 때 정권이 아닌 새끼손가락 부분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이용해서 쭉 손을 뻗으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차렷 자세에서 발을 살짝 내민 상태에서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내 턱을 주먹을 단단하게 말아쥐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턱은 아주 취약한 급소죠. 턱을 맞게 되면 뇌에 충격이 전해져서 정신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먹을 올려서 내 턱을 방어해야 돼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자, 앞지르기는 체중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먹 끝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이 앞으로 실리기 위해서는 체중이 앞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타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발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손만 하지 말고 발을 나가면서 지릅니다. 발을 나가면서 지르고요. 두 번째 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두 번째를 할때이 뒤에 있는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뒤꿈치를 떨어뜨리면서 몸을 쭉 앞으로 뻗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준비 자세.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한번 빠르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중심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 끊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르고 나서 턱을 방어해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지르고 나서 주먹을 가슴이나 허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태권도 주먹질이가 허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른 손이 허리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먹을 지르고 나서 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동작을 많이 틀리고요. 또 앞지르기 동작에서 또 많이 틀리는 게 주먹이 인중을 향해서 나갈 때 끝점이 밀려요. 밀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먹을 지를 때 하나, 둘, 끝점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르고 턱으로 회수하기, 두 번째는 끝점이 밀리지 않도록 신경 쓰기. 이두 가지를 앞지르기 할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돌려지르기입니다. 돌려지르기는 상대의 턱이나 관자놀이, 턱이나 관자놀이를 향해서 돌려지르는 동작인데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주먹을 돌립니다. 이때 핵심은 뒤꿈치입니다. 뒤꿈치가 틀어지고 틀어진다. 뒤꿈치가 틀어지고 틀어진다. 자세를 약간 낮춘 상태에서 치는 순간에 뒤꿈치 틀어지기. 뒤꿈치 틀어지기. 그리고 또 초보자가 많이 틀리는 내용이 타격 부위가 수직 형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빗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격면이 있으면 수직 형태로 타격이 될수 있고 팔꿈치를 약간 들어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쳐주면 좋겠습니다. 돌려지르기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요. 주먹을 들어서 턱을 방어하고 제 몸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상대의 턱을 향해서 하나, 둘.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올려지르기입니다. 올려지르기가 앞지르기와 돌려지르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지르기와 돌려지르기는 비교적 잘 따라하십니다. 근데 올려지르기는 잘안 돼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제가 한번 무언가를 틀려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많이 지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팔의 근육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써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근육을 광배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배근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광배근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치는 건데요. 질렀을 때 주먹이 반대편의 눈썹을 향한다. 그리고 몸을 많이 비틀어서 지른다는 느낌으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뒤꿈치가 돌려지르기와 동일하게 바깥을 틀어주면서 광배근을 이용해서 지르는 겁니다. 상대의 턱을 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올려지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실전 손기술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앞지르기, 돌려지르기, 올려지르기를 연습하는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몸을 이렇게 푸는데요. 그때 하는 루틴과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앞지르기, 돌려지르기, 올려지르기. 앞지르기, 돌려지르기, 올려지르기. 이런 식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몸도 잘 풀리고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지르기, 앞지르기, 돌려지르기, 돌려지르기, 올려지르기.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끝에다가 임팩트를 좀 넣어서. 아, 코어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타격의 원리 네 가지입니다. 강한 타격을 위해서, 강한 주먹을 위해서는 네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단한 주먹. 주먹을 지를 때는 끝으로 타격하는 부분이 약하면 안 돼요. 발차기를 할 때는 발끝에 힘을 주고, 주먹 지르기를 할 때는 주먹 끝에다 힘을 줘야 됩니다. 찌를 때는 손가락을 강하게 힘을 줘야 돼요. 단단한 손끝, 발끝 만들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먹을 지를 때는 주먹의 힘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팔의 힘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써야 됩니다. 주먹을 지를 때는 그 힘의 시작은 발끝이에요. 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이 힘이 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제 움직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잘못된 거죠. 팔의 힘만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체 힘을 끌어올려서 주먹 치르기. 하체 힘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의 시작이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마지막 순간에 허리의 뒤틀림을 이용해서 때리는 겁니다. 아, 몸을 이용하는 게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추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도 또는 추진력을 이용하는데요. 그냥 제자리에서 때리는 것보다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힘을 강조하는 거죠. 힘의 강조는 회전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강조하는 거예요. 회전. 허리를 틀고 주먹을 회전을 주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타격의 원리 네 가지를 잘 표현하는 게 박감 맞고 지르기 루틴인데요. 제가 하는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나를 정말 쓰러뜨리고 싶다. 그러면 내 얼굴을 공격하겠습니까? 몸통을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얼굴을 공격하겠죠. 얼굴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박감 맞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얼굴 맞기를 바깥으로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박감맞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이용해서 그냥 걷어내기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뼈 부분을 이용해서 쳐내는 건데요. 엄지손가락 위에 있는 뼈가 요골뼈, 새끼손가락 위로 있는 뼈가 척골뼈입니다. 박감맞기에 사용되는 뼈는 척골뼈를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아, 두 가지 형태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질이 자세에서 먼저 근육으로 막는 방법, 그다음 지르기, 그다음 척골뼈로 회전을 하면서 막고 지르기. 누군가 내 뺨을 때린다. 그러면 그 박감맞기를 이용해서 막고 지르는 거예요. 또 회전하면서 막고 지르기. 회전은 가능하면 빠르게 임팩트를 주면서 힘을 강조합니다. 아, 시범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체중을 앞으로 잘 전달하면서 하나, 둘. 아, 임팩트를 주면서 저는 이 틀어주는 박감맞기를 훨씬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타격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상대의 공격을 때리면서 방어하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전 호신술, 타격술을 배워봤는데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호신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타격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자신감이 생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8강에서는 태권도를 응용한 호신술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간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질 높은 인간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강가에서는 안 될 게 인간에게 타인이란 행복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불행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통제

수 없는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이지 많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사회생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인간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는 언제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성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행복에 더 민감하기도 하고, 누구는 불행에 더 민감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스펀지 같은 초감정으로 인해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들까지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에 내 반경 10m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관계가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예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따뜻함과 위로보다는 부담감과 자극이 언제나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잘 회피해야겠다는 마음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일종의 딜레마인 셈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나의 이 힘듦이 남들에게 전염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혼자서 견뎌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친구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해지기 마련인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내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로 인해 그들이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까지 결국엔 내 몫이 되니까 어떻게든 나 혼자서 버티고 묵묵히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뿐, 절대 남들과 함께 내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타적이지만,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의 이러한 개인화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자아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위협거리나 불편사항들을 주변 환경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도 여지없이 감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즉, 스스로의 흠결을 대하는 방식도 지나치게 내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부정적 자극에 대해 회피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왜 회피를 할까요? 그 꺼림칙하고 불편한 감정이 너무나도 싫으니까요. 예민한 사람들이 이러한 회피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방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애당초 불쾌한 자극들과 조우하지 않게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외부 세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내 조그만 흠결조차 견디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의 내면을 통제하고 단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아 비판을 넘어선 강도 높은 자기 비난이라든지 조금의 오류도 허용치 않는 강박적인 생활 패턴들이 나타나 예민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찾기 힘든 것이죠. 저는 예민한 분들께 항상 관점의 전환을 강조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혼자서 묵묵히 참고 견뎌내실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여러분 스스로와 친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힘들 때 친구에게 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쓰다듬고 안아주세요. 나와 친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이죠. 심리학이 발견한 바로는 인간관계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순진하고 단순해서 나를 3인칭으로 타자화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타자화의 방식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어느 RPG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즉 나를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타자와는 통상적으로 나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떨어뜨려 놓는 작용을 하는데 나를 마치 타인처럼 대하면서 스스로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를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외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3인칭 타자화를 통해 나라는 존재와 가상의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다면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재훈아 힘들지? 우리 함께 잘 이겨내보자. 재훈아 너무 잘했어. 난 항상 널 믿고 있어. 이렇게 혼잣말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남이 하든 내가 하든 청각을 통해 우리 뇌로 전해지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스스로에게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차를 대접해 보세요. 남이 차려주던 내가 차려먹던 후각과 미각을 통해 우리 뇌로 전해지는 것은 똑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일기도 나에게 쓰는 편지가 될 수 있거든요. 남이 하든 내가 하든 시각을 통해 우리 뇌로 전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스스로를 쓰다듬고 꽉 안아주세요. 남이 하든 내가 하든 촉각을 통해 우리 뇌로 전해지는 것은 항상 똑같으니까요. 이렇듯 3인칭의 타자화를 통해 항상 내 편만을 들어주는 최고의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마라톤도 혼자 뛸 때보단 옆에서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편이 훨씬 더 힘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가상의 나를 최고의 동료로 삼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의 대화, 나에 대한 칭찬, 나에 대한 위로,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따뜻함. 예민한 기질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관조하면서 그런 나를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치 부모가 예민한 성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지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겁니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심리학자 중 하나인 크리스틴 네프가 설명하는 자기 자비심의 요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둘째, 안 좋은 일과 실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인류 공통의 경험임을 깨달으며 셋째, 감정에 과몰입하지 말고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양의 대표적인 척도인 자존감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동양 철학 사상에서 끌고 와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자기자비심 개념입니다. 이러한 자기자비심은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건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걸 떠나서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잘해야지만 칭찬해주고 그렇지 못할 땐 날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자존감이라면 자기 자비심은 내가 잘났듯 못났듯 언제까지고 내 편인 부모의 모습이랄까요?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돼야 하고 가장 친해져야 할 사람도 내가 돼야 해요. 어차피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진정 내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결국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숨쉬고 살기 위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삼으시길 바래요. 깊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지닌 예민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내 안에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것, 이런 것들에서부터 삶은 밝게 빛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은 다름 아니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0: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1: 아유,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0: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2: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0: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 와, 힘들어.
3: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4: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5: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6: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7: 지어준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8: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9: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0: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11: 엄청 가볍구만.
1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12: 재밌지 않습니까?
10: 행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9: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10: 한 1,000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9: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0: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go.
1: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배워볼 겁니다. 평소 자세 문제로 불편했던 근육을 이완하고 몸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따라하기에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의자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자는 일반적으로 식탁 의자 높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정도 높이의 의자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일단 엉덩이를 의자 반 정도 걸터 앉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놓아야 되는데 다리는 11자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벌리고 앉거나

너무 모으고 앉거나 이렇게 되면 골반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리를 11자 형태로 잘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발바닥은 바닥에 잘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바닥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우리 척추랑 뇌가 가지런히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발바닥이 가지런히 잘 놓여 있지 않으면 발이 동동 떠 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런 형태로 다리를 놓게 되면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할 때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발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발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지러움증을 빨리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바른 자세로 앉을 때는 발이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11자로 놓아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엉덩이를 가지런히 놓으셔야 되는데요.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엉덩이를 바닥에 비벼 보시면 엉덩이 아래쪽에 이상하게 뭉툭하게 느껴지는 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쪽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비벼 보세요. 이렇게 비볐을 때 엉덩이 아래쪽에 뭉툭하게 느껴지는 뼈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골반을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엉덩이 아래쪽에 놓여 있는 이 뼈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좌골입니다. 앉아 있을 때발 역할을 하는 뼈인데요. 이 좌골이 양쪽이 50대 50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척추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리를 한쪽으로 꼬게 된다면 좌골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겠죠? 골반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러면 위에 얹혀져 있는 척추도 가지런히 놓여져 있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척추도 휘게 되는 거예요.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골반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좌골을 50대 50으로 가지런히 놓고 앉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엔 허리를 펴야 되는데, 우리가 좌골을 옆에서 보면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아요. 좌골이 둥글기 때문에 뒤쪽으로 조금만 무게중심이 기울어져도 우리 몸은 뒤로 쑥 넘어가요. 바른 자세는 골반을 앞으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펴야 됩니다. 네,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골반을 세운다는 건 일반적으로 소파에 기대서 앉는 거, 골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꼭 소파에 기대서 앉는 건 이런 식의 느낌이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고 허리가 평평해집니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예요. 골반을 앞으로 세우고 허리를 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어느 부위를 눌러주시냐면, 엉치뼈 위쪽, 그러니까 허리띠가 있는 가운데 부분 위쪽이죠. 허리 아래쪽,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손을 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밀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골반이 뒤로 기울어졌죠? 앞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벨트라인이 좀더 수평에 가깝게 앞으로 기울어져요. 자, 이 상태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주신 다음에 허리를 펴야 돼요. 허리를 펴야 되는데, 이때 허리를 덜 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허리 펴는 게 뭔지 몰라요. 적당히 허리 펴는 방법은 쉽게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손이 의미하는 바는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복부 근육의 길이를 상징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해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손가락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면서 손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는 구부정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씩 펴보세요. 허리를 조금씩 펴보다 보면 손가락의 길이가 서로 벌어지면서 길어지죠. 그 상태에서 허리를 더 펴다 보면 너무 펴게 되면 손이 떨어져 버려요. 명치에서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가 너무 펴진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허리 뒤쪽 관절이 압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허리가 쉽게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자세는 이 손길이만큼만
허리를 펴신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본 모습은 배는 평평한 느낌이 나야 되고요. 허리는 손등 정도 약간 곡선 형태로 펴진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미 나온 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나온 배는 어쩔 수 없고요. 속 안에서 근육을 잡고 있는 느낌이 평평하게 허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허리 펼때 배에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허리를 너무 많이 펴는 거예요. 신전자세라고 하는데, 신전자세는 잠깐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디스크가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근육이 긴장하면서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신전을 하실 때는 조금씩 자주 운동용으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를 연습하실 때는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에 놓은 다음에 이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에 힘을 줬죠? 그 다음에 어깨는 뒤로 너무 펴지 마세요. 어깨를 펴는 자세는 뒤로 너무 펴는 자세를 하면 오히려 머리가 앞으로 나가서 대각선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어정쩡한 자세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깨는 굳이 펴고 싶다면 어깨 앞쪽에 옷의 주름을 보세요. 이 주름을 없앨 정도로만 살짝 펴면 됩니다. 정말 살짝 펴는 거예요. 많이 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깨는 척추에 매달려 있습니다. 즉, 어깨를 펴려면 키를 크게 해야 돼요. 척추를 세워야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어깨 앞쪽에 옷 주름만 살짝 없애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정수리에 손을 붙이시고 1cm 띄우세요.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 비어있는 공간을 키를 크게 해서 채우는 느낌으로 앉은 키를 살짝만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는 앞에서 계속 잡아줘야 돼요. 목을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을 세우는 방법을 자세하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키를 크게 할때 턱이 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키가 커진 게 아니에요. 허리를 젖힌 거지. 목을 세우는 방법은 코끝을 내리세요. 뒷목이 펼쳐져야 됩니다. 자, 뒤통수를 만져보세요. 뒤통수 뒤쪽에 약간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 아래쪽 만져보세요. 목 아래쪽도 튀어나와 있는 목뼈가 있습니다. 이두 지점이 펼쳐지는 느낌이 나게 키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의 움직임은 코끝이 내려가고 뒷목이 펼쳐지면서 앞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턱을 너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모양도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고. 코를 제외한 얼굴면이 지면과 수직이 돼야 돼요. 이건 수직이 아니죠? 이것도 수직이 아니죠?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뒷목을 펼치는 느낌으로 키를 크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울을 보신다면 귓볼과 어깨는 서로 멀어져 있어야 되고요. 얼굴의 원근감과 가슴의 원근감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취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움직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세팅 다 해놨는데, 각을 다 잡아놨는데, 이거 움직여도 되나요? 하면서 로봇처럼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움직임의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든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5%만, 키를 크게 한 상태에서 5%만 힘을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힘을 안 뺐거든요. 힘을 빼주면, 내쉬는 호흡에. 그러면 아까보다는 키가 아주 약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자세를 취할 때 최적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0: 어떤 느낌이 나냐면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탁, 탁, 탁, 탁 쌓이는 느낌이 나야 돼요. 바른 자세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른 자세는 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한번 쌓아줬어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자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감이 오시죠? 바른 자세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세를 오래 취하면 바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체중이 계속 누적돼서 실리면서 피부나 관절들이 계속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편안한 자세, 뭐 등받이에 기대서 앉는다든지 다리 꼬는 것도 잠깐씩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다가도 내가 자세를 너무 구부정하게 취한 것 같은데 생각날 때마다 좌골 앉기 하시고 허리 펼때배 집어넣고 어깨 내리고 뒷목 늘려서 키 크게 하고 마지막에 불필요한 힘 빼주고 이걸 순차적으로 빠르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걷고 달리고 일상생활 하실 때 조금씩 조금씩 자주 하시는 방법으로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바른 자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를 우리 인체가 기억하고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꽃이 피듯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른 자세로 변해 가거든요.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뀌어요. 구부정한 자세 습관을 가지면 구부정한 자세로 변하고요. 바른 자세 습관을 들이면 바른 자세로 변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른 자세를 조금씩 자주 신경을 써서 해보세요. 자세가 좋아지면서 나쁜 자세로 생긴 통증도 줄어들고 인상도 좋아지고 마음속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바른 자세 관련된 운동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모든 운동법들의 시작은 오늘 알려드린 바르게 앉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른 자세 한 번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고 뒤에서 이어질, 다음 편에서 이어질 여러 가지 바른 자세 운동법들을 이 자세를 기반으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한결 쾌적해지고 좋아진다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침해진 눈을 맑게 하는 눈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연염색의 세계로 안내할 장수주입니다. 천연염색이란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연의 색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천연염색을 하기 위해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색을 낼 재료인데요.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로는 크게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염료가 있습니다. 자, 식물성 염료는 치자, 소목, 괴화 등 한약재로 쓰이는 재료들이 있고요. 또 동물성 염료로는 오베자, 코치닐과 같은 염료가 있습니다. 광물성 염료는 수치나 황토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매염제가 필요한데요. 매염제는 섬유와 염료가 서로 결합되는 걸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백반과 철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천연 염색은 치자입니다. 자, 얘가 치자인데요. 치자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천연 염색에서 대표적인 노란색을 내는 염료입니다. 한번 색을 볼까요? 노란색이 나오죠? 이렇게 물만 부어도 노란색이 나오는 치자로 염색을 합니다. 보시면 요 씨앗에서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자를 사셨으면 치자를 잘라서 요 씨앗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라서 염색에 쓰시면 좋습니다. 먼저 염색할 천을 정연해야 합니다. 정연이란 염색할 천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떼어내는 작업인데요. 삶거나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구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소재는 손수건인데요. 손수건은 비교적 열에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때는 한 장씩, 한 장씩 펼쳐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가라앉도록 눌러주시고요. 강한 물에 10분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다 끓었으면 조심스럽게 건져주시고요. 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찬물로 맑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펼치셔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짤 때는 비틀어 짜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눌러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비틀어 짜게 되면 천에 올이 어긋나서 천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천연 염색할 때는 눌러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염색을 준비하는 동안 먼저 염액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오늘 할 치자를 넣고요. 끓여주기로 하겠습니다. 강한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30분간 더 끓여줍니다. 아무런 무늬 없이 염색하는 걸 균일염이라고 하고요. 또 무늬를 내서 염색하는 거를 무늬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손수건 두장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균일염을 하고 하나는 무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할 방법은 줄기축한 무늬인 구름 무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를 내고 싶은 부위에 자, 손으로 구겨서 뭉쳐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고무줄로 이렇게 홀쳐 묶는다고 해서 홀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묶어두면 이 사이로 염액이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하얗게 남아서 무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름 모양의 홀치기 하나와 또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균일염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도 준비됐으면 이제 염색을 해봐야겠죠?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할 그릇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매염할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 또한 열에 강한 스테인리스나 유리, 그리고 강화 플라스틱이면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뜰채예요. 염액을 부을 때 찌꺼기가 나오지 않게 뜰채와 그 위에 미세한 찌꺼기도 걸러줄 수 있는 천을 얹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끓은 치자를 뜰채에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남은 치자는 다시 재탕으로 끓여줍니다. 처음보다는 물을 반쯤 줄여서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끓인 염액은 본 염색을 할때 보충해서 쓰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원액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천이 잠길 정도로 물의 양을 늘려줍니다. 염액이 준비되었으면 염색을 할 텐데요. 염액은 뜨거운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면장갑을 먼저 끼워주시고요. 고무장갑을 끼워줍니다. 자, 이제 염색을 시작할 텐데요. 준비된 정렬을 하고 무늬를 낸 천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처음 염색을 하는 걸 초염이라고 하는데요. 염액에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15분 정도 해줍니다. 천은 넣어서 잘 펴주시고요. 또 홀치기에서 무늬를 낸 천도 같이 넣어줍니다. 특히 홀치기한 매듭 부위는 염액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꼭꼭 주물러 주시고요. 천이 고르게 염액이 묻을 수 있도록 잘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염은 15분 정도 해주십니다.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항상 펼쳐주시거나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초염한 색깔을 한번 볼까요? 와, 치자의 색이 굉장히 멋있죠?

치자에서 이렇게 예쁜 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매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여분의 색소들을 떨구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매 단계마다 한번 헹구는 수세 작업이 있는데요. 이 수세 작업을 해줘야 여분의 색소나 매염재가 없어서 나중에 얼룩이 지지 않고 고르게 염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헹궈서 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염을 시작합니다. 매염은 백반으로 해줄 텐데요. 백반은 천과 염료가 서로 결합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3g 정도의 백반을 넣고요. 백반을 뜨거운 물로 녹여줍니다. 반드시 매염재는 뜨거운 물로 녹여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로 녹이지 않으면 녹지 않아서 입자가 그대로 덩어리지어서 얼룩이 질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녹여주시고요. 또 더운 물을 더 보태서 염색할 천의 양과 맞춰주십시오. 자, 매염액이 다 준비되었으면 매염을 시작합니다. 자, 매염액은 잘 저어서 녹여주시고요. 그곳에 염색한 천을 넣어줍니다. 매염액은 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펼쳐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염색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1차 매염은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1차 매염이 15분 끝났으면 다시 꼭 짜서 공기 중에 한번 펼쳐줍니다. 색이 어떻게 예쁘게 보여졌는지 잘 펼쳐주세요. 자, 홀쭉이한 것도 펼쳐주시는데 이 묶은 부위는 염색이 끝날 때까지 풀지 않고 그대로 묶여 있도록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펼쳐줍니다. 이 천도 가볍게 찬물에 헹궈서 남아있는 매염액을 씻어줍니다. 자, 이제 초염을 마쳤으니 본염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끓였던 치자를 재탕한 것을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염료도 다시 보충하게 되는 거고요. 물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데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색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겹쳐지지 않게 잘 펼쳐주고, 매듭이 된 부분은 꼭꼭 눌러서 염액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본격적인 염색이니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색을 보면서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본염이 30분 동안 진행되고 끝나면 잘 걷어서 짜줍니다. 색을 한번 보시고요. 와, 이게 바로 치자의 노란 빛입니다. 이렇게 본염한 천은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한번 가볍게 헹궈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염인 2차 매염을 하겠습니다. 1차 매염 때 썼던 매염액입니다. 자, 다시 더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더운 물을 부어서 백반 입자를 잘 다시 녹여주시고요. 입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면 매염을 시작합니다. 무늬 낸 부위는 꼭꼭 주물러서 잘 침투되도록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후 매염은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서너 번 헹궈서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서너 번 헹궈주신 손수건은 그늘에 말리시면 좋습니다. 천연염색은 직사광선이 쬐이는 강한 햇볕에서는 색이 좀 바랄 수가 있으니까 그늘에 말리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 동사에서 걸리게 되면 상당히 말이나 그 글쓰기를 해나가게 되게 어렵고, 그다음 문장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하다라든가, 뭐 놓다라든가, 뭐 가다라든가, 뭐 이런 동사들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 동사 한 30여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잘만 익혀두고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문해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쓰기와 실제 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기본 동사 중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정복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타자로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get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농담 삼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도 영어 동사 활용 빈도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순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동사거든요. 자, 이 get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et은 말 그대로 아까 뭐 get 하다가 뭐예요? 뭘 얻다라든가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비단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get이 사다, buy의 또 뜻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get이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착. 영어 동사 go가 약간 어디 가다, 출발의 느낌이라면 get은 어디 도착하다, arrive의 의미를 갖고 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잘 쓸 수만 있어도 여러분 일상에서 get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get이 우리가 흔한 가장 흔한 뜻으로 받다의 의미를 쓰이는 예문을 몇 가지 보시고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get이 받다예요,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거죠, 이것도. 그럴 때 get a discount라고 하시면 됩니다. get a discount.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You can get a discount. You can get a discount. 문장은 되게 평이하고 쉽죠?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 You can get a discount라고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란 말이 되죠. You can은 다 아시는 단어들일 테니까. So you can get a discount. Get이 여기서 의미가 받다.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할인을 받았다. 물건을 뭐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샀는데 세일 기간에서 내가 할인 받았어. 그러면 get의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 got이라고 하죠. 불규칙으로 좀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I got a discount. 과거까지만 좀 알아둘게요. I got a discount. I got a discount. 그러면 할인을 받았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get 동사를 보면 받았다의 의미로 많이 인지하고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받았을 때 이런 받은 거잖아요. 환불은 영어로 ref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쓸 법한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환불 받아야겠네 그러면 I want to get a refund. I want to get a refund.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친구한테 야 이거 그냥 환불 받아야겠다. I want to get a refund. Refund. 여기서도 get의 동사가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지난번에 그거 산 거 있잖아. 야 결국엔 나 그거 환불 받았잖아. 그런 얘기를 할 때 in the end 같은 거 붙여볼까요? In the end는 끝에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In the end 과거로 I got a refund. I got a refund. 야, 고민하다가 결국에 환불 받았잖아.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get 동사가 이렇게 받다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렇게 할인을 받는다든가 환불을 받을 때고 시험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점수를 또 받잖아요. 요 예문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음 뜻으로 넘어갈게요. Get a good score. Get a good score. 물론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점수를 좋게 받은 걸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Get 받다 a good score. 그쵸? I hope to get a good score. 시험 전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점수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I hope to get a good score. I hope to get a good score. 그쵸? 혹은 상대방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질문할 때는 영어에서는 주어랑 동사의 순서를 살짝 바꿔주면 이게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did you do의 과거입니다. Did you
get a good score. 시험 점수 잘 받았어요?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get a good score? Did you get a good score? 그러면 점수를 잘 받았습니까? 여기서도 get의 뜻은 받다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get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 쪽으로 와서 내게 되다의 어떤 get을 일단 보셨고요. 자, 두 번째 get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또 유용한데, 물건을 사다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 buy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buy예요. 자, 그런데 이 buy 대신에 원어민들은 get을 정말로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buy하고 get을 쓰는 빈도가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get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냥 받다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차를 산다든가, 뭐 전화기를 새로 산다든가, 심지어 어디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이게 다 get을 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차를 산다부터 해볼까요? 자, get이 무슨 의미? 사다, buy의 의미입니다. Get a car. Get a car. 차를 사다예요. 그러면 I want to get a car. I want to get a car. 차가 없는 사람이, 야, 이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차 사야겠네. I want to get a car. 혹은 차가 있는데 차가 오래돼서 새로 사고 싶다고 하면 I want to get a new car. 그럼 되겠죠. 그런 new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완전히 또 상황이 또 새로운 상황에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want to get a car. 그래도 차를 그냥 사고 싶다. 여기선 buy의 의미. 또 다른 의미 물어볼까요, 이번에? 아까 did you 연습 한번 했으니까 did you get a car? 야, 이거 너차 샀어? 너 원래 차 없었잖아. Did you get a car? 너차산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get이 여기서 의미가 돈을 주고 사다. 그쵸? 그래서 사다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3년? 4년? 몇년 주기로 바꾸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는 좀 2, 3년 주기로 바꾸다가 요즘 4년 정도 썼는데 전화기 멀쩡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도 전화기 살 때가 되긴 됐는데요. Get a phone 중간에 new를 넣어볼게요. 아까 new 한번 넣어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는데 새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Get a new phone 하면 됩니다. Get a new phone. 자, 여기서도 get이 사다죠. I want to get a new phone. I want to get a new phone. 전화기 새로 사고 싶어요. 전화기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I want to get a new phone. 과거로 바꿔볼까요? 이거 전화기 지난주에 새로 산 거야. 그러면 get의 과거는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I got a new phone. I got a new phone. 지난주 붙여볼까요? Last week. I got a new phone last week. 하면 나 지난주에 전화기 새로 샀어. 새로 개통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get의 의미는 사다의 의미에 샀다. 과거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장을 보는 것도 여러분 어디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식료품을 막 카트에 담아서 돈을 내고 계산대에서 여러분 사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get을 붙이면 이것도 사다입니까? Get groceries. 이거 볼까요? Get groceries. Groceries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면 무슨 말? 식료품 같은 걸 말합니다. Groceries. 자, 그러면 여기서도 get의 의미가 사다 의미. 오케이? Get groceries. 주로 장은 어디서 보세요라는 질문 여러분이 혹시 하고 싶으시면 어디를 먼저 문장해 주시고 Where do you get groceries? Where do you get groceries? 그러면 어디서 주로 식료품을 사느냐? Get의 의미는 buy죠. 사느냐. 그렇죠? 어디서 장을 보느냐? 그 다음에 과거로 나 저기 귀갓길에 들어오는 길에 장을 좀 봐서 들어왔어. 퇴근길에 장 봐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I got some groceries on my way home. 자, 중간에 some을 넣기도 해요. Got some grocery에서 식료품을 좀 샀다. 그 좀이 뭐예요? some이에요. 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I got groceries 혹은 I got some groceries on my way home 하면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식료품을 구매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get의 두 번째 뜻은 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문장에서 보거나 누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실제 여러분 말하기나 쓰기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et의 정말 중요한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go라고 하는 동사랑 비슷하게 go는 어디 가는 건데 go는 약간 출발하다 의미가 강하면 get은 도착하다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집에 갈때 나한테 전화 줘. 그럴 때, 예를 들어 전화 줘가 뭐예요? Call me when you go home과 get home은 조금 달라요. Call me when you, 집에 다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나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때 전화 달라고 할 때는 Call me when you go일까요? get일까요? get이에요. get이 도착이니까. Call me when you get home. 야, 근데 너 저기 회식 다 끝나고 일어날 때,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call me when you go home.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go가 둘다 가다인데 하나는 약간

출발의 의미가 강하다면 get은 뭐요? 그렇죠. 도착의 의미가 강하다거든요. 그러면 도착의 의미로 get을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잠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해서 집으로, 집에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 없이 get home 하면 뭐예요? 집에 도착하다예요. home 안에 에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get home. 자, 그래서 call me when you get home.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이죠.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주세요. 즉, 집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연락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Call me when you get home. 그렇죠? Get home. 이것은 도착. 자, home 자리에 there를 넣어볼까요? There. 거기도 부사죠? Get there. Get here. 거기에 도착하다. 그러면 when can you get there? 너 지금 거기 언제까지 갈 수 있어? 너 거기서 거기까지 가. 언제까지 갈 수 있어? 그럼 의문문으로 when can you get there? Get there. 우리는 항상 가다 하면 go만 생각하는데 go는 약간 출발의 의미, get은 뭐예요? 도착의 의미. 거기 도착해서 땡 찍는 시각이 몇 시쯤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When can you get there? When can you get here? 하면 너 여기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부사를 쓸 때는 get 다음에 곧장 붙이면 되는데 명사가 올 경우에만 to를 붙입니다.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예로 들어볼게요. Get to my office 하면 뭐예요? 내 사무실까지 간다니까 출근하다의 느낌이 있죠. 이것도 도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I get to my office at 8 하면 나는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즉 출근 시간을 말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I get to my office at 8. 8 o'clock을 줄인 거겠죠. 그래서 8시에 출근을 한다.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 기본 동사 중에 이 get 동사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쓰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뭘 받다, 사다, 그리고 도착하다 이와 같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그리고 문장에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문해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get 동사, 기본 동사를 시작으로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have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복습 잘하셔서 여러분 영어 실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2: 산호를 구해라?
3: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4: 이런 것 같은데?
5: 어딨니?
6: 와. 다툼이 생길 거예요.
5: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6: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5: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7: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6: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5: 어, 이게 산호예요? 가자, 가자, 가자.
3: 빨리 가세요.
8: 선생님,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5: 네. 어, 조심, 조심, 조심.
8: 책임일 거예요.
3: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잃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취미는 과학 제작생.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제목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2: 나눠 가질 것이냐?

0: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1: 아, 게임 이론. 아, 환영합니다. 아. 예.
2: 어? 잠깐만,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3: 경제학자입니다.
1: 아, 우리 취민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게임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4: 진화도 사실 일종의
0: 우주인을 찾는데.
3: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다.
1: 그러네요.
2: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3: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2: 오! 이게 외학이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2: 우리 교수님은 실생활에서 게임으로는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5: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8: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3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 등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 잘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학문을 게을리했고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 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업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이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제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무의,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육설하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이 기억하기도 이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획인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의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의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 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음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자와 닮은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홉자를 만들고 이체자, 리을, 그리고 반시옷자, 옛니응을 합해서 모두 17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자음자에 대해 이 영국 서세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변별적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는 문자체계인 자질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비슷한 모양을 지진 문자들은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읍은 기역의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키읍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과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지인을 형상해서 아래야 땅을 뜻하는 으,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으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모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에, 에, 와, 워, 왜,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 60대는요, 영어를 꼬불

꼬부랑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부랑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 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alm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는 백성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물로서 표음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자는 28글자이고 글자의 형태는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 구한되었습니다. 이 아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하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 장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 장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 장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원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원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원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원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루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장이었습니다.

0: 예쁜 색깔이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1: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어요. I traveled each and every home.

0: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1: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2: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3: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4: 지어준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어.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아이치,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1: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어딘 색다른 것 같아요.

0: 아저씨야, 아저씨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1: 집에 갑시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1: 자! 야!
2: 오, 내가 가져올게. 자. 어?
3: 패티, 공 던져줘.
2: 저기.
3: 어? 뭐지? 오리 같은데? 어?
4: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5: 뻐근해. 너희는 여기 사는 거야?
6: 응.
5: 이런 데에서도 누가 사는구나.
6: 나는 루피야. 그리고 친구들.
7: 안녕. 그런데 넌 누구야?
5: 난 퀵이야. 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7: 나는 로봇이야.
5: 로봇? 다들 반가워.
8: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5: 나는 여행 중이야.
3: 여행? 재밌겠다.
8: 그럼 여름섬에도 가봤어?
5: 여름섬? 거긴 못 가봤지만

0: 우린 여행을 다녀서 이런 집이 없어.
1: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어?
0: 그게... 어? 이건 뭐야?
2: 으악! 뭔 거야? 빨리 데려가! 그건 내 집이라고!
0: 미안! 아, 됐다.
2: 어떡해! 몰라! 더 엉망이 됐잖아!
0: 작아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3: 자...
1: 우와, 맛있겠다!
3: 베리야!
1: 응? 우와!
3: 너도 빵 좀 먹어.
2: 그럴까? 참 맛있겠다.
0: 잘 먹을게. 맛있다. 너희는 왜 안 먹어?
1: 휙 많이 먹어.
0: 고마워. 내가 정말 많이 고팠나 봐.
4: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날아서 남쪽 나라에 갔는데
0: 너무너무 더워서 날개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1: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2: 그럼 나도.
1: 우리도 가볼게.
0: 다 가는 거야?
1: 얘들아 잘 자.
3: 다들 잘 가.
1: 오늘 반가웠어 퀵.
0: 안녕.
1: 안녕.
3: 퀵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0: 글쎄. 어우 춥다. 들어가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3: 아 그것보다.
2: 정리끝.
1: 그 사이 친구들이 다 돌아갔네. 퀵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0: 그게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밤이 되어 버렸네.
3: 퀵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1: 정말? 어차피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
0: 그렇긴 하지.
1: 나도 그만 잘게.
3: 해리 잘 자.
1: 안녕.
0: 우와.
1: 고마워.
0: 편하다.
3: 많이 피곤했나 보네.
5: 무슨 소리야?
1: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3: 그래서 나도 못 자고 있어.
1: 퀵, 조용히 좀 자. 좀 조용히 하라고.
3: 괜찮아, 해리.
1: 살았다.
6: 퀵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포비와 해리는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안녕, 퀵.
0: 안녕.
1: 퀵,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구나.
0: 어제 포비네 집에서 잤거든.
1: 그랬구나.
5: 포비랑 해리는 안 왔어?
0: 크랑크랑.
1: 저기 온다. 안녕.
7: 그런데 아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데.
3: 잠을 잘 못 잤어.
1: 퀵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0: 그런데 이게 뭐야?
1: 시소야. 한번 타볼래?
0: 고마워. 좋아. 그럼 시작한다. 크랑.

0: 어? 왜 그래?
1: 난 그만 갈게.
2: 우리 저쪽으로 가자.
3: 크랑크랑 지금
0: 왜 내리는 거야? 그럼 우리 둘이 탈까?
4: 나도 탔는데.
3: 미끄럼틀 타자.
5: 우와!
6: 어? 귀, 어?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1: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2: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0: 맞아, 여행 중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3: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0: 심심해서 그러지.
1: 다 그만 떠들고 정신 차리고 잘 쫓아와.
2: 네.
0: 너 때문에 혼났잖아. 쉬,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어? 저게 뭐지? 저것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어, 저기다. 뭐야, 같이 가. 바람이 너무 세잖아. 간신히 살았어.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 가보자.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3: 퀴!
0: 어?
3: 멀리 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 가.
0: 고맙지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4: 잠깐만이라도 어? 들렀다 가.
0: 잠깐?
2: 응.
0: 그럴까?
3: 자, 다들 예쁘게 서보세요.
4: 김마, 키, 더 환하게 웃어봐.
0: 아, 김치.
3: 됐다. 하나, 둘, 자. 우와. 어디 보자.
5: 잘 나왔겠지 뭐.
0: 어? 눈 온다.
4: 어? 어? 저건?
0: 어? 어?
5: 뭐지?
0: 뭐가?
4: 어? 어?
1: 퀵!
4: 퀵! 엄마! 퀵!
0: 엄마!
5: 어디 갔었어?
4: 걱정했잖아.
0: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걱정?
4: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1: 어? 괴오리다! 폭풍이 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0: 저기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6: 어? 키가 너 어디 갔니?
0: 어?
5: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6: 막내가 없어졌어요.
1: 뭐라고요? 돌아가서 퀵을 찾자. 퀵! 어디 있니?
2: 퀵!
5: 어디 있어?
4: 어제부터 지금까지 널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그것도 모르고.
3: 퀵은 어제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6: 퀵을 도와줘서 고맙다.
4: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0: 크랑크랑.
1: 다시 출발하자.
0: 나 때문에 늦어져서 어떡해.
7: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만 쫓아오면 갈 수 있어.
4: 갈 수 있지?
0: 어? 응.
3: 키.
0: 어?
3: 방금 찍은 사진이야. 선물로 줄게.
0: 고마워. 잘 나왔네. 난 이제 가볼게.
2: 안녕.
6: 얘들아, 고마워.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0: 오늘은 홍주베비
2: 키즈펜션 가는 날.
3: 왜?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주베비 키즈펜션.
1: 어이구 먹자.
0: 홍주베비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주베비 행복한 오리집 원앤원.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2: 크크크.

주면 되잖아. 봐.

엄마! 뭐야? 내 장난감 어디 갔어? 어디 숨긴 거야?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나? 아니 여기? 만세! 찾았다! 내가 찾았어! 곰마, 우리 또 숨바꼭질하자. 이번엔 더 꼭꼭.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고치면 되잖아.

0: 곧 어린이 파티가 열리는 거 몰라요? 마당이 왜 이 꼴입니까? 어? 준비 안 할 거예요? 어?
1: 맨날 잔소리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버섯이나 따고 있었어요? 어서 서둘러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곰입니다. 없어요, 친구들. 이쪽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다 같이 박수!

Thank you.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0: 엄마, 이거 무슨 마술 같은 거야? 여기 머리가 있고 저긴 없잖아.
1: 어? 안녕.
2: 나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요.
1: 그게 아니라 좀 그냥
3: 도와줘서 고맙구나. 언제든지 또 우리 호텔에 놀러 오렴. 아무 때나 말이야.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섬! 일찍 왔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1: 왜? 섬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0: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1: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0: 잘 됐네. 이따가 보자.
1: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섬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2: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3: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0: 쉿쉿?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1: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4: 쿠.
3: 안녕 쿠.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4: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3: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1: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3이 4개면
3: 12.
4: 재미있네. 3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3: 여긴 너랑 나뿐인걸.
4: 잘 됐네. 3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5: 너 이리 와.
1: 우리한테 섬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섬이 다섯 개면 바로
0: 15.
1: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섬이 다섯 개면 바로
0: 15. 넌 15가 될 수 없어.
1: 우리가
0: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1: 3이 6개면
5: 18이지.
0: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6: 알겠어?
5: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0: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5: 아닌데.
1: 3이 7개면 21.
7: 아니야, 사실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0: 내가 늦은 건 아니지?
1: 3이 하나 더 있으면?
8: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9: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10: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1: 나 여기!
7: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0: 아,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더 물거품이 되는데.
1: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0: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11: 3으로 만든 숫자.
1: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서프라이즈!
11: 3이 10개?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만 9792.48km를 가니까.
2: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4: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2: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7: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무대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고장은 사실 수소에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6: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5: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6: 두근두근
5: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아기 고라니 소변.
1: 무슨 냄새 이게? 지하 간호사 또 방귀 꼈어?
2: 아니야, 아기 고라니 소변 검사할 거야. 소변 냄새 아니야?
1: 어? 오줌 냄새가 아닌데.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
2: 아니라니까.
3: 그래. 그래. 나라 내 거 나라 내 거다 그래. 내 거라 그래.
1: 냄새 뭐야?
2: 구리구리한 냄새가 이 똥냄새였네.
3: 아유, 노라고 그래. 내 거라고 그래.
2: 왜들 싸우세요?
1: 뭐 하시는 거예요?
3: 진짜 못 참겠네. 간호사님, 이거 좀 잠깐 갖고 있어봐요.
1: 지하 간호사, 도와줘!
4: 오늘의 환자, 습똥구리. 서로 자기 똥이라고 싸웠어요.
3: 내놔!
5: 내 거라고!
3: 제발 줘!
1: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싸워요?
5: 아니, 이거 제 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자기 똥이라고 우기잖아요!
3: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똥이에요!
1: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시지.
6: 아니. 귀한 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병원부터? 잘 오셨어요.
1: 귀한 분들?
6: 소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이 있어야 사는데 요즘은 풀밭에서 소나 말을 잘 안 키우잖아.
3: 맞아요. 그래서 소똥 말똥도 사라지고 우리 소똥구리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 예민해서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5: 어휴, 진짜. 어렵게 구한 똥으로 똥구슬을 만들었더니 그걸 뺐냐?
3: 왜 거짓말해? 누가 할 소린데?
1: 근데 똥으로 뭘 하길래 똥이 있어야 산다는 거지?
5: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로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으로 무엇을 할까요? 1번 먹는다.
3: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6: 설마 똥을 먹을까? 정답은 2번.
3: 정답은

0: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1: 우와 내가 맞췄다.
0: 그리고 1번도 정답이에요.
2: 뭐? 똥을 먹는다고?
3: 우린 소똥 말똥 같은 초식동물 똥을 먹는데요.
4: 냠냠. 똥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 냠냠 맛난다.
2: 우리도 좋아해. 냠냠.
5: 정말 맛있나봐. 똥 속을 막 파고 들어가네.
3: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똥구슬을 만들려는 거예요.
4: 말랑말랑 지금이 똥구슬 만들기 딱 좋아.
0: 좋은 똥구슬이 있어야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똥구슬을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5: 아, 그렇구나.
0: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 중요한 거?
0: 우린 이 똥구슬에 알을 낳거든요.
1: 알도 낳는다고?
3: 소똥구리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게 되면
0: 짜잔.

0: 암컷이 똥구슬에 하나의 알을 낳고 똥구슬을 더 단단하게 다져요.
1: 그리고 그 똥구슬을 땅속에 묻죠. 알에서 깨어난 소똥구리 애벌레는 안락한 똥구슬 보금자리에서 똥을 먹으며 자라다가 약 3개월 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이 똥은 그냥 똥이 아니라 먹이이자 우리 아기들이 자랄 집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1: 아니야, 정성스럽게 만든 건 나라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2: 참으세요, 참으세요.
3: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0: 진짜 똥자리 얘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똥구슬을 만들어서 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각나네.
2: 문제?
0: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구슬을 어떻게 굴릴까요? 1번, 물구나무 서서 뒷다리로 굴린다. 2번, 똥구슬 위에 올라타서 서서 굴린다.
3: 힘들게 왜 물구나무 서서 굴려?
2: 맞아, 똥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굴릴 것 같아. 정답은 2번!
0: 정답은
1: 1번이지.
0: 정답 공개도 뺐냐?
1: 아, 이거 내 거라고!
0: 내 거야!
1: 거짓말 좀 하지 마!
0: 거짓말 하지 마!
1: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 눈 좀 보세요!
0: 진짜!
1: 제 눈을 한번 보세요!
4: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뒷다리로 똥을 굴리며 가죠. 그런데 그때!
5: 야! 똥구슬 잘 만들었다! 똥 내놔!
4: 뭐? 안 돼! 이 똥은 내가 만든 거야!
5: 내놔!
4: 저리 가!
5: 아, 내가 포기할 것 같냐?
4: 미치기! 아! 똥구슬을 직접 안 만들고

0: 이렇게 뺏는 똥붓을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똥 튀기는 싸움이었어요.
1: 어머, 취지!
2: 내 똥!
1: 이 똥은 이제 내 꿈! 그렇게 똥차리가 뺏어간 거라고요!
3: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제 거라고요. 억울해.
4: 누가 진짜 똥주인이야? 아, 기습 질문! 동시에 대답하세요. 이 똥구슬을 무슨 똥으로 만들었죠?
5: 하나, 둘, 셋!
1: 말똥!
3: 말똥!
5: 어? 응? 똥찬 씨,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3: 아유,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 정말 제 거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4: 싸우지들 마시고요. 그럼 이 똥구슬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는 건 어때요?
3: 오, 좋다. 뭐요? 이 소중한 똥구슬을 반으로 가를 순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똥찬이를 주겠어요. 오, 정말?
4: 잠깐, 잠깐. 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주인은 똥구씨 같은데?
3: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제 거라니까요.
5: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야?
4: 정말. 응? 근데 똥구슬에 저거 꽃인가?
1: 아, 이거 민들레 꽃반지예요.
5: 어? 와, 진짜 꽃반지다. 어?
3: 민들레 꽃반지.
1: 이거 제가 암컷 만나면. 우와, 예쁘다.
0: 프로포즈를 하려고 똥구슬에 숨겨놓은 거예요.
1: 오. 자, 이렇게 똥에 숨겨서. 본 사람 없겠지? 우와.
3: 연기 진짜 잘한다. 이 반지는요? 우와, 많다.
6: 말똥 옆에 민들레가 진짜 많이 폈거든요.
3: 이 꽃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 해야지.

0: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숨긴 거예요.
1: 저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2: 똥구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이 동동 탐정은 방금 민들레 꽃반지를 꺼내면서 특이한 모양의 돌도 하나 같이 꺼냈습니다.
3: 뭘?
2: 과연 이 돌은 어떤 모양일까요?
0: 다이아몬드 모양 돌입니다. 땅콩 모양 돌입니다.
1: 오, 답이 달렸군요. 동동!
2: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땅콩 모양입니다.
0: 이야! 이 돌도 제가 암컷 만나면 주려고 여기 넣어둔 거라고요. 다 끝났어.
1: 그렇다면 이 똥의 주인은 똥구씨, 거짓말을 한 약탈자는 똥찬씨 당신이야!
0: 하! 브라보! 동동 탐정 정말 멋있고

0: 군요.
1: 뭐야?
0: 잘 만든 똥구슬 하나 뺏어서 편하게 예쁜 짝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2: 뭐야? 아니 왜 남의 걸 뺏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3: 맞아. 자기 똥구슬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0: 아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에,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1: 이 어디?
0: 이럴 땐 도망이 최고.
1: 거기서
2: 똥똥자.
3: 똥똥이 누구 보자.
1: 너무 빠르게 도망갔어.
2: 어 그래도 주인을 찾았어.
3: 이 똥찬이 뻔뻔한 똥찬이.
4: 사실 소똥구리 사이에서 똥구슬을 훔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 세계나 소똥구리 세계나 편하게 남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3: 아무튼 제 똥구슬도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5: 근데 집이 어디세요? 찾아갈 수 있으세요?
3: 당연하죠. 저희 소똥구리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좀 드실래요?
1: 진짜 괜찮아요.
4: 우린 똥구슬을 굴리며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똥구슬 위로 올라가죠. 찾아라 찾아라 태양. 오 저기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저기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 저쪽이야.
3: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집을 찾아갈 수 있죠.
5: 우와 엄청난 능력이다.
6: 태양 보고 집 잘 찾아가세요.
2: 아 소중한 똥 또 뺏기지 말고요.
3: 그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굴려 굴려
2: 굴려. 이렇게 병원을 나선 똥구씨.
3: 똥 굴려 똥 굴려 똥똥 똥.
5: 와 이렇게 완벽한 똥구슬 처음 봐.
3: 내가 똥구슬을 잘 만들긴 하지.
5: 와, 우리 같이 굴릴까?
3: 어, 좋아. 너 말똥 좋아해?
5: 좋아하지.
3: 그래, 이거 너 다 가져.
5: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굴려.
2: 집에 가다 똥순이란 소똥구리 암컷을 만나 굴려. 사랑에 빠졌다. 똥순이는 똥구가 만든 그 똥구슬에 알을 낳아 더 단단하게 다져 땅에 묻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똥을 먹고 자란 똥구와 똥순이의 아이가 땅에서 나왔다. 똥에서 자라 똥을 먹고 똥구슬을 만들고 똥은 정말 소똥구리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책을 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5: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6: 거미가 이기게 해줘.
5: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7: 조그마님! 조그마님!
8: 우리가 찾았지요!
9: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지요! 띠!
10: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9: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10: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8: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9: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10: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9: 역시 천재.
10: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9: 찍찍.
5: 사화 빛바랜 금메달.
11: 모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12: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3: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11: 내가 운동 좀 하지.
14: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1: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12: 그거 내 실력이야.
11: 실력?
9: 실력은 무슨?
11: 부모님 진짜 실력이야.
15: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1: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5: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6: 같이!
5: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6: 예!
11: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13: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너가 잘...
11: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5: 자, 준비.
11: 저거 내가 가져간다.
5: 조심조심.
11: 모범 가자. 태평아 가자. 모범이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줘.
9: 달리기도 잘하네.
5: 오, 잘하고 있어. 우와.
11: 오.

0: 범아, 괜찮아?
1: 학원장님! 한번 가슴!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1: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고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스라고 그랬어? 파라사우 롤로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2: 처음 봐.
3: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4: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4: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2: 하긴 어딜 가지?
3: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4: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4: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당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0: 주인공은 바로 노사랑!
1: 아예.
2: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 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 관리. 지구는 개미 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2: 어디 가고?
3: 범이.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3: 분명 여기에서.
4: 반짝거리는 거 암흑 보석 내놓으라지.
2: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야.
5: 거짓말이지. 암흑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6: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7: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범이야!
8: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자!
5: 찍찍 마법
4: 불을 뿜으라지.
2: 번개맨 조심해요.
4: 번개 쉴드.
0: 어머나 불이야.
8: 가짜는 사라져라.
4: 번개
2: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4: 또 망했지.
0: 돼지.
2: 고마워.
0: 세상에.
2: 엄마 괜찮아?
7: 응,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7: 미안해, 나 때문에.
8: 암흑 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9: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땄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6: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7: 뭐, 그냥.
9: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6: 안 돼!
9: 사랑아?
6: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9: 아니, 사랑.
7: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6: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2: 뭐지?
3: 잡았다!

0: 개미나 도와줘.
1: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2: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3: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4: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5: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6: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7: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트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5: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흠모기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 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 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9: 왜? 뭔데?
5: 무슨?
10: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9: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0: 뭐? 너도 비밀 있어?
9: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0: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0: 어쩌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1: 어? 저 촌스러운 뾰족 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1: 아, 번개맨밖에 없지! 띡띡!
2: 와, 번개맨과 한 번개.
3: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1: 아니,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4: 그런 거였구나.
1: 만약 저 뾰족 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4: 찍찍찍
3: 네, 네. 조그만님.
5: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5: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5: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6: 잡았다!
5: 누구야? 일어나! 올라오라고!
7: 됐다!
8: 알지?
7: 모르지?
8: 멀리멀리 가지!
5: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8: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7: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8: 초능력을 발휘해 여길 찾아오겠지.
5: 도와줘!
9: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9: 핑키야!
0: 핑키야!
9: 핑키야!
0: 핑키야!
9: 핑키.
0: 핑키.
9: 금방 갈게. 기다려.
5: 여기야.
9: 어, 핑키. 괜찮아?
5: 개미나, 난 어. 괜찮아.
9: 어떻게 된 거야?
5: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9: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8: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4: 나는 봤지. 그럼 이만.
9: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넌 그냥 둘 수 없지.
5: 번개?
4: 잠깐!
6: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5: 불안해, 똥 냄새는 싫다고!
9: 어쩌지?
8: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6: 어? 안 해? 좋아. 그럼 5,
8: 4, 3,
6: 2,
0: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6: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9: 이걸 왜 이렇게.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8: 일단 도망가서.
9: 괜찮아?
8: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9: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뭐 다 봐요?
9: 아니 뭐
0: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9: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10: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9: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10: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5: 설마 사랑이가?
11: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9: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내가 안목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9: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비밀? 무슨 비밀?
1: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0: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2: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방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2: 어?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는?
3: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4: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0: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맞죠? 규칙이잖아요.
2: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0: 나도 새 옷 좀 사줘.
4: 5g은 나보다 크든가?
0: 아빠, 가요.
5: 난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0: 로한과 함께 춤을.
2: 파파는 오늘 아빠랑 함께 코뿔소 친구 로한 집에 놀러 왔어요.
0: 오, 로한 집 초인종 제가 놀러도 돼요, 아빠?
3: 오, 물론이지. 어떤 건지 아니?
0: 바로 이거요.
4: 아, 어서 와요, 페파 아빠, 페파.
2: 이분은 로한 아빠예요.
4: 들어와요.
0: 우와, 음악 뭐지? 좋다.
3: 그러게, 음악 좋네.
0: 안녕하세요.
4: 로한이랑 프레디가 한참 기다렸어. 가봐.
0: 글쎄.
4: 페파 아빠는 이쪽이요. 저랑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3: 좋죠.
2: 페파는 로한이 추는 이런 춤은 처음 봅니다.
5: 안녕, 페파. 우리랑 같이 춤춰.
0: 나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5: 나도. 안녕, 얘들아.
2: 라지브와 벨린다, 사이먼은 학교 음악회에서 연주할 방그라 음악을 연습하러 갑니다.
5: 오, 비트 좋다. 우리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
0: 맞아.
5: 원, 투, 방그라 밴드 시작. 고마워. 우린 학교 음악회 때문에 모였어.
0: 맞아. 밴드 연습할 거야. 바로 저기. 옥상에서. 잠깐.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오빠들 연주. 우린 춤. 이렇게 말이야. 짜잔.
5: 우리 밴드랑 같이 하려면 춤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6: 나도 방그라 밴드 들어가고 싶은데.
0: 진짜 잘 추잖아. 우리 좀 가르쳐줘.
6: 알았어. 예. 좋아. 나 따라해봐. 팔 위로 올려.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통. 팔 위로 올려.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통. 둘 다 아주 잘했어.
7: 이 춤 루안 네가 만든 거야?
6: 아니, 인도의 펀자브에서 온 춤이야. 처음엔 농부들이 만들었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흉내내서 말이야.

0: 그냥 볼래? 씨를 뿌리는 것 같지?
1: 나도 씨 뿌리고 있어!
0: 이것 봐! 지아 씨 잘하고 있어! 좋아! 신나는 소리도 곁들여 볼까? 이렇게 합! 합! 브루루하!
2: 합! 합! 브루루하!
0: 좋아!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해보자! 중요한 게 하나 남았거든.
1: 우와, 무용복이다.
3: 라지보와 벨린다, 사이먼이 학교 음악회 연습을 하고 있어요.
4: 오! 어?
1: 우리 춤 연습 많이 했어. 이제 같이 해도 될까?
4: 오, 진짜?
0: 맞아.
4: 그럼 어디 해봐. 원, 투, 방글라밴드 시작!
0: 모두 시작!
1: 위로 뻗어 통통 팔 옆에 붙여 통통 뿌려 뿌려.
3: 와, 팔팔한 친구들의 방그라 댄스 팀 멋지네요.
1: 합합
5: 합. 정말 잘 추는데.
6: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4: 와, 그러게, 너희들 진짜 잘 추는구나.
0: 맞아.
6: 한 번 더.
4: 좋아 얘들아, 관객들 보니까 멋지게 해보자. 원, 투, 방글라밴드 시작!

0: 레디 파카는 춤추는 게 좋았어요. 춤추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울타리 밀어.
0: 오늘 파파 가족은 아주 크고 예쁜 정원에 놀러 왔어요.
2: 오, 저것 봐. 연못이 있네.
1: 예쁘다.
3: 여기 정말 예쁘다.
4: 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2: 그럼 난뜨개질 좀 할까?
5: 우리는 위로에 가볼까?
1: 이거 재미있어요?
5: 재밌지. 이건 전부 생울타리로 만든 미로야.
2: 페파, 할아버지랑 같이 미로 구경하고 올래?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
1: 네, 할머니.
4: 미로 한복판까지 가봐.
2: 길 잃어버리지 말고.
5: 나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1: 근데요, 미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5: 맞아, 그래서 미로인 거지.
1: 와, 이 울타린 펭귄이네요. 그리고 이건 물고기고요. 나비 모양 울타리도 있어요. 펭귄 울타리야, 안녕. 아까 봤는데 또 보네요.
5: 그러게.
1: 할아버지, 우리 길 잃었어요?
5: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아니까 아무 걱정 마. 이렇게 오른손을 울타리에 쭉 대고 가기만 하면 절대 길 안 잃어.
1: 아, 다행이다.
5: 잠깐, 왼손이었나?
4: 여보세요? 알았어요. 길을 잃었대요.
6: 내가 찾아올게요.
4: 당신도 길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6: 설마요. 난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아니까 걱정 말아요. 바로 이거요.
4: 샌드위치요?
6: 맞아요. 빵 조각으로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걸 보고 쭉 나오면 되잖아요.
4: 우와, 머리 좋네요. 우와.
0: 아이, 저런. 새들이 팔포 엄마가 뿌려둔 빵 조각을 먹고 있어요.
6: 아우, 여기 있었구나.
1: 엄마!
6: 빵 조각을 뿌려뒀거든. 따라 나가면 돼.
4: 진짜요?
2: 내가 가서 찾아올게.
4: 그러다 길 잃으신 건 아니겠죠?
2: 걱정 마. 난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잘 아니까. 이 털실 뭉치가 있잖아. 한쪽 실 끝을 여기 낸 다음 털실을 풀면서 쭉 가면 돼.
4: 우와, 머리 좋으시다.
2: 여기 있었구나.
1: 할머니!
2: 이 털실 내가 푼 거니까 따라 나가면 돼.
5: 저게 뭐지?
3: 저건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황수 아저씨였네요.
0: 혹시 이거 흘리신 분 제가 감아왔는데.
2: 여보세요? 아, 네. 가자, 조지. 우리도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 배낭에 타고 가고 싶니?
1: 조지가 아빠 배낭 꼭대기에 앉아서 가네요.
3: 어머니! 아버지!
2: 울타리 너머로 우리 가족이 보이는 거니, 조지?
3: 네!
2: 좋아, 그럼 길 안내해.
3: 보세요! 조지예요! 안녕!
2: 아하, 여기다 있었네요.
4: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어?
2: 조지가 있잖아요.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조지였어요.
5: 조지 진짜 머리 좋다!
2: 조지, 다시 길 안내 해줄래? 이번에도 아내 메고 나가보자.
3: 우리 여기서 어디로 가, 조지? 여기!
4: 세상에! 우리 조지가 미로 한복판을 찾아냈네?
3: 네!
4: 근데 여길 어떻게 찾아냈지?
3: 공룡!
1: 조지가 공룡 울타리를 보고 미로 한복판을 찾아냈군요.
5: 조지 정말 머리 좋다!
1: 조지는 울타리 미로가 좋았어요. 울타리 미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0: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와, 시원해.
1: 스텔라 냉떡볶이.
2: 거대김밥 대소동.
3: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0: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1: 저기 봐, 꽁지가 있어.
2: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3: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1: 알았어.
4: 안 돼! 문이 닫혔잖아.
0: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5: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6: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0: 아, 미안.
7: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5: 광고 준비됐어? 어?
7: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0: 우와!
5: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0: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5: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우,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0: 주문이 들어왔어.
8: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0: 그럼 당연하지.
5: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9: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5: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8: 알았어. 이따 봐.
5: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7: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5: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모든 AI.
1: 네, 주인님.
0: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0: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0: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헤헤,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

0: 해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1: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2: 어?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3: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2: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2: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4: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5: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2: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 모드.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6: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7: 안돼! 살려줘!
8: 어? 김밥이 이상한데?
2: 안돼! 내 김밥이!
0: 왜 굴러가는 거지?
9: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6: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9: 어? 아! 저게 뭐야?
4: 꽁지 스핀!
6: 아! 지금이 기회야!
3: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4: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4: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0: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2: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0: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2: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0: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4: 그만 가자, 골든보이.
2: 꽁지야.
4: 왜?
2: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4: 모르겠어. 더 이상은.
0: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4: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2: 그렇겠지.
7: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2: 백스!
1: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10: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11: 뭐?
12: 돌아온 꽁지!
11: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윙스!
4: 어? 누구지? 어?
13: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4: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13: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4: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 줄게.
13: 정말 고마워, 호기.
2: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1: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2: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1: 좋은 생각이야.
4: 어서 가자!
1: 월드공항으로 출발!
4: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2: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4: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2: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4: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1: 조심하는 게 좋겠다.
2: 이건 아니야.
1: 괜찮아, 호기?
4: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1: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4: 어디 가는 거야, 맥스?

0: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동지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웰컴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서 찾을 수 없겠어.
0: 얘들아!
4: 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0: 이건가?
1: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3: 하하하!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2: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1: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듣고 있어?
2: 어? 그래.
4: 어? 이건 찾았다. 택배 찾은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아. 다지의 택배야.
5: 야호!
4: 잘했어, 호기.
5: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3: 골든보이!
1: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4: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3: 어? 피해!
1: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4: 골든보이! 너!
1: 네 도움은 필요 없어.
2: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세미.
1: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5: 안 돼, 가지마, 꽁지야.
2: 어?
5: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6: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5: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6: 세미.
1: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4: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5: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6: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4: 그럼!
5: 우린 친구잖아! 꽁진 우리 친구야!
4: 당연하지!
6: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1: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6: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4: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틱!
1: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4: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1: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1: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2: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3: 택배였습니다!
1: 우와, 호기다!
2: 그래, 나야.
4: 호기, 정말 와줬구나.
1: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2: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4: 골든 주먹?
5: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우리가 믿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우리가 믿어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네 정말 최고야!
1: 우리가 믿어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4: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5: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4: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5: 위험해!
4: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5: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4: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5: 뭐 하는 거야?
4: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대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5: 흰색만 밟는 거야.
6: 토끼야, 하지 마.
4: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따뜻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만약에 내가
1: 캐리가 아기 차들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자.
0: 네.
2: 캐리.
1: C2.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2: 이웃도시에 잠깐 다녀왔어. 참, 거기 새놀이터가 생겼던데 아주 재밌어 보이던걸.
0: 진짜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1: 얘들아, 오늘은 운전 연습해야 하잖아.
0: 그럼 끝나면 가요. 캐리가 안 되면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1: 그땐 깜깜한 밤이잖아. 아기 차들끼리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요.
0: 이러.
2: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1: 얘들아, 그만. 나중에 좀 더 크면 너희들끼리 마음껏 다녀오렴.
0: 치, 캐리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3: 맞아.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0: 어? 저건? 비! 무슨 일이야?
1: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나봐.
0: 걱정 마. 내가 정비소까지 데려다 줄게.
1: 고마워.
2: 자.
0: 왜 이러지?
1: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
0: 비! 바나나! 루키한테 들었어. 내가 금방 고쳐줄게.
1: 고마워요.
0: 토토는 걱정 말고 어서 가봐.
3: 네.
0: 자.
3: 내가 힘이 세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아주 힘이 세지면 얼마나 좋을까?
4: 만약에 내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5: 와, 정말 대단해.
4: 아무리 무거운 짐도 번쩍 들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멈춰지. 힘이 아주 세다면 참 좋겠네.
1: 저기.
4: 나도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 나나나나나나 나 힘이 세지고 싶어.

0: 자, 이번 문제는 로기가 풀어볼까?
1: 네? 저요?
0: 여기엔 몇 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인가?
0: 아쉽지만 정답은 네 마리예요.
1: 네?
0: 이렇게 같은 모양의 다리를 모아주면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1: 와,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0: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똑똑해질 수 있어요.
1: 나도 선생님처럼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내가 똑똑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0: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1: 아유,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0: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2: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 와, 기다려!

0: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 같이 놀까?
1: 피아랑 같이 놀아야 돼.
2: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3: 잘 부탁해요.
4: 엄마 올 거야.
0: 제발 좀 빨리 와라.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EBS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합니다. AI 교육부터 기초학력 그리고 교권 보호까지 이번 선거에선 지역과 성향을 넘어 공통적으로 등장한 교육 의제들이 많았는데요. 새 교육감들이 약속한 공약은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16명의 교육감이 내건 공약 속에서 앞으로 4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정연현 연구국장과 짚어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내일부터 이 새로운 교육감들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들이 내건 공약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셨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1: 네, 이번 선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년보다 생존의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5대 공약을 PDF 파일을 다운받아 분석해본 결과 AI 디지털, 기초학력, 돌봄과 함께 교육복지,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 등이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진보는 혁신교육, 보수는 학력처럼 다소 구분되는 의제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공통 분모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AI 디지털 도입 시대에 16개 시도 모두가 이런 키워드를 택했다는 건 학교와 교실이 2년보다 생존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 네, 이제는 학교의 생존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AI나 디지털 교육 관련된 내용은 뭐 성향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1: 네, 이제는 AI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16개 모든 시도가 공약한 의제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도입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거나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개발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만으로는 교육 혁신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AI는 학생 맞춤형 학습이나 기초학력 지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 교육청들도 누가 AI를 어느 분야에 더 많이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AI를 더잘 활용해서 교육 격차 혹은 지역 격차 등을 줄였느냐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 네, 교권 보호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인데요. 이번에 뭐 드라마 영향도 있고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당선인들은 어떤 해법들이 내놨습니까?
1: 네, 사실 이번 선거는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진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하면서 교권, 교육활동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감 공약을 보면 서울의 SEM, 샘 119, 경남의 교권보호 118, 경기의 교사권리의 대전환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119 센터 건립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한 교육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화제가 되었던 교권보호국을 교육활동보호국으로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교권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즉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예방과 대응, 침해 교원에 대한 회복과 복귀가 일원화되는 지원 시스템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렇게 공통 의제도 참 많았지만 역시 이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서 또 미세한 강조점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0: 네, 말씀하신 대로 AI나 학력에서는 공통 의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향에 따른 강조점은 다소 달랐습니다. 진보 성향인 10명 교육감은 돌봄, 교육복지, 지역 연계, 공동체, 시민 교육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 보수 성향인 6명 교육감은 진로 진학, 학업 경쟁력, 진학 역량 강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대구에서는 한국형 미래 교육, 충북에서는 명문고 육성, 이렇게 학력 신장과 진학 역량이 보수 교육감 혹은 중도 교육감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이제는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인데, 말씀하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아무래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지원, 법과 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정책은 국가는 AI 인프라, 공공 플랫폼 등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세심하게 센터 설립 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학력이나 교육활동 보호 역시 중앙에 법과 제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과 함께 지역 상황과 학교 특성에 맞는 조례 및 정책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집권이나 완전한 분권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육은 물론 자치의 영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0: 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교육이나 학생 마음 건강, 교사 교육활동 보호, 지역 소멸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학생의 마음 건강인데요. 최근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 우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서도 마음 건강, 정서 지원 등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AI나 학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어야 그 의미 있는 배움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전이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AI나 디지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국가 차원의 공통과제 아젠다를 공유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은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고향이신데요. 최연배 선생님의 특성을 반영한 외솔 교육, 인천의 경우 바다 환경과 역사 알기 교육, 통합된 전남 광주의 경우 통합 인재 양성 특별위원회 논의 등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과 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맥락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장 교사이기도 하시고 또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신데요. 내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교육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연구자이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한 명의 교사이기도 한데요. 당선된 교육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주시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성장, 학부모,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는 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보다 현장을 우선시하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새 교육감들이 약속한 변화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전초전으로 통하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수준의 졸업생이 응시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더 높았는데요.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본수능까지 남은 4개월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용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6월 모의평가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전반적으로 이번 6월 모평의 국어와 수학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 모두 쉽게 출제되었는데요.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은 물론 선택과목인 언매와 화작 모두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 체감도 역시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그 독서 지문 4개가 모두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느끼고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출제 경향 면에서도 새로운 유형 없이 출제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학 공통 과목인 수원과 수투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문항 배치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문항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험생들이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과목은 영어였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평가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네.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어땠습니까?
1: 네, 이번 영어시험은 지나치게 어려웠던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작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 수능은 어렵지 않게 출제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빈칸 추론 문제나 글의 순서 배열 문제 등이 여전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시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어와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영어의 난이도는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영어가 예상과 달리 쉽지 않게 출제됨에 따라서 실제 수능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만큼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수 그 자체보다 이 전체적인 수험생 분포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있나 이거를 좀 지켜보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까요?
1: 네, 주로 재학생끼리만 치르게 되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와 달리 6월 모평은 실제 수능에서처럼 졸업생까지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험입니다. 물론 실제 수능과 비교하여 아직은 그 졸업생들의 응시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는 졸업생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시험 중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이후 9월 모평이나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전형 선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자신이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해야 할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최근에는 뭐 이른바 확통런 그리고 사탐런 같이 특정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이 또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이번 모평의 경우에는 사회탐구 응시비율이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 이 수험생들이 이 분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 네. 사탐런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올해 사탐 응시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자연계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탐을 선택하는 건 고민해볼까의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탐런을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과학에 비해 사회가 학습량이 적고 시험이 쉬울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를 선택한 후에 과학에 비해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의 사례가 전파되면서 사탐런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과학에 비해서 학습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고득점을 올리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이 필요하고 또 실제 수능에서 예상과 달리 쉽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학습과 성적 향상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들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 과탐 선택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 그 가산점까지 고려해서 성적 향상을 올릴 수 있다라는

0: 판단이 있을 때 사탐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확통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도 확통론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올해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과 확통의 최고점 차이가 3점으로 좁혀졌고요. 내년 수능부터는 미적분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물론 재수를 염두에 두고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부담이 큰 미적분 대신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자, 2025 대수능에서 43.6%였던 확통 선택 비율은 작년 수능에서는 56.1%로 올해 3월과 5월 확평 때에서는 60% 후반대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 6월 모평에서도 확통 선택 비율은 65.17%로 높았습니다. 자, 서울대와 일부 의학 계열이나 자연 모집 단위의 사범 계열을 제외하면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자, 가산점 역시 중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일부 가산점이 있지만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이 또한 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확통과 미적분의 최고점 차이에 따른 유불리 정도만 남게 됩니다.
1: 네, 단순히 직관적으로 합승량이 뭐 많다 적다 이런 거에 떠나서 뭐 시간 대비 기회 비용이라든지 좀 면밀하게 고려할 점들이 많겠습니다.
0: 네네.
1: 이번 모의평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요. 6월 모평 기준으로는 이른바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의 이 성적을 해석할 때에도 좀 참고할 점이 있겠죠?
0: 네. 올해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졸업생 응시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자, 예상처럼 6월 모평의 응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그런 졸업생들이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가 늘어나게 되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여 정시 도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졸업생보다 재학생 중심으로 지원과 합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올해 수능 시험은 말씀해 주신 대로 현행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 시험입니다. 내년부터는 또 골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수능 시험까지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0: 네. 우선 6월 모평 성적을 토대로 자신의 정시 지원 가늠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자신의 전형 선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전형 선택에 따라서 학생부 준비에 더 신경을 쓸지, 아니면 수능 공부에 더 집중할지, 아니면 논술이나 뭐 대학별고사 등을 준비를 병행할지 등을 결정한 후에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은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모두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습니다. 6월 모평시험 분석을 통해 출제 경향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점수 그 자체보단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모의평가 결과 토대로 자신만의 방향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4: 미식의 도시 광주. 그 맛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호남의 밥상을 책임지는 광주 양동시장. 코가 뻥 뚫리는 남도 미식의 끝판왕 홍어도 맛보시고요.
5: 와 진짜 맛있네.
4: 신선도는 생명. 주문 들어오는 즉시 재료를 공수해와 어떤 음식이든 다 만들어주는 이곳.
6: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4: 후식도 남다릅니다.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디저트의 향연 속으로 소문난 명물 간식이 있고 옛날 맛 그대로 미식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곳.
7: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탱글탱글이 맛있어요.
4: 들여다볼수록 진한 맛과 정 그리고 흥이 넘치는 맛거울의 품격 만나보시죠. 호남 최대 도시 광주. 오늘은 그 맛의 진수를 찾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두 곳의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광주 전남의 전통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양동시장.

0: 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복개상가 등 총 7개의 시장이 모인 통합시장입니다.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 골목골목 깊은 맛을 지키며 오랫동안 서민들의 밥상을 채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곳 상인들의 부지런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1: 첫째는 이제 물견이 좋고 신선도가 좋고 이제 또 친절하고 정성껏 손님들 모시고.
0: 양동시장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경 광주천 인근에서 시작해 1970년대 광주천 주변이 정비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무려 110년이 넘는 세월. 특히 양동시장은 전국 최대 홍어 유통지로 명성을 떨치면서 홍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게들도 많죠.
2: 홍어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파니까 홍어가 유명해요.
1: 한잔 먹어볼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고
0: 캬, 바로 요 맛 때문에 홍어를 사려면 양동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 눈앞에서 직접 홍어를 해체하고 손질하는 곳들도 있어서 싱싱한 홍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생으로 이거는 기름 쓰고 찍어서 드시면 돼. 홍어가 크니까.
0: 홍어의 간인 홍어에는 홍어 특유의 진한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위. 회로도 먹고 탕으로도 끓여 먹는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홍어는 전라도에선 명절이나 잔칫날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귀한 생선. 그 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네요.
4: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장날에 이렇게 홍어를 사가지고 오셔서 통째로 사오셔서 항아리에 지푸라기 숙성시켜서 이렇게 드셨었거든요. 저는 어렸으니까 잘 이렇게 먹지를 못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좋아하시니까 부모님 위해서 갖고 와요.
0: 홍어회가 부담스럽다면 과일 등 비법 양념이 들어간 홍어 무침을 추천한다는데요.
3: 그냥 고춧가루만 막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감칠맛이 있고요. 순하면서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0: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곳 홍어 맛에 빠져 단골이 됐다는 분들. 시작은요, 홍어 무침이었단 게요.
5: 맛있지?
6: 와, 원래 저희는 본가가 서울이라서 안 먹는데 소개시켜줘 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싸가는데 와 진짜 맛있네.
7: 네 감사합니다.
8: 맞았어요?
9: 아 네네. 부모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네.
10: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제사상에 항상 올라갔어요.
0: 누군가에겐 별미이자 또 누군가에겐 특별한 상에 올릴 귀한 생선 홍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동시장을 찾는 거랍니다.
3: 양동시장은 물건이 일단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고요. 그러니까 더 소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특히 이제 홍어가 전국으로 다 유통이 되고.
0: 얼마나 삭히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홍어.
3: 아, 요거는 일주일 된 거예요. 네, 여기 일주일이에요. 요거는 2주일, 14일 된 거. 요거는 20일, 완전 삭힌 거, 20일 삭힌 거.
0: 숙성 단계별로 색깔과 식감, 향이 제각각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3: 이제 일주일째 된 것은 홍어를 처음 드시는 분들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맛으로 드시면 가장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째 된 거는 약간 그 알싸한 맛이 나오면서 그게 또 매력 있고 맛있고.

0: 있거든요. 이제 3단계는 코가 뻥 뚫린다 그러고 입천장이 올라가진다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를 여기 일주일 된걸 제일 좋아해요. 싱싱한 거.
1: 양동시장에서 홍어 손질만 와 38년?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맛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0: 처음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천막을 쳐서 얼기설기 이쪽 집 저쪽 집 해서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자, 다음엔 어떤 맛을 찾아갈까요? 어디선가 냄새가 납니다. 시장 골목 안 뭔가 범상치 않은 이곳.
0: 오빠는 계란 후라이. 예.
2: 언니 고구마 좀 주실래요? 고구마. 내가 담을 거 아니?
0: 5,000원치 가져가야 되겠어.
1: 아이고 참 바쁘다 바쁘. 혹시 재료 소진?
0: 좋은 걸로 병어 싱싱한 걸로 줘봐.
1: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달려나와 싱싱한 재료들을 공수해 간다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건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조리 시작.
0: 오늘 병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커져. 주방이 꼴먹이야 다. 미리 장은 안 보고요. 손님이 오시면은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서러 나가요. 낙지든 병어든 꼴뚜기든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사서 쟁여놓은 게 없어, 냉장고에. 냉동이 없어. 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그런 맛으로 손님이 오셔요.
1: 손님이 주문한 병어 조림 완성. 이제 시작입니다.
2: 낙지를 사러 가야 되겠네요.
0: 예, 손님이 오셔갖고 낙지 탕탕이 해주시고.
1: 이보다 신선할 순 없다.
0: 싱싱해.
3: 보성도 국산이에요. 보성 낙지 국내산.
1: 보성 산 낙지까지 공수해서. 참기름에 깨 솔솔 뿌려 신속 신선 정확하게 낙지 탕탕이 대령입니다. 주문하신 분 어떻습니까?
4: 저는 이제 원래 여러 가지 먹는 걸 좋아해서 육해공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좋고요. 싱싱하죠. 왜냐면 바로바로 여기서 사다 주셔서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1: 아하, 주문이 밀려듭니다.
0: 항시리 튀김이네요. 항시리. 저기 새끼라고 항시리라고 있어요, 전라도에. 이게 유명해요. 짜박이 해먹어도 맛있고.
1: 솜씨 한번 발휘하면 어떤 음식이든 척척척.
0: 너무 맛있게 드세요.
5: 아이고, 너무 많이 드세요.
0: 오셔서
5: 안 먹게.
0: 감사하고. 예?
1: 덕분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단골 맛집.
6: 사장님이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7: 봄에 꼴뚜기, 그 도다리 그런 것을 사와가지고 여기서 또그 요리를 해주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1: 재료를 직접 사가도 된다고요?
8: 메뉴판이 없어도 여기는 사가지고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시장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1: 하하, 맛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0: 손님 오시면은 계속 단골들 또 보고 얼굴 보고 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시장을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시장을 나와야 재미가 있지. 아프다도 뽈딱 있나지.
1: 양동시장 간산 골목에 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입맛 따라 수십 가지 반찬들을 고를 수 있는 재미.
9: 양동시장에 반찬집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종류도 70여 가지들이 넘어요.

0: 넘게 있고 직접 손으로 거의 다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반찬들이에요.
1: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이 집의 대표 반찬은 양념게장이랍니다.
0: 생게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양념을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몇 시간 있으면 이게 양념이 간이 배어서 아주 맛있는 양념게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1: 맛의 핵심은 역시 재료.
0: 보시면 이렇게 알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끝까지 끝에까지 다 차 있죠. 영광 법성 뻑뻑게입니다.
1: 밥상에 바로 오르는 게 반찬인 만큼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인들.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일군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할머니의 손맛을 배워가는 중.
2: 초선장만 쳐갖고 마늘씨만 썰어넣어서 그대로만 해야지 지 맛이 나.
1: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는 건 언제나 김치맛.
2: 문 열고 들어가면 대문이 뜯기 대추지가 대문이에요. 대추지가 맛있어야 그 집 음식이 다 맛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나 할머니 손맛이다.
3: 저는 원래 춤을 추고 이 친구는 원래 헤어 디자이너 쪽을 하다가 꿈은 잠깐 내려두고 같이 한번 이 일을 도와서 배워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4: 아, 오히려 제가 형보다 이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1: 가업을 잇는 건 좋지만 솔직히 걱정도 많습니다.
5: 먼저 걱정이 앞섰죠. 너무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지들이 뭐 더 알아서 더 잘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6: 네, 같이 해요, 같이.
3: 저희 집 김치는 생젓갈을 갈아서 넣은 배추김치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 김치를 숙성을 시킨 묵은지가 있습니다. 묵은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김치찜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었을 때도 되게 풍부한 맛을 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그날 밥상은 네.
1: 상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정성과 노력으로 광주의 맛을 지켜가는 양동시장이었고요. 다음 미식 여정은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1913 송정역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과는 이름도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번화가인지 시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1913년 기차역 개통과 함께 형성된 송정역전 매일시장.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시장의 모습도 이름도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은 독특한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이게 다 청년 상인들 덕분?
7: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여기가 100년도 넘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 이곳에서 어떤 간식을 드셨을까 하는 상상에서부터 양갱이란 아이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시장이 젊어지고 개성 있는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7: 팥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양갱인데 12가지 부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으로 만들어서 과일이나 크림치즈 등의 이색적인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1: 전통은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먹거리들은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죠.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부각도 1913 송전역 시장에선 맛깔난 간식. 김을 비롯해 연근이나 다시마, 우엉도 훌륭한 부각 디저트로 탄생했습니다.
8: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부각을 생각하면 조금은 자극적인 반찬의 이제 맛이었는데

0: 오징어 튀김을 참치에 싸먹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이 웰빙 시대를 좋아해가지고 제철에 나온 야채를 넣어요. 지금은 미나리가 맛있으니까 미나리 상추를 많이 넣습니다. 자, 맛있게 익었죠? 상추튀김 나왔습니다.
1: 오징어 등이 들어간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광주만의 미식.
2: 그래, 여기 와서 육세주를 또 먹어야 돼.
1: 이분은 상추튀김이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2: 서울에 갔는데 튀김에다 상추 써먹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이 아삭한 상추에 튀김이 들어가서 조금 더 독특한 식감을 내서 되게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0: 여기가 역세권이라 열차에서 내리거나 공항이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요. 만남의 장소죠. 기차 타고 와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1: 다른 청년 상인들처럼 10여 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김인석, 박현덕 씨 부부. 과거 중국집에 피자 가게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은 국수 하나에 승부를 걸었답니다.
3: 새우하고 기포리하고 무하고 많이 들어가면 국물도 시원하고 좀 약간 고소하죠.
1: 그런데 정성이 필수인 육수를 준비하다 방앗간에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통 방식으로 제면을 한다는 인석 씨의 처형. 그래서 처형이 만든 면을 사용해 국수를 만든다는데요.
0: 잘 되지.
3: 여름철이라 잘 되지. 국수가 또 맛있잖아.
4: 이거
3: 갖고 와서 쓰라네. 오케이. 많이도 주요. 국제. 어때요? 인심 써요? 처음에.
4: 돈 많이 벌으라고.
3: 네, 고맙소.
5: 사장님.
3: 네.
5: 여기 국수가 어때요?
3: 자연 건조 국수라 맛이 좋지. 그리고 이게.
4: 네, 이 국수는 시중에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서서히 자연으로 이틀 정도 말리니까. 기포가 없어서 쫄깃한 맛이 오래 가고 삶아 놨을 때 퍼지지도 않고 또 간이 돼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면발이 다른 데도 약간 굵은 편이라서 씹힌 맛도 좋고. 돈 갖고 왔어?
3: 여기 지갑에 요즘에 다 핸드폰 다 돈 지금 어디 갔다 오?
4: 얼른 가.
3: 다 그냥 저기로 뿅 싸주제.
4: 갖고 가.
3: 자, 밀어줘 이제.
4: 돈 많이 벌어 가서.
3: 예, 감사해요.
4: 조심히.
3: 예.
4: 같이 난간 잘.
3: 하나, 둘, 셋.
4: 오케이.
3: 갑시다.
1: 곳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솜씨 발휘할 차례. 국수 맛의 생명은 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면도 잘못 삶으면 맛이 확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면이 가장 맛있게 삶아지는 시간이 있어 솥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인석 씨.
3: 8분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13분 넘어가면 아주 탱글탱글이 맛있어요.
1: 인석 씨가 면과 씨름할 때 아내는 재료 담당.
5: 이 집에 대표 메뉴가 뭐예요?
4: 열무 비빔국수나 열무 물국수 엄청 잘 나가요.
5: 열무가 맛있어 보여요? 어디서?
4: 네, 지방장이 남편이 담아요.
5: 사모님은?
4: 저는 이제 다듬고 뭐 이런 거 옆에 도와주는 것만 해요.
1: 날이 더워지면서 인기인 열무국수. 맛의 비법은 양념이랍니다.
3: 저희 집은 믹스지 안 쓰고 이게 토마토를 좀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새우젓.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것도 주방장 인석 씨의 몫. 누가 뭐래도 손맛 하나는 타고났다죠. 과거 운영했던

0: 식당들이 줄줄이 실패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덕에 심기일전 사람들이 좋아해 인석 씨만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맛 하나로 버텨낸 시간. 그래서 이 국수 하나하나는 효자나 다름없다는데요. 그저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국수들을 맛있게 즐기기만 바랄 뿐. 드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1: 그제도 와서 먹고 갔는데 또 생각나서 KT 도착이 전에 다시 온 거예요.
2: 정말 맛있습니다.
3: 빨개서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요. 되게 은근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냥 일반 국수하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하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야, 4년째 부부가 함께 배우고 있는 살사 댄스.
4: 애기 엄마도 건강하고 우리 애들도 다 잘되고 그래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이 맛에 산답니다.
5: 취미 생활 때 열심히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 좋아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6: 물 바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파.
5: 그래?
6: 우리 열심히.
5: 정말 열심히 주물렀어.
0: 살맛 나는 도시 광주에서 맛과 멋의 품격을 만나고 갑니다.

0: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And all of the things I used to be. Who out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Spend my life in New York City.
1: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름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둥지를 틀었던 물새들은 떠나고 새로운 손님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나려고 몰려듭니다. 겨울은 아직 까마득해 보이지만 바다 내 주민들은 일찌감치 준비태세에 돌입하죠. 노랑부리 저어 새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멀게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날아가서 겨울을 나고 돌아옵니다. 북서유럽 전역에 흩어져 산란을 했던 혹부리 오리들은 바덴해의 얕은 물에 집결해서 수천 마리씩 대규모 무리를 짓죠. 오리와 기러기는 이 무렵 묵은 비행깃이 빠지고 새로 납니다. 비행깃은 날개나 꼬리에 나는 길고 빳빳한 비대칭형 깃털을 가리키죠. 깃털이 빠진 뒤 몇 주간 녀석들은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긴 비행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혹부리 오리한테는 올해도 깃털갈이가 꼭 필요하죠.

곤충들한테도 가을철 바다 내의 염수 습지는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갯개미치 꽃에는 다양한 나비가 날아들어서 꿀을 얻어가죠.

쌀물이 빠져나가면 바다 내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생에서는 강한 생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죠. 갯벌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다양한 조개와 갯지렁이, 새우, 고등 등이 갯벌을 샅샅이 뒤지며 먹잇감을 찾죠.

허니컴 모험은 개척자입니다. 해저 모래바닥에 맨 먼저 정착하죠. 허니컴 모험이 뿌리를 내리면 조개류한테는 몸을 붙이고 살 기반이 생깁니다. 그럼 다른 해양 동물들도 뒤를 이어 정착할 수 있죠. 허니컴 모험은 긴 촉수를 써서 먹잇감을 입으로 가져옵니다. 입은 모래로 만든 구조물로 보호하죠.

개지렁이는 갯벌 바닥으로 파고들며 몸을 숨깁니다.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도 호흡은 문제가 없죠. 녀석들은 U자 모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모래 알갱이에 붙어 있는 규조류를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 배설해 버리죠. 모양이 특이한 갯지렁이의 배설물은 갯벌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갯지렁이가 서식하는 갯벌은 다양한 동물한테 보금자리를 제공하죠. 갯지렁이가 파는 굴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갯벌 생태계가 풍요로운 것도 이 굴들 덕분이죠. 갯벌은 살아있습니다. 북해 갈색 새우는 다급하게 모래바닥에 몸을 숨기고 썰물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툰드라 지대에서 산란을 했던 수천 수만 마리의 민물도요, 붉은 가슴도요, 새가락도요는 남쪽의 월동지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바덴해는 중간 기착지죠. 풍해로운 갯벌에 잠시 내려서 배를 채우고 휴식을 취한 다음 겨울을 보낼 곳을 향해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먹잇감을 찾는 방법은 새마다 다르죠. 민물 도요와 검은 머리 물대새는 갯벌을 찔러서 갯지렁이를 잡습니다. 새가락 도요는 얕은 물을 돌아다니며 새우를 찾죠. 붉은 가슴 도요는 갯벌에서 조개를 사냥합니다. 조개는 통째로 삼키죠. 근육질 위가 알아서 껍데기를 깨고 열어줍니다.

남쪽으로 날아가 월동을 하든 겨울에도 이곳에 남든 새들은 빨리 충분한 양분을 섭취해서 덩치를 키워야 하죠. 무사히 겨울을 난 뒤에는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북쪽으로 한참을 날아가서 산란을 하죠. 배를 채우고 피하 지방을 두툼하게 쌓으면 몸이 굼떠지는 게 문제입니다. 물새한테도 균형 감각은 중요하죠. 겨울을 나기엔 충분하면서도 포식자가 다가오면 잽싸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하 지방을 축적해야 합니다. 새가 많이 모여 있으면 포식자의 눈을 끌게 마련이니까요. 젊은 매 한 마리가 빼곡하게 모인 사냥감들을 바라봅니다. 녀석은 반년 전에 부화했죠. 부모님의 사냥도 지켜봤습니다. 이젠 제 힘으로 먹이를 잡아야 하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초보 사냥꾼은 사냥감을 한 마리 점찍어야 하죠. 그것부터 힘듭니다. 새들은 엄청나게 큰 무리를 지으며 내 시야를 교란시키죠. 한 마리만 골라서 따라가는 게 가능은 할까요?

젊은 매는 겨우겨우 물새 한 마리를 무리해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도요새는 날렵하게 공격을 피했죠. 가공할 사냥꾼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갯벌의 작은 동물들이 부산하게 움직이죠. 해안파리는 주로 이런 시간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해초는 녀석들한테 인기가 좋죠. 물가 파리과에 속하는 해안파리는 해변에 서식하는 파리 몇 종을 가리킵니다.

해가 넘어가기 직전은 갯벼룩한테도 식사 시간이죠. 이 무렵 갯벼룩은 굴에서 나와 모래파리처럼 해초를 먹습니다. 갯벼룩의 주식은 축축하고 죽은 식물이죠. 모래파리와 갯벼룩은

갯벼룩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는 꽃과 도요가 있죠. 갯벼룩은 폴짝폴짝 뛰면서 솜씨 좁게 사냥꾼들을 피합니다. 1미터까지 튀어오르기 때문에 도요새도 뛰어다녀야 하죠.

밀물이 다가오면 갈매기와 도요새들은 마른 땅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죠. 바닷물이 제일 깊숙한 곳까지 밀려와도 여기선 안전합니다.

밤이 돼도 바다 내 상공에서는 때때로 빛이 춤을 춥니다. 구름 없는 날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에 장관이 펼쳐지죠.

북쪽 수평선 위에서 일렁이는 오로라. 이 현상은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바다 내 연안에서는 퉁퉁마디의 색이 바뀐 걸 보고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죠. 퉁퉁마디가 붉게 변하면 염수습지 전체가 단풍이 든 것처럼 짙은 붉은 빛을 띱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새로운 손님들도 도착하죠. 흙기러기가 산란지인 시베리아를 떠나 월동지인 바덴의 연안으로 속속 날아듭니다.

기러기는 대부분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지만 흙기러기는 바다에서 먹이를 찾죠. 썰물이 빠지면 녀석들은 수심이 얕은 진주담치 암초로 갑니다. 파래가 자라기 때문이죠. 흙기러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파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해초죠.

이튿날 아침에도 가을 손님들은 계속 도착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집박이와 푸른머리 대새들이 바덴의 해변 부근에서 씨앗과 열매를 찾죠. 산사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새는 붉은 날개 집박이입니다.

돼새와 푸른머리 돼새가 뒤섞인 이 무리는 풀씨를 쪼아먹죠. 맹금들도 다른 새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쇠황조롱이는 종종 잿빛 개구리매의 뒤를 따라가죠. 쇠황조롱이는 몸집이 아주 작은 맹금입니다. 몸 길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되죠. 사냥감은 주로 작은 새입니다. 쇠황조롱이는 천천히 날며 쉬운 사냥감을 찾아보죠. 기운 빠진 짓박이나 돼새면 제일 좋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붉은 날개 집박이네요. 이 쇠 황조롱이는 붉은 날개 집박이를 찾아낸 덕분에 아사 위기를 넘기죠. 부족하나마 허기를 달래며 쇠 황조롱이 암컷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철새 중의 일부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특히 맞바람을 뚫고 날아야 할 때는 이동이 정말 힘듭니다. 몸집이 작고 약한 개체들은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상모솔새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너무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자그만 새는 해변 모래에 묻히고 말았죠.

아니가 잠자리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갈대밭을 골랐죠. 높다랗게 자란 갈대와 수많은 동료들이 있으니 안전하게 밤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래뚝에서는 젊은 매가 찌르레기 때를 지켜보죠. 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젊은 매는 찌르레기 떼를 향해 몇 번이나 급강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무리 속에서 한 마리를 사냥하기란 쉽지가 않죠.

한참이나 찌르레기 떼와 추격전을 벌인 뒤에야 매는 성공합니다. 한 마리가 줄어든 찌르레기 떼는 갈대밭에 내려서 잠을 자죠. 어스름 속에서 하강하는 천사들처럼 중대백노무리가 내려옵니다. 중대백노무리도 갈대밭에서 잠을 잘 생각이죠. 이 새들은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살다가 겨울을 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잠들려고 입시름도 버리죠.

전 세계 고니의 절반 이상이 단 하루 만에 네덜란드 바덴의 연안에 도착합니다. 아시아의 툰드라 지대에서 산란을 하고 온 녀석들이죠.

꼬니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얕은 물에 내려앉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솔잎가래가 자라는 곳이죠. 이웃하고 복닥거리는 게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적으면 수십 마리, 많으면 수백 마리와 한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싸움은 거의 끊이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서 무리내 서열을 정하는 게 고니들의 방식입니다. 얕은 물에서는 발로 바닥을 눌러보며 지늘게 묻힌 잡초의 통통한 뿌리를 찾아내죠. 긴 목을 물에 넣으면 찾아낸 뿌리를 부리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을 노리며 기웃거리는 녀석들은 야생에도 있죠. 고방오리와 청둥오리들은 종종 고니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봅니다. 고니가 바닥을 휘젓고 나면 오리들도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죠.

저기압이 다가오며 이번 가을 첫 번째 폭풍이 바덴해를 강타합니다. 갯벌 주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죠.

땅이 바다로 변합니다. 안전하던 곳이 이젠 목숨을 위협하죠. 수천 마리의 새는 얕고 잔잔한 물로 피신해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유라시아 밭쥐는 빨리 보금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죠. 바닷물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배고픈 갈매기들이 맹금처럼 사냥감을 찾아보죠. 바닷물을 피해 도망치는 작은 동물들을 노립니다. 퇴로는 없죠. 녀석은 거대한 덫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 도망치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들은 한 곳에 모였죠. 이름처럼 다리가 길기 때문에 녀석들은 비교적 깊은 물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도는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한테도 힘들죠.

유라시아 밭쥐는 목숨을 걸고 헤엄을 칩니다. 하지만 자연은 무자비하죠. 이런 폭풍에서 살아남으려면 힘도 세고 머리도 아주 좋아야 합니다. 발 디딜 곳을 찾았다고 해도 밭쥐라면 섣불리 마음을 놓을 수 없죠.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만큼 몸무게가 나가고 힘도 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해변 종다리한텐 익숙한 상황이죠. 녀석들 역시 겨울을 나려고 먼 북쪽에서 온 철새입니다. 지금은 염수 습지를 돌아다니며 풀과 나무의 씨앗을 찾는 중이죠.

이맘때는 낮에도 춥습니다. 바덴해도 얼어붙기 시작하죠. 갯벌에서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바덴의 주민 대다수한텐 시련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죠. 마도요는 얼지 않은 해변을 부지런히 찾아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죠. 바덴의 해변은 북극권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피하 지방을 충분히 모아둔 녀석들만 겨울을 넘길 수 있죠. 물새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바다 내 해변은 이제 눈과 얼음으로 완전히 덮였죠. 먹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들은 한 곳에 모여 몸을 웅크리죠. 서로의 바람막이가 돼주고 체온을 나눕니다. 외톨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넘기기가 아주 힘들죠.

붉은 발 도요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추위에 떠내요. 이 검은 머리 물대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제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있죠. 물새들한테 살을 내는 혹한은 견디기가 아주 힘듭니다. 피하 지방에 모아둔 에너지가 바닥나면 지쳐서 죽고 말죠. 피하 지방이 아직 넉넉한 녀석들은 다시 먹잇감을 찾아봅니다.

아직도 얼어붙지 않은 해변이 있긴 하네요. 파도에 실려 조개들도 밀려오죠. 무자비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물새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먹잇감입니다. 개와 조개는 추위 때문에 도망을 치지도 못하죠. 사냥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물 도요와 새가락 도요는 몸집이 크지 않죠. 하지만 똑똑합니다. 그래야 바덴해의 겨울을 넘길 수 있죠.

낮은 점점 길어지고 해는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장군의 위세는 확실히 꺾였죠. 얼어붙었던 해변에는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얼음이 사라졌으니 회색 바다 표범들은 모래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성체 수컷 한 마리는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녀석은 혼자가 아니죠. 성체 암컷 한 마리도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0: 집단 번식지에는 곧 바다표범 수백 마리가 모여들겠죠. 암컷들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운 뒤 다시 바다로 갈 겁니다. 인적 끊어진 해변은 이상적인 바다표범 번식장이죠. 이런 곳은 이제 흔치 않습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고 바람과 파도가 섞이는 곳. 광활한 갯벌은 쉼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바덴해는 생명력이 넘치죠.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갑니다. 수면 아래에서 증식하는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가공할 속도로 급강화하는 매까지 이곳 주민은 다양하죠.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오고 가는 바덴해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갯벌 습지가 생태계 보전구역이죠. 훼손되지 않은 갯벌로는 세계에서 제일 넓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린란드, 시베리아, 남유럽, 서아프리카에도 이런 갯벌 습지는 없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런 환경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는 우리 인류에게도 귀한 보물이죠.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8: 진단비도요?
2: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됩니다.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9: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9: 후원문의 080-961-9595.
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9: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0: 어? 이거 실화야?
11: 에이, AI 같은데.
1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1: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2: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3: 할머니의 손맛.
4: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을
2: 좀 받아봤어.
1: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5: 회상 차림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예,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2: 실컷 자세 좋자.
3: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1: 투박하지만 깊은 할머니의 손맛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2: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그만 대충한다.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1: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6: 막국수요.
2: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6: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7: 맛있게 드세요.
1: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8: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9: 이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1: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3: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1: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3: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요.
1: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10: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1: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2: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11: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1: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1: 7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2: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5: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2: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7: 몇 사람이요? 몇 사람?
2: 몇 사람? 4명. 들어서 4명, 4명 들어서.
1: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2: 받아봤어.
1: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회백반입니다.
5: 아이고, 이야, 회상 차림이네. 뭐 이게 전부 다 그 시골의 그 가정식 백반이고, 예,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회까지 예,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1: 회를 필두로 제철 생선구이와 양념게장에 나물, 달걀 지짐이 구수한 된장국까지 쟁반 가득 넘치게 담겨 나옵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단연 회인데요. 생선과 해물,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3: 만 원에 해도 맛볼 수 있고 쉽지는 않은데.
14: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매번 올 때마다 색다른 맛이 나고
13: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걸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1: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15: 안녕하세요. 동해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서

0: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생선 고기 많이 들어오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
0: 많이 들어왔다.
1: 큰 거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면 더 맛이 있어.
0: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내 하는 대로 자시고 가이소. 맛있게 자시고 가이소.
2: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3: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4: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아니 일찍 나와야 해야 돼.
3: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4: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없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요.
2: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3: 국 끓이시려고요?
4: 아닌데.
3: 그럼요?
4: 나물 대신데 나물.
2: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4: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3: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4: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만, 밥만 딱 하거든, 정식만. 근데 사람들이 암소란.
2: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3: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4: 그렇지.
2: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3: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면
4: 되세요? 힘이 들어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넣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라겠나 안 오면 안 하겠네.
2: 다음에 준비할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3: 이건 뭐예요?
4: 딱턱.
3: 딱새우는예요?
4: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턱 된장국을 끼리 주더라고.
3: 네.
4: 그래서 내가 내도 끼리 봐야지.
3: 네.
4: 그래 끼린 게 되던데 뭐.
2: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0: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1: 일이 재밌으세요?
2: 그만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그 요새는 일 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0: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3: 손이 좀 불편하세요, 아버님?
4: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산병원에 가서 수술 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뼈에서 생기는 균이래.
0: 평생을 어부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생각이네. 양을 고기 가지러 오라요. 가서.
1: 고기 가지러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작은 사람이 네. 고기를 가져가라 굶게네. 네.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
3: 원래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백반을 냈지만 요즘엔 배를 못하는 형편이라 동료 어부들에게 사오고 있습니다.
2: 지금 업판장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지름을 떼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지름값이라고 하라고 잡은 얼마나 더 주는 거지.
3: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4: 뭐 주신 거예요?
5: 그 지금 숭어.
3: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4: 고기 이거 어때요? 상태가 좀?
2: 좋아. 고기 다 살아있잖아.
3: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6: 손질이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술도 씻어서 사심이 썰던 데까지.
3: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2: 껍질 벗기는 기계.
1: 껍질 벗기는 기계요?
2: 이게 아니고 사실은.
3: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4: 1인분 정도 만들어야 돼요?
0: 매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한데.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3: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0: 생선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따로 양념을 골라주는 기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잘
3: 새벽 5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0: 우리 옆집 아저씨, 요일한 아줌이는 우리 동네 아줌이.
3: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7: 바쁘니까 요 계산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서 짜줍니다.
3: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4: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0: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줘서. 그래서 썰어줘 난께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러대.
3: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4: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0: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3: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0: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릴까요?
3: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0: 아니, 밥을 하면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8: 와, 이게 제대로 있네.
3: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9: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10: 자취 가더라. 진짜 시원해.
0: 실컷 자취 좋지.
7: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1인당 만 원인데 다른 데가 뭐 해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3: 푸짐한 회백반을 단돈 만 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0: 서울 아니라 미국에서 오도 안 돼요. 반찬님도 없지, 죽이고.
4: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11: 어쩌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3: 혹시나 또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1: 벌써 마감이에요?
0: 아,
1: 벌써?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요?
0: 시간을 빠져 그만.
4: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1: 빠이죠.
3: 빠르면 1시, 늦어도 서너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1: 배고프셨죠?
0: 배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돼, 그래, 밥 때가 되면. 아직 빨리 밥 먹어라.
3: 고달법도 한데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 이게 힘든 게가.
1: 아까 앉을 때 아이고 다리야 우리가.
7: 아니 힘은 들어도 이게 힘든 게가. 다 잘하면 되지.
1: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0: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내고 이제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막 내 손자들 돈 용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3: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11: 네, 어서 오세요.
3: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1: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12: 막국수요. 여기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3: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한 메밀면의 조화가 매력적인 막국수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십니다.
13: 안녕하세요. 요거는 소성면, 막국수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엌이에요.
3: 이분은 함께 일하는 아드님입니다.
13: 감자전 잘 오고 있어?
14: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 감자전 몇 개나 만들었어?
14: 아, 26개.
13: 많이 만들었네. 힘들겠다. 우리 며느리예요. 여기 홀 보고 있어요. 오늘 손님 얼마나 왔어?
15: 아, 한 70몇 명 왔을 거예요.
13: 고생했네, 오늘.
15: 다 같이 고생하는데
13: 지금 그래도 내 허리 더 힘들어 주방거든. 네. 오늘도 나랑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15: 막국수 나왔어요.
3: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16: 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5: 자, 감자전 왔어요. 네.
3: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17: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18: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15: 주문 들어왔어요.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3: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1: 이건 뭐예요?
13: 이거 국수를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네. 가루 조금 주려고.
3: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13: 이거 메밀이 9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3: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3: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3: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11: 끓는 데 1분. 건질라 그래요.
1: 왜 1분이에요?
11: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또 오래돼도 안 돼요.
3: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0: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1: 네, 점심엔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엔.
2: 아, 점심이 제일 바쁘시군요. 네,
1: 점심에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에 열로 다 모여요.
0: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에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 아버님은 주방에서 뭐 담당이세요?
3: 저는 감자전 담당입니다.
2: 감자전?
3: 네.
2: 감자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3: 예, 예. 미리 하나면 색깔도 변하고 네. 맛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2: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 그때 네. 가는 거예요?
3: 그렇죠.
0: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3: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 감자 전분 들어가면은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따끈하고 맛있죠.
0: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2: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3: 한 1kg 정도 들어가요.
2: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3: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0: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2: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3: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감자전만 해야지.
0: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4: 드릴게요.
5: 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6: 아우, 두껍네.
4: 맛있게 드세요.
0: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5: 막국수는 이게 내미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거리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속촉.
0: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십니다.
2: 뭐니? 싹싹 긁어 드셨는데요?
7: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8: 너무 맛있어요.
0: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사리 추가는 무료라네요.
9: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면사리 더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10: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9: 네, 감사합니다.
11: 막국수 3개에 3만 원이고 감자전이 13,000원이니까 43,000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9: 네, 감사합니다.
11: 잘 먹었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11: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냐.
0: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12: 이거
0: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2: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2: 율무 뽑으래요.
2: 율무 뽑으러?
12: 어.
2: 어디로요?
12: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2: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12: 예. 상추, 배추 다 여기다 심어놓고 고추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당콩 요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0: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12: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2: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12: 지금 날 더우니까 빨리 커요.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0: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2: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12: 파는 거 어디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0: 하는 건 다 억세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먹으면 늙혀요. 늙혀가지고 육수 만들어요.
1: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0: 요 애리는 것만 딱 뽑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내버려둬서 육수 만들어요. 이거 육수니까 늙은이 맛있다고, 육수가 우러나면.
1: 김치가 맛있다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겐 나눠주기도 하신답니다.
0: 아유, 힘챔이 나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거면 되니까. 예.
1: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0: 예, 이 정도 뽑으면 5일 가요, 5일.
2: 5일?
0: 예, 5일 먹어요.
1: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0: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1: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0: 까나리 액젓.
1: 까나리 액젓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 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0: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고추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2: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0: 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뭘 와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1: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아이고리 아프다.
1: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0: 됐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1: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2: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0: 좋아요. 남보다.
2: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0: 아,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3: 아이고, 제가 뭐 감사하죠. 감사.
2: 왜요?
3: 나 여기 있었는데 뭐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감사하죠.
1: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0: 이렇게 양념 한 거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4: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0: 네.
1: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1: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5: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6: 오, 어서 오세요.
5: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요.
6: 갑자기 네, 만두가 드시고 네, 싶었어요.
1: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2: 만두 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0: 예,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2: 하나씩이요? 다? 일일이?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7: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0: 손으로 밀면. 예, 예, 예.
1: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은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2: 아, 그러면 길이 없을 때 제대로 한번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1: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2: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1: 사실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3: 아, 한 10분 정도 찌어야 돼요.
4: 10분?
3: 네. 네. 피가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네, 조금 시간 조금 더 드려야 돼요.
4: 아, 네, 네.
3: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1: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2: 아이고, 맛있게 잘 찔렀나?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우와.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3: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2: 맛있다.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1: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5: 어머니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3: 아유,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2: 너도 고생했다. 막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1: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7: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1: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6: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가족과의 라이 밥도 조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1: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8: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9: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10: 최고지 뭐.
9: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1: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6: 쌀뜨물.
11: 쌀뜨물?
6: 네.
11: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6: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1: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6: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물순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요.
1: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없앱니다.
6: 여기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끓이고 그러거든요.
1: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6: 이거는 이제 바짝 말린 인삼인데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에서 다짜그리 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1: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11: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6: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쭉 들어가면은 다 익었고요.
1: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6: 아, 김치요.
11: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6: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1: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6: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생각해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안 나오면
1: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6: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11: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6: 예.
1: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6: 이래가지고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여기가 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11: 예. 이건 뭐예요?
6: 인삼요.
11: 인삼이요?
6: 예, 인삼을 숙삼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1: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11: 어머니, 이거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6: 조금 액기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1: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질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6: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생각 난 대로 그냥 막 미루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1: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6: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쑥 들어가잖아요. 지금 잘 익었어, 지금.
11: 아,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6: 그럼요, 예. 서물서물하고 쑥 하면 잘 안 돼요. 감각으로는 찔러보면 다 익었는 걸 알아요. 괜찮아?
1: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6: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계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1: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6: 야,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4: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6: 예, 예.
1: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6: 여기가 손을 봐요. 끼는 게 없잖아요.
1: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6: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목도 아프고.
1: 사실 직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4: 점심시간에 정신 없겠는데요?
6: 예. 이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르십니다.
6: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릅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4: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6: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10: 만드는 뭐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오고 싶밖에 없어요.
12: 어쨌든 푸짐하게 주고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4: 어머니. 네.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6: 글쎄 모르네요. 아유.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4: 아 그래요? 오늘은 좀 많은 편이에요?
6: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6: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조하려고 엿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6: 예, 여기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번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6: 사장님 뒤에 소보리 좋은 거 있나요?
13: 네, 좋은 거 있어요.
6: 아, 좋은 거 있어요?
13: 네.
6: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도 양도 많이 나오고.
4: 아, 맛도, 커야 양이 많나요?
6: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13: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14: 알겠어요. 네. 내일 배달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6: 네, 갈게요.
14: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6: 네.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어, 좋으네.
4: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6: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고.
14: 갈게요. 예.
15: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라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6: 자기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0: 살롯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11: 산호를

0: 구해라.
1: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2: 이런 거 같은데?
3: 어딨니?
4: 와. 다툼이 생길 거예요.
3: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4: 이거 안 될 것 같아.
3: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5: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6: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이게 선호예요? 가자, 가자, 가자.
1: 빨리 붙여야지.
7: 선생님,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8: 네.
7: 어, 어, 조심, 조심, 조심.
3: 책임일 거예요.
2: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1: 아이고 잘하네.
1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Je t'aime. Je t'aime.
1: 새로운 삶의 방식. 다크러쉬 서울원.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4: 상쾌
5: 통쾌
4: 변비엔 메이킨.
6: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직 희미한 할인율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할인 땡겨요. 쭉 앞서 나가네요.
7: 땡기다 보면 알게 돼.
6: 해트트릭 할인에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7: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6: 나도.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10: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11: 더 피플 라이프.
12: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11: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더 피플 라이프.
13: 복권을 샀어.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14: 복권 한 장이 아이들의 빛나는 내일로.
13: 복권으로 꿈을 돕는다. 어떤데?
14: 요즘엔 복권도 기부지.
15: 세시야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0: 고민.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피로회복부터 기미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1: 좋아하는 일을 축하다 보니 이 나이에 시작하자. KB 골든라이프. 믿고 보는 인생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2: 먹어보면 알 거야. 파파존스가 왜 이름까지 걸고 만들었는지. 슈퍼 파파스. 완벽한 밸런스에 풍성한 토핑 클래스.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3: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4: 마음껏 추가하게. 나의 모든 삶에 자유라는 토핑을. Play free. Domino's.
5: 좀 오바마 어때? 케토톱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6: 캔이면 캔. 케토톱. 한다.
7: 오늘의 팀매치. 아,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더블 패티의 꽉찬 어시스트. 매개체지의 묵직한 마무리. 골! 골입니다. 진한 아메리칸 풍미로 골인. 맥앤치즈 더블 비프.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0: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11: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10: 이야,
11: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10: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11: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10: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11: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평균의 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10: 여기는 쩌도산, 절다산, 고갯마루입니다. 산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11: 길 위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정을 나누고 지난 여행의 인연도 찾아갑니다.
10: 제대로 차려진 티벳 음식입니다.
11: 그동안 이 맛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10: 오, 진짜 맛있네.
11: 넓은 고원의 주인은 야크.
10: 저기 지금 물에 목욕하는 겁니다.
11: 여행 중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0: 어, 나왔어. 나왔어.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11: 숨겨진 비경을 만나러 떠납니다. 티베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야안에서 라싸까지 해발 4,000m가 넘는 고개를 수없이 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품고 있는 비경 때문인데요. 볼수록 경이롭고 갈수록 설레이는 하늘길 여정. 지금 출발합니다. 멀리 하늘 끝 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7,556m. 거대하고 웅장한 궁가산은

0: 티베트인들에게는 신성한 산입니다. 티베트어로는 미냐콩카, 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 미냐와 하얀 눈의 산인 콩카가 합쳐진 말입니다. 탕딩을 출발해서 공가산 북단 쪼또산이라는 산을 넘어갈 거예요. 눈앞의 우물은 하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 안개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해발 3000m 어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4289m까지 올라갈 겁니다. 분명 좀 전까지 구름 속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 설원을 달리고 있네요.
1: 여기는 쪼도산, 절다산, 고갯마루입니다.
0: 그런데 다들 뭔가 하나씩 들고 있죠?
1: 산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0: 야안에서 출발해 고산병 증세를 겪는 첫 번째 구간.
1: 해수면 가까이 있는데 비해서 산소가 60%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0m 이상의 산은. 그래서 숨이 많이 차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시면. 절다산 해발 4298m.
0: 쪼도산은 3.18 국도에서 티베트 문화권에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꺾임이 많다는 이름의 뜻처럼 엄청난 급 커브길이 이어집니다.
1: 스첸 양파이미 라이고마?
2: 라이고나
1: 치냐
2: 라이고마.
1: 스마.
3: 워멘츠 쓰이죠? 허시앙우.
1: 메요 토통마?
3: 시발라 와봐서. 와봐서.
1: 헐레이. 단수 왜 이스모 짤라야?
3: 乐此不疲, 开心, 挑战自我. 我告诉你, 要么就是零, 要么就是N, 一年要来三到四次. 不同的风景, 不同的那个.
0: 여기서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18 국도를 따라 라싸까지 가는 여행자들인데요. 목적지가 같아서인지 만나면 반갑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광둥성을 출발해 벌써 2000km를 왔대요.
4: 늙으면
1: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4: 너 老了这个 차 倒下去 我都 扶不起来了 我还怎么去
0: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더 늦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습니다.
4: 我们从广东过来哦，开了七天，说不准，因为其实每一个地方都有不一样的感受。其实我们的目的地是拉萨，但是真正的风景还是盐湖。啊，是吗？还是一路的风景，还是最主要。啊，是吧？啊，哥。一三，여행에선
0: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가 됩니다. 자동차로도 쉽지 않은 이 높은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왔다니 놀랍습니다. 이분이 자전거 주인이신가 봐요.
1: 다스 시환 단차마?
4: 네, 단차. 전동 상래.
1: 취 라리아.
4: 라사.
1: 라사. 천장 난로 산이 오빠.
4: 네, 산이 오빠.
1: 산이 오빠.
0: 짐도 옷만 좀 챙기셨대요.
1: 大概 도착 시간 따오 라사야.
4: 네, 20도天.
1: 20도天.
4: 네.
1: 아이야.
4: 네.
1: 저 뭐 거의 마. 어유, 지루.
4: 가.
1: 통.
4: 이거
1: 좋아. 아. 일로 순풍.
4: 일로 순풍.
1: 아.
4: 일로.
1: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0: 318번 루트.
1: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2: 저도 왔으니 인증샷 남겨야죠. 여기가 소문난 인증샷 명소라네요.
1: 이렇게 깃발같이 생긴 경전이 써져 있는 롱따라 그러는데 이거를 걸어놓고 갑니다. 경전에 써져 있는 글귀와 그런 축복의 의미들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라고 묶어놓고 갑니다. 그 묶어져 있는 게 많은 거를 타르초라고 부릅니다.
2: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이 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타르초는 이곳이 티베트 문화권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고도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지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초르텐이 있습니다. 타르초가 바람을 통해 기도를 퍼뜨린다면 초르텐은 그 자리에 서서 대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나 사원 같은 성스러운 대상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라를 행합니다. 저도 세 바퀴를 돌았는데요.
3: 한 바퀴 돌면 전생의 업이 사라지고, 두 바퀴 돌면 현생의 업이 사라지고, 세 바퀴 돌면 내생의 업이 사라진다는 그런 티베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삼보일배 세 번을 합니다.
2: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소망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쩌도산을 뒤로하고 다시 318 국도를 달립니다.
4: 야, 좋다. 멋지다.
2: 이제 또 어떤 비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험준한 협곡은 넓은 고원으로 바뀌고 설산이 물러난 자리에 초원이 펼쳐집니다. 해발 고도를 약 1000m 가까이 내려오는 동안 주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궁가산이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을에 잠시 들렀다 갑니다. 지난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1: 자신들의
2: 제 친구 뚱바자시입니다.
1: 야, 하우즈부젠.
5: 하우즈부젠.
2: 뚱바자시 가족은 캉빠짱주로 불리우는 동티베트 사람입니다. 이 집은 동티베트 전통 가옥입니다.
6: 집 안에 야크가 있습니다. 아이고, 송아지. 송아지도 있고 집안에 야크가.
2: 1층은 이렇게 야크와 소를 키우는 가축 공간입니다.
6: 뒷발을 먼저 묶고 그 발로 하지 못하게.
2: 고원의 아침은 야크 젖짜기로 시작합니다. 젖짜기는 어머니의 오랜 일상. 퉁파 자시 가족은 캉파 지역에 뿌리를 둔 캉파 티베트인.
6: 닦아요. 못다오 이궁진.
2: 고원의 삶과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6: 송아지가 나를 받아버리네요. 나를 받아버려. 야, 받지 마. 지금 낯설어가지고 저를 그냥 훅 하고 받아버리네.
2: 이 녀석과 친해질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보리가루. 고원 보리를 빻아 만든 가루입니다.
6: 주머니에서 보리가루 한 입 탁 먹여주고.
2: 보리가루가 일종의 유인책 역할을 하는 거죠.
6: 깡차이나 그 짬바 부스 짬바마?
7: 짬바.

0: 一起咱们
1: 啊，
0: 可
1: 炸
0: 以，
1: 包里面
0: 对
1: 盐。
0: 对对，他自己盐的话就
1: 啊
0: 吃不下，
1: 啊，
0: 他
1: 是
0: 盐吧，
1: 吗？
0: 我只抹起来盐。
1: 아, 아, 야그 친구들은 소금을 되게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름을 부르면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4,000m에서 3,000m 내려옵니다. 아.
2: 그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젖 생산량을 늘려주는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방금 짠 야크 우유는 바로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가공합니다.
1: 야, 아이고, 이제 태어난 지한 일주일도 안 되네 같은데.
2: 얼마 전 태어난 새끼까지 총 30마리의 야크가 있습니다.
1: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엄마보다 아빠 닮은 것 같은데. 쭈그스 마우니우스 짱주수 야크마.
0: 개마.
1: 개마.
0: 개마.
1: 개마.
3: 진유라이.
1: 진유라이.
3: 然后 소유 酸奶.
1: 산나이.
3: 还有可以 吃住.
1: 바로.
3: 对.
1: 이거도 밍쯔 요바.
3: 它的尾巴或者脸上这个就是那种有点不一样的。
1: 자샤.
3: 지리.
1: 지리.
3: 라샤.
1: 라샤. 지리.
4: 그차.
1: 라샤.
4: 그차.
1: 그차.
4: 就是这边白色的就그차.
1: 아.
2: 이들에게 야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귀한 곡식인 보릿가루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챙겨줍니다.
1: 아이고야, 좋단다. 꼴럼 줘야지. 꼴럼.
2: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1: 아이고야, 아까워라, 아까워라. 물을까봐.
2: 여기에도 다 노하우가 있네요. 고원의 아침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크들을 방목지로 내보낼 시간. 야크들이 휘파람 소리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휘파람이 야크와의 소통 수단입니다.
1: 따더스 즈지츠, 즈지츠, 즈지츠 후일라의 완성.
2: 오늘 하루를 보낼 방목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1: 풍광도 멋있고 설산으로 들어가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아침 영하 5도예요, 영하 5도. 해발 3,800m. 안 가니까 밀어.
2: 이곳 사람들에게는 매일 보는 일상이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똥밭 자식아 뭔가로 분주해 보입니다. 깨끗한 물도 준비하고 향한 곳은 집의 3층 기도 공간입니다. 티베트 전통 가옥에는 기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올리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의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0: 每天 저양치다오마
1: 자오상
2: 보리가루와 야크버터를 섞어 태우기도 합니다.
0: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먹을거리를 조금 태웁니다. 아침에
2: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아침 기도 의식을 통해 하루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손에 쥔 것은 소라 껍데기로 만든 둥카르라고 하는 소라 나팔. 행복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립니다.

0: 송우 재송우
1: 둥카르는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2: 소라는 티베트 팔보 중에 하나거든요. 여덟 가지 보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소라로 나팔 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1: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 바람에 실려나가는 향 연기처럼 오늘의 기도가 고원 곳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고원의 아침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용히 시작하는 하루, 부엌에선 아침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티베트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티베트인의 주식인 참바가 빠질 수가 없죠. 먼저 야크 버터와 설탕, 짬바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잘 뭉쳐졌다면 이제 반죽 차례. 동그랗게 모양을 만듭니다.
2: 장주도 밍츠 메요마?
3: 이거 발로. 발로.
2: 털어.
3: 발로.
2: 털로.
3: 발로.
2: 털로.
3: 발로.
2: 털로.
3: 달러.
2: 야, 발음하기 힘드네. 달러.
1: 참바를 넣어 둥글게 빚어 만든 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왔는데요.
2: 이거는 마이즈.
1: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섞고
3: 소답.
2: 아, 소답. 소답가루.
1: 빵을 부풀게 할 식용 소다도 넣습니다.
2: 소모펌비어.
1: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합니다.
2: 먹는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1: 반죽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펴서 아까 만들어둔 소를 넣고 잘 오므린 후 찜기에 찝니다.
3: 네가 받아 있는 게 매워봐. 주시지 않으시도 매워.
2: 주요 저비엔,
3: 네.
2: 공가산 나비엔.
3: 네, 네.
2: 핑스 츠마 저거? 핑스? 마마 자오니더.
1: 이 지역 한정판 보리가루로 만들어진 티베트식 찐빵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야크 육포가 주재료. 야크 육포를 먼저 기름에 볶아줍니다. 잘 볶아진 야크 육포에 버섯과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 간장, 굴소스, 고추기름을 넣어 다시 볶아주면 끝! 군침도는 말린 야크 고기 채소 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돼지고기 라로우는 탕 요리를 한다는데요. 버섯과 채소를 넣고 팔팔 끓이면 돼지고기 송이버섯탕이 완성됩니다. 그리웠던 궁가산 티베트 가정식입니다.

0: 티베트의 주식 보리가루도 있고 야크 우유로 만든 요거트도 있습니다.
1: 제대로 차려진 티베트 음식입니다. 아, 행복합니다. 와.
2: 제.
1: 그래.
3: 수유만.
1: 수유. 어.
0: 둥바 자씨가 잠시 기다리라며 야크 버터를 집어듭니다.
3: 수유차.
0: 이번엔 수유차를 붓네요. 그리고 보리가루 한 주걱. 이제 알겠습니다. 티베트의 주식 짬바를 만들고 있네요.
1: 야, 이거 보기 힘듭니다.
0: 그릇 안을 꾹꾹 누르고 돌려가며 섞는 겁니다.
1: 이 첸스 조거스 진창 츠도나 공시.
2: 네, 지나자. 아, 현재 러니아는 都是喜欢吃这个.
1: 아, 是吗?
2: 我们年轻的话就
0: 반죽이 물기 없이 쫀득해지면 완성됩니다. 야크 젖으로 만든 치즈 추라와 같이 먹어보라는데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추라와 같이 먹어도 보고요.
1: 이게 약간 새콤한데 이거 같이 먹어야 이제 새콤한 맛이 일품이네요. 이야,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0: 찐빵은 야크 요거트와 먹으면 더 맛있대요.
1: 오, 진짜 맛있네요. 야,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의 단맛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요거트가 아주 신선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0: 탕도 한번 먹어봐야죠.
1: 자, 이 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송이 국물입니다. 송이 국물. 와.
4: 소모 준지야.
0: 이번엔 볶음 요리 차례. 오늘의 음식 평은 모든 게 좋았다입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뚱빠짜시의 아내에게도 또 어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35세 조모 양고하이지야.
2: 아, 19, 18세 재혼라.
1: 我们 재혼 재양.
2: 我说的。你说呢？毕竟，以前是都是年轻的时候结婚了吗？
1: 마마이었어?
2: 마마 잡도 아셔.
0: 한 동네 살아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이 18, 19의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 지금 이 밥상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되어줄 오토바이입니다.
5: 항상 어디에서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0: 둥빠 자시와 함께 짧은 바이크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근처에 끝내주는 궁가산 조망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풍경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설렘이 차오릅니다.

하얗게 빛나는 만년설상이 눈앞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멈춰서버린 오토바이. 어렵게 시동은 걸었는데

0: 듣기는 헛돌기만 합니다.
1: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눈이 너무 깊어서 갈 수가 없어요.
0: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인 데다 눈 예보까지 있는 상황.
1: 해발 4,800m 올라가는 쪽인데 지금 해발 4,600m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0: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마주한 뜻밖의 비경. 궁가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만났습니다. 빙하와 운해가 빚어내는 장엄한 대자연. 자연이 가진 경이로움과 고원의 고요함에 압도당합니다.

쳐. 공과선 과수들아

0: 공과산의 감동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건예산을 향해 서쪽으로 향합니다. 건예산으로 가는 길. 뜻밖의 교통 체증을 만났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야생 원숭이들인데요. 차가 다가오면 도망가기는커녕 도로 한복판에 앉아 당당하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318 국도에 자주 출몰하는 티베트 원숭이들입니다. 익숙한 듯 차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 다니는데 역시나 목적은 먹을거리.
1: 애기들을 데려온 저기가 있는데 곧 줄 수가 없네.
0: 차 안에 있는 먹을거리 탈탈 털어 줘보기도 했지만 쉽게 비켜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땐 원숭이가 스스로 흥미를 잃고 비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2: 겨울에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도로에 나오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장남로 구간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풍광입니다.
0: 잠시 들렀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여행자들이 추천해준 장소로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3: 우리 차가 너무 느려서 간신히 따라왔습니다. 라일러!
0: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3: 에호. 에호.
0: 모두 318 국도를 따라 여행 중인 분들입니다.
3: 니바! 니바 터!
2: 장비가, 야.
3: 야, 非常 漂亮!
4: 와. 中国自主趁年轻多去做自己想做的事情如果等年龄大了你就没有那么多的自由了
0: 이 차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주는데 정말 아낌없이 줍니다.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해 만든 국밥입니다.
5: 아,
3: 不是这个乱炖啊随便做的啊随便做的啊蒙牛肉啊刚才你烫过来的啊是吗广东菜啊对对对这个是西藏广东和一起的现在不一定了。따뜻한
0: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니 낯선 공간이 이내 가장 편안한 아지트가 됩니다. 이제야 이곳의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0: 이분은 차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저거스 난리도.
2: 저산의 공포자.
1: 광동 자오산드.
2: 자오산티.
1: 자오산티.
2: 야.
3: 우동차.
4: 예, 네, 우롱.
3: 야. 很高很高的山山.
4: 예, 광동성 우룡차인데 과거에 황제 때 공납됐던 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0: 차의 진심인 왕킴 씨. 여행 중에도 차를 마시는 예법과 격식을 따릅니다. 차오산에서는 차를 마실 때 세 개의 찻잔을 사용하고요.
3: 这样叫 관공巡城. 一个杯一个杯巡城. 每一次茶杯像一个城楼一样，这样韩信点兵. 将军在点他的将兵一样.
0: 318 국도에서 차오산 우롱차를 맛봅니다.
4: 야, 드디어 짙은 차를 마십니다.
3: 오케이.
4: 어, 페이창하와.
0: 왕킴 씨는 이 차로 1년에 몇 달씩 여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318 국도 여행도 벌써 여러 번째랍니다.
3: 我们的汽车是托运过来的。托运过来。
0: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은 필수. 이분은 사춘기 아들과 함께 왔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3: 有时候一辈子都来不了的怎么勤劳的怎么赚钱的怎么生活的主要是这样有些货我们在家里都沟通不了所以我们带他出来看他自己眼睛去看世界他自己就知道爸爸一起旅游的感觉怎么样挺好的没看过外面世界出来看一下헤어지기
0: 전 마지막 기념 촬영으로 오늘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남긴 채 여행자들은 다시 각자의 여행길로 돌아갑니다.
4: 바이바이! 바이바이! 세이창하오! 바이바이! 길 위에 오르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모두가 친구고 잠시 자연에서 쉬었다가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318 천장남로라고 하는 이 무지무지한 자연 속에서 다 동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0: 저도 다시 건해산으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해발 약 4,770m의 태장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기묘하고 거친 암석 지형을 이룹니다. 달리다 보면 웅장한 설산 군봉이 눈앞에 펼쳐지고 드디어 건해산에 도착합니다. 건해산은 티베트 문화권의 성스러운 산으로 건해 신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래쪽은 녹색의 숲과 계곡이, 중간지대는 고산 초원이 펼쳐지고 정상에는 바위와 눈 그리고 하늘만 남습니다.
4: 야짱에 있는 흐르는 얄루짱하고 요 바탕에 흐르는 금사강, 요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신산 중에 하나가 이 건해신산입니다.
0: 건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초원을 적시고 그 초원이 야크를 길러내죠. 건해산은 티베트 불교의 24대 성산 중 13번째로 꼽히는 신산입니다.
4: 많이 불안한데요. 저 100m 앞인데 그래도 완전히 마르진 않았습니다. 예, 건해의 눈입니다.
0: 건해의 눈은 건해산 남동쪽 경사면에 초원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로 대지의 눈동자라고 부릅니다. 또 티베트 고원에서 하늘을 담아내고 바라보는 눈동자로도 불리죠.
5: 물이 차 있어야 하늘에서 보고 이쪽에서 꺼내 방향으로 보면 꺼내 눈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0: 물이 차면 실제로 이렇게 푸른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줄 알았더니 드론으로 단체 영상을 찍고 있네요.
5: 멋진 곳에 와가지고 사진 안 찍으면 안 되죠.
0: 사진 한 장 남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4월 건희의 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건혜산 아래 작은 마을. 드넓고 평평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마을에 쌓여있는 이곳의 정체는
5: 야크똥을 많이 쌓아놨네요. 부자입니다, 부자.
0: 고산에서는 생활자원인 야크똥.
5: 이게 한 칸 한 칸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떡처럼 말려서 말린 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초원에서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야크똥을 잘 말려서 말린 걸 연료로 썼거든요. 좋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야크들. 목가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기 지금 모래 목욕하는 겁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잇몸 튼튼 이가탄
9: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0: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11: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5: 뭐 진드기나 몸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뒹굴러가지고 목욕하는 겁니다.
0: 야크는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털을 정리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고산의 차가운 바람과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한 마리씩 차례대로 야크 목욕탕을 이용하네요. 고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된 생존 기술인 셈이죠.
5: 풀도 없는데 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요 새싹들 이걸 지금 입술로 해가지고 뜯거든요. 뜯는 소리가 바득바득바득바득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주는 어떤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0: 혹시 들리시나요?
5: 이거 풀 뜯는 소리 진짜 좋은데.
0: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최대한 야크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가까이 가서 지금까지 야크가 풀 뜯는 소리였습니다. 건혜산이 품은 고산 초원. 초원은 어딜 가나 같은 모습입니다.
5: 야, 야크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요. 설산 아래 야크, 그리고 4,600m 해자설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야, 천장남로 318 도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느낌일 것 같아요.

0: 야크들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해발 4,300m의 고원. 목가적인 분위기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초원을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그리고 하늘과 맞닿는 평평한 땅이 마우야 초원입니다. 평균 해발 약 4,000m 고원에 형성된 드넓은 초원. 마우야 초원은 야크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고산의 바람이 매섭습니다.
1: 아, 이건 뭐 방목이 기본이다 보니까 야크 생애는 가장 행복한 거죠.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뜯고 싶은 곳.
0: 야크들에게 초원은 삶 자체입니다.
2: 여기 난다. 뒤에 지금 요거 양수야, 양수.
0: 우연히 야크 탄생의 순간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1: 야크가 누워 있길래 자는 소인 줄 알았더니 새끼 임신한 소였는데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나왔어, 나왔어.
1: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방금.
0: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생명의 탄생.
1: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경사할 일입니다.
0: 정말 경이롭습니다.
1: 지금 양수 자체가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야, 지금 이제 입으로 혀로 다 핥아가지고 저걸 다 없애줘야 돼요, 막을. 건강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얼굴, 새끼가 지금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나왔어요.
0: 어미도 힘들 텐데 혀로 새끼의 온몸을 핥아줍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체온 조절 잘하라고 분비물을 닦아주는데요.
1: 저 야크 엄마도 힘들 건데 지금 힘들 건데
0: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1: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일어나려고. 엄마는 혀로 핥아주면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엄마의 응원을 받고 새끼 야크도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2: 일어나요, 일어나.
1: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엔 일어나라 싶었는데 역시나 실패입니다.
1: 일어나라. 그렇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0: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돌아서려는 순간.
2: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일어났다.
0: 드디어 새끼 야크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1: 혼자의 힘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응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0: 초원이의 또 하나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멋진 풍광을 기대하게 되지만 가끔은 어떤 절경보다 더 깊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순간을 만났습니다.

0: 파릇파릇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무 같은 느낌이 막 납니다. 와, 천년의 신비 옌징이 숨어 있습니다. 와, 이게 도화염이래요.
1: 이야, 신세가.
2: 오, 달달한 짠맛인데 먹은 술을 돌로 계산을 하라.
3: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6: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7: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8: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9: 지어준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10: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11: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4: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4: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느낌? 이를테면 달리는 말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것. 소년 시절부터 그저 꿈에서나 그려왔던 그 일을 기어이 이뤄낸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연인, 아니 자유인이라 부릅니다. 와!
1: 아유, 다 먹는다, 죽어. 그래, 그렇지. 다 숨었을 뒤에 따, 이거는.
2: 고마워. 잘 먹었다.
3: 마산 특지 천하라. 만리에서 천하를 얻는 겁니다.
0: 내 꿈에 도달하고 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자유인의 하루를 만나보시죠. 경북 이해천, 낙동강 물줄기가 빚어낸 천혜의 비경과 함께 샘솟듯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고장. 이해천은 영남 유학의 전통이 깊게 뿌리 내린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여느 장승들과는 표정이 좀 달라 보이죠. 장승 조각가 김수호 씨입니다.
3: 여기가. 오, 자, 안다. 일로 와! 마녀야! 내 친구들. 많지요. 일로 와! 했더라! 옳지! 굿보이! 빨리 와, 빨리!
0: 친구처럼 키우고 있는 말이 무려 세 마리. 그 중에서도 나들이는 함께 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0: 말들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1: 올라! 올라! 옳지, 굿볼. 자, 여기도 올라. 옳지, 이란다. 굿볼. 굿. 이 사람이, 이 대인수에서 주는데 안 돼. 확신념 위험하기 때문에. 오버 가면 기다려. 믿으면 안 돼.
2: 이렇게 말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자주 접해야지.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0: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말 타기.
1: 와. 야, 이렇게 늘래, 시야. 와, 잘했어. 바람도 싹도 시야도 넓어지고, 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거지, 막. 쫙, 막. 넓은 푸른, 막. 하늘도 내 거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0: 그 맛에 타시는군요.
1: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타고 싶은 꿈이더래. 예,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이런 프리저 말이 막 달리 돌아다니.
0: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장군.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냈죠. 장군처럼 달리게 해준 녀석이 바로 나들이. 수천만 원의 비용도 감수했습니다. 나들이와 함께라면 세상 어딜 가든 훤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1: 그럼 장생 만들기 위해서 목재서에 장생 그 장생목을 원목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 게 100% 그 소나무로 장생을 깎아요.
0: 장승을 비롯해 나무를 깎아 조형물을 창조해내는 조각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한 재료이듯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1: 이게 가지인데 이게 막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이걸 깎아도 이걸 좀 가늘게 만들어주고 이걸 이빨을 표현하면 좋겠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1: 예를 들어서 이런 색이 있다, 그죠? 이거 재밌잖아, 그죠? 요 눈을 웃는 걸 만들어. 코 좀 하면 돼. 입을 그리고 딱 표현이 되네.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자연적인 게. 아주 재밌잖아. 둘이 사랑해, 우악 하면서. 최고 작품이 되는 거죠.
0: 나무에 이미 생김새와 표정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 사장님 계시니까요. 사장님. 계세요. 아이고, 참. 저쪽 오지도 마고.
0: 벌써 10수년째 인연이 무르익은 사이.
3: 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4: 아이고. 먹고 한 열심히 자꾸 오도록 하지. 귀찮은데,
1: 귀찮은데. 맞죠, 그죠?
4: 물레방아 만든다, 뭐 장성 만든다 하고, 도마 만든다 하고, 뭐 나무라고 생기면 다 만들지 뭐.
3: 잘하던가요?
4: 야, 이건 잘하는데, 판초를 몰라, 안 돼. 판초를 잘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들어 가야 돼.
1: 그것이 타고나야 돼, 그죠? 진짜 그것이 타고나야 돼.
0: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건 자유인도 마찬가지.
1: 요거, 그죠? 나무도 신맛이 깨끗하기 좋은데, 그죠?
4: 나무는 다 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좋아야 돼.
1: 아, 그건 내 마음에 들어.
4: 마음 보면 되지, 뭐. 그 정도.
1: 우리 집에 가자. 봐, 똥.
0: 이 나무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 얼핏 보았을 땐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4: 야, 거기로 가요.
0: 문제는 귀가 후 혼자 힘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0: 흔한 스케치, 밑그림 한 장 없이 드립다 전기 톱부터 작동시켰는데요. 나무 껍질 아래 숨겨진 표정이 그에겐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얼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섬세한 과정, 전기톱 대신 조각돌을 들어 표정을 살려줍니다.
1: 이 부분이 눈이고, 눈을 막 짓기 뜨는 거죠. 좀 짓기 뜨고, 요 칼 잡고, 요거는 눈썹이고, 입을 좀 물면서 조금 미소를 조금 지은 그런 형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추술적인 의미로 예부에서 들은 그 애기들을 무슨 얼굴을 쫓아보내는데, 또 요새 시대에 맞게 또 하나 웃으면서 징계죄 표현한 게 죽은 시대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얼굴보다 은은한 미소 지은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곱고에.
0: 남들 다 만드는 무서운 얼굴의 장승은 왜 마다했을까요? 나쁜 액은 쫓는다고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미소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게 더 나은 방편이었다는군요. 그래서 그의 장승은 대부분 사람 좋은 웃음을 해볼 쭉 짓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웃음, 이른바 해학미 넘치는 장승의 탄생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 타향을 떠돌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이유. 낙동강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달리는 강변의 한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랍니다. 지금껏 도시에 살았다면 감히 누려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시간. 내내 그를 괴롭히던 걱정, 근심 따위는 이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해방감을 함께 누리고 이제 막 한숨 돌린 이분들은 대체 누구시죠?
2: 예천 김화봉서대입니다. 저는 행사 있으면 교통 안전 지킴이도 하고 애들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한가하면 이제 유원지 와서 휴식도 주고 자연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김하 봉사 대원들과 함께 들러본 곳은 조선의 마지막 주막이 있던 삼각마을. 마을을 복원하면서 입구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1: 이게 처음 봤는가, 어떻게 하는가?
3: 일단 처음 봤어요.
1: 몇 년 됐어?
0: 나루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죠. 짐작하셨겠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이 장승은 김수호 씨의 작품.
1: 한 5년 되면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커요. 무거운 게. 이 장승이 이 고을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하니 내 마음이 뿌듯해요. 굉장히 좋아요.
4: 와, 이런 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1: 이거 크니까 뭐 금방 만들 수도 없고 뭐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걸려요.
3: 크니까 웅장해 보이고 진짜 멋있네요.
0: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땐 13m짜리 장승도 세웠답니다. 이번엔 말 타고 읍내로 나오셨네요. 무슨 용무이실까요?
1: 저녁에 그 지인들 온다 주고 뭐 시장 좀 보러 왔어요.
0: 시장에도 말을 타고 올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일 것 같습니다.

0: 저 불러가게 초밥할 텐데. 응? 뭐, 봉이 어떤 봉이 사면 되죠?
1: 육회 같은 거 마셔도
0: 예, 그래, 육회 들어가면 되겠다.
2: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하고 어, 틀리네.
3: 틀리네.
4: 아, 달라요?
2: 네, 안 틀려. 어우, 맞다. 다리도 길고.
0: 아, 제일 미안한데요. 돈 받고요. 내 가방에 좀 넣어줘서. 예, 예. 미안해.
5: 자주 들르는 단골집답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0: 예, 고마워요.
5: 고기는 됐고, 이번엔 또 뭘 사실까요? 도착한 곳은 채소가게.
0: 사장님요! 당근!
1: 예, 많이 사고 왔어.
0: 예, 당근 많이 삼겨줘. 서비스 삼겨줘봐. 이거 맛있어.
1: 나 무서워, 못줘.
0: 아, 끝에 살짝 죽으면 돼. 다 한 번에 먹기만 하고. 절대 안 불러.
5: 지나가던 행인이 선뜻 당근을 주는데요.
0: 자, 수고했어. 뒤에 다 이거는.
1: 고마워. 네? 잘 먹었다.
0: 여보세요?
2: 우리 단골이요.
0: 당근 사러 갔던 거예요.
2: 뭐, 우리 집에 단골이. 한 개 더 줄 거야? 어, 서비스야.
0: 이야, 오늘 아들이 고맙습니다, 야지.
1: 진짜
0: 예천이 20일 생일이기 좋네.
1: 누구를 파마 쪼개갖고 줘야 돼. 지금 뭐, 진짜.
5: 단골집만 들르다 보니 땅 한 번 밟지 않고 오늘 장 다 보았습니다. 참,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 말 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죠. 나들이가 수고가 많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호 씨는 젊은 날 상선을 타고 세계를 누볐는데요. 그때 직책이 조리장이었답니다. 배 타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식집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요리 솜씨, 오늘 제대로 발휘 중이신데요. 어떤 귀한 분들이 오시기에 이토록 정성을 쏟으시는 걸까요? 아, 함께 말타며 봉사하는 대원들이시네요.
0: 일로 와, 앉아. 오늘 재밌게 탔습니다. 예. 바쁘도 이렇게 가끔 탔어요.
6: 좋죠.
0: 자주는 못 타도 안 바쁜 타면 좋죠. 뭐. 예. 사람도 운동되고 말도 뭐 다 밖에 나면 좋고.
6: 좋죠.
7: 아이, 봐, 이 사람 봐. 그런 게 아니래.
5: 뭐. 하루 종일 말을 탔으니 허기질만도 하죠.
6: 맛있네.
0: 남도 한입 먹어보든. 사르르는 게. 분량도 싹 나는 게. 말 타면서 초밥 장사해야겠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지역봉쇄대가 뭐 여러 명 있지만은 다음부터 더 화이팅 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잖아.
6: 그렇죠.
0: 자, 예천 지마봉쇄대 화이팅!
5: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꿈 하나에 집중해야겠습니다.
8: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2: 좋은 말로 유별나고 빼딱스럽고 소단스럽다.
9: 제 삶의 최소 51% 이상은 오래된 큰 나무. 나무 대신 로고스입니다.
1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0: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디라이프.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3: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기아.

0: 좋아해서. 공장 단지 사이로 보이는 정갈한 집 한 채?
1: 예,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촌이었습니다.
0: 이 집은요, 8순의 노모를 위한 막내 아들의 선물이었답니다.
1: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2: 주로 밥하고 빨래하고 수돗물도 없었어요. 드레박으로 해가지고 힘들죠.
0: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집만큼은 젊은 시절 어머니처럼 곱고 예쁘게 지어들었죠.
1: 아, 어머님이 예, 집 짓고 나서 이런 어떤 바깥을 많이 보는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생을 살면서 그날처럼 떨렸던 날이 또 있을까요? 그때 아빠 나이는 55, 엄마 나이는 45이었대요.
2: 처음 안았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3: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얘를 잘 보호해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쉰둥이 딸을 위해 환갑이 넘은 아빠가 만든 작은 우주.
3: 지아는 여기 얼마나 오래 살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여기서 키울 건데 그렇게 얘기를.
2: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0: 건축탐구집.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집을 선물한 특별한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파주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공장들 뿐인데 여기에 오늘 탐구할 집이 있다고요?

0: 오늘은 파주 외곽 지역에 왔는데 농경지도 보이고 주변에 작은 회사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네요. 주택은 전혀 안 보이는데 아마 오래된 전원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 글쎄요, 박 소장님이 추측이 맞으시려나?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온통 공장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예쁜 집 한 채?
2: 약을 줘야지.
3: 그리고 살고 오는 내가 하나를 발견했다.
2: 하나 있겠어?
3: 16. 하나가 있어. 아직 살아있어.
4: 그냥 냅둬야 돼. 뭐 사는 놈 그냥 살리고. 이거 위로 자라잖아. 응, 사는 애들은. 네.
2: 아니, 근데 내년엔 이걸 키우지 말아야겠어.
4: 아니, 근데 뭐 이거 좋은데 뭐.
1: 분위기를 보아하니 꽤나 사이좋은 모자 같죠?
4: 건축가님 또 저기 서울에서 오신대요. 엄마 오늘 촬영 어떻게 할 거예요?
0: 네? 아유, 안녕하세요.
4: 건축가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4: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아, 이쪽으로요?
4: 네.
0: 와, 이게 뭐 경계가 없고 논하고 집하고 일체된 것 같아요.
4: 네, 네. 네.
0: 아, 집도 참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0: 아드님이시죠?
4: 네, 네. 네.
0: 아, 예, 어머님.
2: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0: 예, 예, 예. 아, 집이 너무 멋있습니다. 얼핏만 봐도. 예. 와.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2: 예, 예.
0: 제가 아직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연세가?
4: 아, 저 51세입니다.
0: 아, 예. 네. 친구시네, 친구. 아니, 어머님 연세가?
2: 저는 41년생이에요.
0: 41년생.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비슷한 연배시고.
2: 네. 네.
0: 제 한번 알아드릴게요.
1: 아유, 소장님, 반성은 이따 하시고. 그나저나, 어쩌다가 공장 사이에 집을 짓게 되셨을까?
0: 여기가 원래 이 터에 그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4: 저, 네, 바로 옆에.
2: 예. 저기 공터 있을 거예요.
0: 원래 예전에 사시던 집이?
2: 예, 거기가. 아. 근데 집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예, 예. 세고 그러니까는, 예, 예. 얘가 이제 딴 데다 지어야겠다.
0: 아.
2: 그래서 이렇게 된
0: 집이에요. 멋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아드님들이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5: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집, 새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여기다 지은 거는 도로보다 좀 밑에 지대가 낮아서
2: 1m 정도 얕아.
5: 지금 여기서의 채광하고는 또 틀린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습할 수 있고. 제일 큰 이유였어요, 이 집으로 옮기게 된 게.
1: 50년 넘게 살았던 집도 바로 옆에 새로 지어드린 집. 노모가 쓰기 좋게 방 두 개, 거실, 주방의 단층 구조랍니다. 혼자 지내시는 집이라길래 아담한 내부를 상상했는데, 어우, 거실 한번 시원시원하네요. 중목 구조 특유의 멋도 살아있고, 창밖 풍경은 꼭 그림 같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지내시긴 이 좀 넓은 편 아닌가요?
0: 중목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목구조가 대부분 저 일본식 중목구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6: 네네.
0: 근데 요거는 저 국내에서 만든 글루렘이거든요.
6: 네네.
0: 그러니까 진짜 가구식 구조로 대공간 만드는 구법으로, 이 공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제가 조금만 작아진다 생각하면 이게 체육관.
6: 네.처럼
0: 네. 체육관 구조처럼 이렇게 지금 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네. 사실은 꽤나 넓은 공간이어가지고 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쓰는 거실 같거든요. 네. 응접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꽤 큰 공간인데 그렇게 좀 의도하신 건지.
6: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 20년 이상 혼자 생활하시는 공간.
0: 네.
6: 그 공간의 규모. 전에 사시던 한옥 그 공간의 규모와 좀 비슷하게.
2: 난 조그맣게 짓자 그러더니 먼저 집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게 한 30평 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은 제가 우울증 걸린대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1: 아, 그럼요. 늙었다고 무조건 좁은 집에 살란 법은 있나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한옥집처럼 크기도 비슷하게 했고요. 중목구조로 해서 한옥의 맛도 살렸답니다.
2: 아마 파주시에서 우리만큼 큰 집에 드물다고 그랬어요. 63년도요. 23살. 중매에서 결혼한 거예요. 얘네 아빠한테. 그 아현동에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우리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우리 시동생도 또 군인을 나가게 돼갖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5: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거는 안 맞는 분이신 거고.
2: 몰라요. 농사철에는 그냥 몇십 명씩 30, 40명씩 사람 사서 밥해 대내고 그거는 것만 했죠. 해 뜨기 전에 밥을 먹고 그 사람이 눈으로 나가야 되니까 논밭으로. 9시 반쯤 10시 전에 새참을 또 내가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죠. 4시나 5시에 또 뭘 먹어야 돼요. 국수 같은 걸. 내 집에서 자는 사람만 저녁 먹고 동네에서 저거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5: 집에서 잤어요?
2: 네. 늦으면 난리 나요.
1: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골살이 자식 셋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머니 머리엔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죠.
0: 이게 꽤나 넓고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2: 제가 아침이면은 한 30분 걸었어요. 네. 그랬는데 너무 추울 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돌면요. 아~ 굉장히 길어요.
0: 많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네요. 네.
2: 저기서 여기가 거진 10m는 되잖아요. 네, 네. 지역 끝에서.
0: 오, 이거 10m 더 되죠. 어머니 운동 되시겠는데요?
2: 예, 네, 10m 넘어요.
1: 필요한 공간만 큼직큼직하게 뽑았더니 장점이 있네요.
2: 하여튼간에 공간 있는 대로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20분만 하면은요, 괜찮아요.
1: 날 궂을 때도 운동하러 따로 나갈 필요 없으니 어머 참 좋겠어요.

0: 혼자 살기는 아주 땡호야.
1: 그 어머님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실 수 있고 휠체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문지방은 다 없앴습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을 어머님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2: 어머님 진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준 거 있습니까?
0: 네. 저 빨래줄을 저기다 매달라고 그랬더니요. 네, 네. 그래도 햇빛에 말리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2: 네, 한 번씩 말려요.
0: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했는데 처음에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중간에 안 했네요.
1: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1년에 그거 한두 번, 두세 번 쓰려고 네. 공사를 하고 또 외적으로도 또 안 좋은데 이게 또 비효율인 것 같아서 좋은 건조대 제가
2: 좋은 건조대로 네. 어떻게 건조대는 사주셨어요?
0: 아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건조대 원래 이렇게 써요. 네. 네.
3: 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뷰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2: 저 블라인드 색상도 너무 좋고요. 블라인드 다 올리면 저 처마 끝선도 나오죠. 네. 처마 끝선도 너무 이쁠 것 같고.
3: 널찍널찍한 목재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꼭 한 폭의 그림 같죠?
2: 진짜 어머님 여기 앉아보니까 소파에 요 앞에 있는 그라스류가 저기 비닐하우스하고 건물하고는 사카리고 하늘하고 저 멀리 산만 보이네요.
0: 네, 그래요. 네.

0: 아, 엄마. 왜? 이거 쇠뜨기 좀 뽑아야 되지 않아요?
1: 뽑아야지.
0: 아, 이거 엄청 많은데?
1: 그렇게 손으로 뽑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유, 이게 단단해서 뽑히지도 않아.
2: 근처에 사는 막내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 집에 들르는데요.
0: 시험시험, 에.
1: 시험시험 주원에 푸른 시험시험 안 자라거든. 난 딸막 자라거든.
0: 쉬운 게 없구만.
1: 쉬운 게 어딨어. 아이고, 돈 벌기만 힘든 게 아니야.
2: 유난히 어머니에게 각별하다는 막내 아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냐고요? 이유가 있대요.
3: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 와이프하고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1: 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 겪었잖아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난 나 혼자 사는 게, 난 나대로 사는 게 편안하다.
3: 제가 따로 살고 이렇게 자주 오고 자주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형태로.
1: 어떤 때 바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뭐 전지에서 이렇게 버린 게 있으니까 아 왔다 갔구나.
2: 어머니가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묵묵히 우렁각시 역할을 해주는 아들. 특히 정원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답니다.
3: 아버님이 한 4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 그다음에 또 나무들 한 7그루, 8그루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심으신 거니까 그 나무가 가치가 뭐 많든 적든 의미가 있다. 그 집터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고 태어났고 여기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 있으니 집 짓고 여기를 많이 더 많이 오게 되고 풀 뽑고 전지하고 꽃 키우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많이 느끼고 그냥 왠지 좋아요.
2: 누군가에게 고향은 떠나고 싶은 곳이라던데 이들 모자에게 고향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곳.

0: 것인가 봅니다.
1: 야, 이게 또 빨간 백돌로 이게 입식으로 이렇게 진짜 공들여서 만드셨네요.
2: 네.
0: 어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만든 입식 텃밭.
1: 예. 아니, 지금 저 상추 이런 거 봐도 정말 열심히 키워서 드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늘 오이 하나 주세요.
3: 예, 그러세요. 요거는 따도 되겠어요. 저것도.
1: 요거요?
3: 아니, 그 아래 거.
1: 요거요?
3: 예, 따세요. 그거 딱딸 때 됐잖아요. 쌍쌍쌍쌍 이렇게 해서
1: 선물입니다. 이집 지을 때이 텃밭도 구상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더 편하시다고 생각하고 좀 구성을 하신 건지.
2: 네네네. 이 텃밭이니까 이제 약간 그 내추럴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이 풀이 문제잖아요, 항상.
1: 아,
2: 예,
1: 그렇죠,
2: 풀이
1: 그렇죠.
2: 문제니까, 이 풀이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시트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들어가 있고, 자식과 입식을 같이 해서 조금 좀 편안하게, 더 연세 드셔도 좀 할수 있게.
3: 그리고 이제는 올해서부터는요, 이쪽을 입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 이렇게. 이거는 구부리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팍이 들어오는 거야. 쪼그리고 안 앉으니까 좋죠. 쪼그리고 앉는 거 이제 나이 들으니까는요, 오래 못 앉아요.
0: 어머니를 위한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꼭 온실 같죠?
4: 온실은 물 부엌의 개념? 어머님 이제 저기서 김치, 배추도 씻을 수 있고, 뭐 무도 씻을 수 있고, 또한 뭐더또 연로 하시면 저기 안에서 모두 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3: 아니, 그래도 헛간이 있어야, 뭐 있어야죠. 그래도 몸 말리다가도 비가 오려면 이렇게 들여가고 있어야죠.
4: 아, 네. 거기다가
3: 시골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4: 깨야 하고 고추하고 잘 말리십니다. 그 용도가 또 추가가 됐네요.
0: 잠깐, 내부도 덜본것 같은데 얼른 따라가 보자고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이곳은 어머니 방. If you can use 구성은 단순하지만 이 공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배려가 가득합니다.
1: 와, 어머님 방도. 와, 여기는 저또 저기랑 다르게 위에 또 화이트 조명이 있네요. 색깔 블라인드까지. 방도 굉장히 아담하고 어머님을 위한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좀 배려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2: 이 안에 있습니다.
1: 안에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어머님 같이 한번. 목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아, 욕실이 반응이 됐네요, 욕실이.
0: 소장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욕실 같은데.
1: 아, 이게 욕실 세면대가 원래보다 한 10cm가 낮네요, 15cm가. 쓰시기 편하세요?
3: 전 편하죠. 키가 작으니까 오히려 높으면 힘들죠, 조금.
1: 아, 그리고 거울도 낫네요. 아, 어머니를 위해서.
0: 아하, 그렇구나. 이건 정말 잘했다. 나이 들면 키가 자꾸 줄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말이지.
1: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집 지으면 보통의 기준에 맞춰서 많이 짓거든요. 세멘트 높이는 얼마, 뭐 변기 사이즈는 얼마, 욕조 높이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사용자에 맞춰서,
3: 지금들은 그렇게 하잖아, 사용자에
1: 사용자에
3: 맞춰서.
1: 맞춰서 이렇게 치수나 이런 것들을,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줬네요. 거울 높이에 감동받았어요.
0: 이 집을 지을 때 어머니가 유독 강조했던 게 화장실이라는데요.
4: 어머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나만의 욕실과 나만의 화장실? 프라이빗한 화장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고.
3: 남이 앉았던 화장실이 앉는다는 거참 찝찝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0: 이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살이 직접 닿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렇다고 뭐, 돌아갈 적마다 그걸 이렇게 닦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1: 유난히 깔끔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부탁쯤이야. 어머니 소원 한번 소박하시죠?
0: 요거는 나만 쓰고, 요건 손님용으로. 이렇게 화장실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이쪽으로 내보내요. 제 성질이 조금 특이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거. 남이 설거지하죠? 저거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전 남의 집에서 못 자요. 아들네 집, 딸네 집에 가서 자면 밤을 홀랑 새요.
2: 80대 중반에 연세에 계시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 보편적이지 않으시죠. 매우 개성이 있으시죠. 매우 건강하시고. 예. 저보다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0: 아이고, 더 살면 뭐래. 90만 살아야 되는데.
3: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50대 남자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 아드님의 노력. 휠체어로도 다 이동할 수 있는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안방에서의 창의 높이, 뭐, 세면대 높이라든지, 바닥에 단차이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꽤나 신경 써서, 어머님이 편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다. 그런 것들도 꽤나 감동스럽습니다. 집이 보였지만, 사람이 더잘 보이는 그런 집 탐구였습니다.
4: 박형근 소장님한테 엄마가 이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해줄게. 해줄게, 이거.
5: 고맙다.
4: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하면?
5: 조금 더 올려.
2: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그냥 뭐, 편안하게 저 바깥 산 보고, 꽃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오시면 요 쇼파에 앉아서, 요 거실에 쇼파를 앉아서, 왼쪽에는 TV, 앞으로는 이 경치를 보면서 있는 거고, 이게,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동안 생활비 제때 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죽어서도 안 잊을 거야.
1: 어머니, 그래도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으셨네요. 막내 아들이 선물한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4: 이걸로 하셔.
5: 고마워.
1: 두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6: 오늘은 용인 외곽에 왔는데 농경지가 쫙 펼쳐진 자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집은 어디에 있나요?
7: 지금 소장님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6: 여기에요? 그럼 올라가시죠.
7: 그런데 오늘은 소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6: 이제 촬영까지 제가 해야 돼요? 힘든데. 와, 근데 내가 또 촬영 전문이죠.
1: 소장님한테 카메라를 직접 맡기다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6: 아, 왜 내보고 촬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올라오면, 야, 이거 주택에서 보기 힘든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뭔데 그래요?
6: 스테인리스 미러로 거울을 만들어 놨어요.
1: 이나 건물 전면이 거울이네요. 어우, 그거 참 특이하다.
8: 얼음 정수기들은 이상하다. 잘 얼렸다면서 왜 녹은 것 같지? 찜찜하게. 냉동실이 없으니까. 냉동실 있는 얼음 정수기는 LG 퓨리케어뿐. 이런 얼음 말고 이런 얼음 먹고 싶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의 얼음 정수기엔 냉동실이 있나요?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냉동 얼음 정수기.
9: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0: 감독님들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와, 여기도 자연이 있고 저기도 똑같은 자연이 있습니다. 와.
1: 거대한 풍경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집.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는 집일까?
0: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1: 깜짝이야. 아이, 거기에 현관문까지 달려있었네.
0: 제가 대문도 열려있고, 아, 네. 요게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2: 네, 어서오세요.
3: 그냥 허락도 심지어 들어왔습니다.
4: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0: 아니, 근데 이게 미술관에나 있는 디자인을 주택에다 이렇게 하셨네요.
2: 네, 제가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0: 예, 예. 해놓고 보니 진짜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저 좋은 뷰를 이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4: 네. 네.
0: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2: 네.
1: 집을 나설 때의 풍경을 들어올 때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미러.
0: 진짜 이 마당이 진짜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네. 얼핏 이 집도 요 장치 하나로 미술관이 된 듯한 느낌?
5: 네. 네. 저희 집 지을 때 지나다니시던 동네 분들이 이 집은 박물관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0: 근데 관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5: 뭐 관리는 뭐 1년에 한두 번만 잘 닦으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거 닦아줘야 되는 게 있네요, 네, 바질바질하게. 네, 네.
2: 아. 엊그저께 열심히 닦았습니다.
1: 직선의 깔끔한 프레임과 짙은 석재의 외벽이 마치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집. 안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2: 들어오세요.
0: 우와, 현관도 엄청 높다.
2: 오른쪽부터 아, 가보실까요?
0: 좋대요.
2: 네.
0: 와, 이거 진짜 복도 이게 갤러리처럼 많네요. 미술관이네.
1: 현관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 집안 곳곳이 마치 갤러리 같은데요.
2: 감사합니다.
0: 와, 여기 진짜 개방적이고 모던하고 네. 미술관 느낌 그대로 그냥 내서 이렇게 그렇죠. 개방적으로 했네요.
2: 블랙 앤 화이트.
1: 1층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왼편엔 작은 서재가, 오른편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난히 높은 천고.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높이 3.9m래요.
0: 아니, 주택에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큰 공간 쉽지 않아요.
2: 네.
0: 원래 이게 보니까 마당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맞죠?
5: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1: 건물 전면은 그늘이 지고 후면으로 햇살이 드는 북향집.
0: 야, 이게 북향이라서 복도 지나서 오면서 집이 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고창, 네. 그다음에 상부에 천창들이 있어서 네.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환한 것 같아요.
2: 옆집은 남향이에요. 네. 바로 옆집은.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남향을 선호를 하는데 네. 저희는 북향으로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 뷰가 햇빛을 받으면 조명을 받는 작품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2층에서 발코니에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0: 부드러운 빛만 들어오죠.
2: 네, 네, 맞습니다.
0: 너무 강한 빛은 안 들어오고.
2: 네, 네. 네.
1: 예전에는 일조량 때문에 남향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북향의 장점도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0: 진짜 개방적인데 이 공간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2: 주로 이 공간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0: 여기 있어요.
2: 네, 아이가 윗방에서 있을 때도 엄마가 설거지할 때도 저기서 보이라고 이제 투명으로 복도를 만들었고요.
0: 아, 여기 지금 접합 요리로 천창 네. 복도를 만들었는데.
2: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 엎드려서 불러요.
0: 아, 그러면 저 아이 공간이 여긴가 봐요.
2: 네.
0: 주로 여긴가 봐요.
2: 오브제처럼 떠 있는 오브제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6: 엄마!
7: 어.
6: 나 그림 그렸어.
4: 됐어. 안녕. 간식 뭐 먹을래?
6: 나 사과.
1: 어머나, 두 분 나이에 비해 꽤 어린 딸이 있죠?
5: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2: 네. 40대까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완전히.
5: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따지자면 100대 빵?
2: 그리고 연애는 한 5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희 직원들 포함 못 믿겠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신이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1: 50대 중반, 40대 중반에 결혼한 두 사람.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기적처럼 아이 소식이 들렸다지 뭐겠어요.
2: 45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었고.
5: 그리고 둘이 비슷한 거 하나는 그중에 비슷한 거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0: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1: 아니, 아직은 안 찍으실까? 거기서 오는 걸로 찍을 거야.
2: 어머나, 네가 금쪽 같은 시인둥이 딸이구나. 아이고, 예쁘다, 이뻐.
1: 오늘 니네 피 있었지?
0: 어.
1: 피 시간에는 뭐 했어?
0: 피구했어, 피구.
1: 피구했어? 쟤 저녁엔 뭐 먹을래?
0: 나 오늘 저녁 간개밥.
1: 간개밥 먹을 거야? 간개밥에는 그러면은 김 넣고 안 넣고?
0: 안 넣고.
1: 오케이.
2: 부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늦둥이 딸을 위해 용인에 집을 지은 지 3년째.
3: 아니, 제가 보통 이렇게 집 탐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막 궁금하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보자마자 여기는 내가 무조건 가보고 싶어요, 지금. 네, 빨리.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 야,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멋있네요. 여기 저기
4: 하늘이 뚫려 있어요.
3: 빛이 쫙 네. 들어와서 여기 내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하고.
4: 네.
2: 북향 집이 어둡지 않은 데는 중정이 큰 역할을 한답니다.
4: 처음에 중정에 나무를 넣을까 작품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나무를 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정 안에 있는 나무를. 그래서 작품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1: 길게 보자면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 나이가 되면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되니까 그런 취지로 중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3: 올라가 보시죠. 아니 계단도 이게 보통의 계단이 아니고 캔틸레브 계단으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4: 네.
3: 아, 진짜 빛이 들어와서 너무 밝네요.
4: 여기 안방입니다.
3: 와, 여기가 안방이에요?
4: 네.
3: 아니, 리조트의 그 객실 같은 느낌이네요.
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저 통창이에요.
3: 네.
4: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고요.
2: 방과 욕실이 경계 없이 이어진 침실. 이런 스타일은 동남아의 휴양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 뭐 저희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보다는 지하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한 30배는 더 많죠. 보통 애들이 목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는 보면 나 오늘도 목욕하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너무 자주 하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정도로 애가 제일 잘 쓰고 있죠, 사실은.
2: 부부의 공간 또한 늦둥이 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셈이죠.

0: 부부 방 옆으로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1: 테라스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고요. 매일 아침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 뷰는 오랫동안 보다 보면 하루 이틀은 너무 좋은데 이제 3일 이상 되면은 좀 식상하다 그런 감이 있는데 논 뷰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계절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0: 아빠 아빠 아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1: 그냥 놔둬.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2: 특별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지아는 마당이 곧 테마파크입니다.
0: 아빠 낙엽 버릴까?
1: 응.
0: 아빠 이거 안 필요해? 아빠 아빠 아빠 이건 뭐야?
2: 지아가 아주 아빠 꼼딱지구나.
1: 마당에서는 동료죠. 혼자 말없이 혼자 일할 때는 그야말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딸내미하고 같이 할 때는 뭐 대화하는 시간도 되고 뭐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죠.
0: 주로 하는 거는 잡초를 제일 많이 뽑고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인형 키우는 것 같아요.
2: 아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부부. 그래서 부부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답니다.
3: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들기 전에. 네.
2: 이곳에 집을 지은 이유도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샀어, 우리 땅이라고 하니 한번 와보자. 그리고 이제 잡초밖에 무성하지 않은 풀숲에 서서 보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도는 데서 얘를 키워야 된다라고 둘이 생각은 했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주택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놀고 이러는 게 들리는데도 저는 밖에 못 나가서 놀았어요. 하교해가지고 집에 오면 공부해. 이래가지고 뭐 구슬치기를 하러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애는 뛰어놀면서 자라야 된다. 요새는 어느 학교를 가봐도 초등학교에 흙이나 모래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흙 만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애가 어릴 때는 모래사장으로 놀 수 있고, 애가 다 커서 나가고 나면 파이어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3: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1: 뭐 대학도 너 가기 싫으면 얘기해. 그러면 지금 그 등록금 가지고 포크레인 한 두 대 사면 그걸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차라리 포크레인 학원을 다녀. 이게 제 교육관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할까요?
2: 아이를 위한 소우주를 설계하면서 아빠가 부탁한 유일한 한 가지.
1: 첫 미팅 때 건축가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집은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애를 위한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길래, 얘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3: 자, 그러면 네. 열어볼까요?
4: 와, 궁금하다.
3: 네, 짠.
4: 와, 진짜 이게... 와, 이게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좀 무서워요. 이거 보통 손님들이나 이게 안 무서워합니까?
3: 무서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4: 예. 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요소일 것 같아요.
3: 좋아하죠.
4: 네. 네. 좀 겁 많은 어른들은 못 오는 공간에 자기 방이 있습니다. 네,
5: 그렇죠.
4: 예.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이 접합률이 안전하게 돼 있는 거 맞죠?
1: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스펙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때 설치할 때 들었던 거는 예. 1톤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예. 했던 거예요.

0: 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방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나 자는 거. 그걸 지나서 약간 미니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책도 있고 제 장난감도 있고 그래요.
1: 미니 도서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아늑한 다락이 숨어 있네요.
0: 친구를 초대했을 때 놀 게 많고요. 방을 지나서 그 미니 도서관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을 지나치고 슬라이드를 타요.
1: 2층 자체가 지하를 위한 실내 놀이터. 지하야, 넌 참 좋겠다. 심심할 틈이 없겠어.
2: 미끄럼틀을 타고 이제 해먹으로 떨어지는 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 오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3: 미끄럼 내려와서 다시 미끄럼틀을 걸어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개구멍을 뚫어주자.
0: 거기에 문이 엄청 작아서 쭈그려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은 엄마 안마의자 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안마의자 방을 나가서 또 복도를 타고 제 방을 지나치고 미니 도서관을 지나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서 여기로 이사 온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4: 이거 타도 되죠? 제 안 무너지죠?
5: 네, 다녀오세요. 우와!
4: 우와! 오,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요.
5: 네. 생각보다 빠르셨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타시는 것 같은데요.
6: 보통 집을 지으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 집 많이 지으시니까 남편을 위한 공간, 뭐 아내를 위한 공간 이런 데 온 힘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공간에 이렇게 또 힘을 쏟은 건물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5: 저는 그 우리 여기 입주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적에 딸내미가 한 얘기가 이미 바라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애도 여기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디자인실에 원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 아, 진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뿌듯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집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예전에 그 미술관 옆 동물원 있는데 영화 있잖아요.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미술관 속 놀이터. 예. 특히 아이한테 집은 종교 이상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집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좀 잘 지어진 집이다. 결국 이 집은 이런 미술관 같은 이런 모던한 1층의 공간과 놀이터 같은 2층의 공간들이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아이에게 선물한 집인데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은 남편이 가장 많이 얻는다. 예, 그런 집인 것 같아요.
7: 같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그냥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금세 커버려서.
8: 지금이 좀 소중하실 것 같아요.
7: 네. 그래서 지금 더 소중한 것 같아요.
5: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뭐 얘가 왜 맨날 자기 전에 나한테 죽지 말라고 인사를 하고 자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 아쉽죠.
0: 엄마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저를 늦게 낳았대요.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5: 이 집 자체는 아이에 대한 선물이었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1: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2: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3: 솔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7: 이어서 특집 다큐 플라스틱 쇼크,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방송됩니다.
18: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9: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8: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19: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세 창업가 주중입니다.
20: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1: 재밌지 않습니까?
2: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3: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2: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3: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2: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피아야, 오늘
1: 아빠 엄마 떼고
0: 피아랑 같이 놀까?
2: 피아랑 같이 놀아야 돼.
3: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4: 잘 부탁해요.
5: 엄마 올 거야.
1: 제발 좀 빨리 와라.
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7: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1: 아사히 스파드라이 마늘, 풍부한 목넘김과 깔끔한 뒷맛. 아사히 스파드라이.
2: Seek what is unique.
3: 축구공하고 같이 하실 분 저한테 2만 원씩 보내주세요.
4: 장대리님께 2만 원 보내줘.
5: 강진우에게 2만 원 싸줘.
6: 말로 치료를.
7: 여기 웰컴 저축은행이요.
8: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7: 말이 되죠?
9: 네.

0: 바닷가 파도 조형물 앞에서 발견된 변사체. 발견 당시 외상이 없었고요. 그 흔한 지문 하나, 발자국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수사팀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완벽한 자연사라고 종결 지으려 했죠. 범인이 남겨둔 흉기를 찾기 전까진 말이죠.
1: 범인은 흔적을 지우고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확실한 증거인 흉기를 피해자에게 남기고 갔죠. 아주 은밀하고도 깊숙한 곳인 변사체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0: 몸 안에서 공격을 했다.
2: 맞습니다. 아주 노련한 지능범이죠. 녀석은 아마 스스로를 수만 개로 쪼개서 범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0: 쪼개요?
2: 그래야만이 방어벽을 뚫을 수 있거든요.
1: 아니, 방어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죠?
2: 그게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녀석은 나노 크기로 몸집을 줄인 뒤 몸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니, 그렇게 잠입을 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2: 아마 이 피해자도 엉망이 된 면역 시스템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0: 굉장히 잔인한 고대 수법이죠.
1: 전 못 믿겠어요.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0: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걸요.
1: 연구팀은 그동안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고 여겨진 피부 장벽을 나노플라스틱이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2: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피부는 완벽한 그 장벽이라고, 특히 이제 나노 사이즈, 저희는 이제 50나노미터, 20나노미터 사이즈 플라스틱을 실험했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이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결국 피부를 뚫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방사성 동영소를 붙인 마노 플라스틱을 피부에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우스에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관찰했는데, 플라스틱이 표피를 지나서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림프절에 모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0: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피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오공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공의 사이즈가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했을 때 한 2,000분의 1 정도. 50나노미터를 계속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모공을 통해서 진피층까지 가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1: 그러면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할 때 1차 방어벽이던 피부는 괜찮나요?
2: 아까 보시면 육안으로는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이죠?
1: 네. 네.
3: 일단 보기에는 별 이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2: 정말 그럴까요?
0: 일단은 피부의 장벽을 이루는 단백질 성분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피부 두께를 재보니까 총 합해서 한 30% 정도가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서 피부 두께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플라스틱의 노출에 의해서 피부 두께가 3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피부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면역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염증 관련된 그런 유전자도 변화를 관찰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반복적인 노출이 결국 면역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잡기는 힘든데 여기 쌀 한 톨 보이시죠?
3: 네. 오, 진짜 작다.
2: 이 쌀 한 톨과 비교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작을까요?
1: 미세 플라스틱은 요거 한 5등분?
2: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 쌀 한 톨을 다시 1000분의 1로 쪼개놨다고 보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됩니다.
3: 1000분의 1이에요?
1: 번지 정도.
2: 네, 그것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나노로 가면 어느 정도일까요?
1: 어느 정도인데요?
2: 그러니까 얘를 1000분의 1로 쪼갠 게 미세. 다시 1000분의 1로 쪼개야지 한 조각이 나노가 되는 거예요.
1: 공기 같은 건가?
3: 그러네요.
1: 네.
3: 그러니까 모공도 막 들어가는 거군요.
1: 네.
3: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불량배 같은 거라면 나노 플라스틱은 유령 같은 해커다 이렇게 생각할
2: 맞아요.
3: 수 있겠네요.
2: 네. 그러니까 작을수록
1: 해커네 침투해가지고 네.
2: 그러니까 작을수록 더 깊게 네. 더 오래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4: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그 생체 내에 있는 여러 장기들 중에 어디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축적이 되는지 그걸 먼저 보고 싶었어요.

0: 봤어요. 그 모체에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이제 젤리를 만들어서 이 젤리를 하루에 하나씩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유도한 다음에 그 모체의 그 자손들의 여러 생체 장기들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장기들 중에 유독 그 비장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높게 많은 양이 축적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장을 분리를 해서 일단 크기를 재봤을 때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쟀을 때도 무게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비장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그 생체 기관이니까, 그래서 면역력 또는 이제 면역 기능에 뭔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겠다. 즉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된 자손에서 비장 내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모아서 그 세포들의 종류별로 이제 분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교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외부 감염원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가 있는 거죠.
1: 영상 보고 이해는 되는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면역 세포는 사실 외부 침입자, 그러니까 뭐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돼 있지 않나요?
2: 그러니까요. 왜 미세 플라스틱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3: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건 미세 플라스틱의 위장술 때문입니다.
2: 에이? 위장술이요?
3: 네, 미세 플라스틱 아주 영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속에 원래 있던 단백질을 뒤집어 씁니다. 가짜 단백질 행세를 하죠.
2: 약간 징그러운데요?
3: 그러면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4: 저기 맛있는 먹이가 있구나.
3: 그렇죠.
4: 이렇게.
3: 덥석 삼켜버리겠죠.
2: 천재인데요?
1: 그게 천재네요, 진짜.
2: 네.
3: 그리고 면역세포를 셔틀을 삼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맴돌면서 독성을 뿜어내는 거죠.
0: 그러한 면역세포들의 교란이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방어 능력에 혹시 손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3주 된 자손 마우스에다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저희가 비강을 통해서 감염을 시켰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몸무게가 떨어집니다.

0: 이 감소폭을 보시면 그 정상 마우스의 감소폭보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그룹의 마우스에서 나타나는 몸무게 감소폭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감염이 훨씬 취약해졌다는 얘기죠. 네.
1: 누나 이 기사 보였어요? 최근에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그 배후로 지목된 범인의 정체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과 불임, 대장암, 만성 폐염증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했다.

0: 그러니까 결국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긴 염증들이 DNA를 망가뜨려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를 키운 거예요.
1: 착한 플라스틱은 없나요?
0: 착한 플라스틱이라 아예 없진 않아요.
1: 추천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0: 단 이제 아직 연구실에 있어요.
1: 오.
0: 그곳에 이제 조용히 세대 교체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착한 플라스틱이.
0: 예.
2: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의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순환시키냐가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라스틱이 번호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각각의 번호대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그것들을 따로 재활용이 해야지만 다시 쓸모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좀 중재해서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분자를 만들어냈고, 플라스틱의 서로 다른 종류를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중재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혼합되게 할수 있고 재활용하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리머는 열 경화성 수지의 높은 내열성과 기존 플라스틱의 성형 가능한 재활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분자들 사이에 스마트한 자물쇠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자물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자가치유 플라스틱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해서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휴, 착한 플라스틱 기술을 보니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3: 저도 생명의 위협 받다가 그래도 돌파구를 딱 보니까 통쾌한 기분까지 좀 들더라고요.
0: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된 것하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건 완전 별개 문제거든요.
3: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 어릴 때 우리 앞에 얼굴 한번 비쳤던 좀 착한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아,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왜?
1: 생체인식.
3: 아니요, 그거.
1: 생화학.
3: 땡! 아, 뭐.
1: 생크림.
3: 땡! 잠깐, 생각 좀 할게요. 땡! 땡!
1: 생플라스틱.
3: 그런 건데.
0: 네, 생분해 플라스틱을 말씀하시는 거죠?
3: 맞아요. 네. 생분해 플라스틱.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기사가 분명히 여기저기 났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기대만큼 뜨지 못한 것 같아서 좀
1: 맞아요.
3: 아쉬웠어요.
4: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10분 만에 비워줘서 버려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꽉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 정말 죽고 싶더라. 아, 근데 나 아까 뉴스 봤는데 우리 썩는데 500년 걸린다더라?
5: 500년? 그거 인간들이 자기들 희망사항 적어놓은 거야.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썩는 법 아는 플라스틱 있어?
6: 썩는 게 뭐야? 먹는 건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톡스 맞는 인간들이 나보고 부럽다잖아.
7: 어머, 쟤는 100년이 지나도 주름 하나 없네 하면서.
4: 난 아까 어떤 꼬맹이가 나를 뻥쳤는데 몸이 박살났거든? 아이, 근데도 이렇게 멀쩡하잖아. 난 결코 죽지 않아. 다만 쪼개질 뿐이지.
8: 난 바람 타고 파도 타고 세계 일주하다가 엊그제 한국에 도착했어. 아, 가벼우니까 여기저기 갈 데가 많더라고.
4: 부럽다. 난 평생을 집순이로 살았거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애들이 나를 물고 뜯어도 버티지. 나랑 놀던 꼬맹이는 벌써 허리가 굽었다던데.
9: 아직도 주렁주렁한 내 눈망울을 좀 봐.
4: 어이, 7번. 넌 몸이 하얘서 그런지 유난히 귀티가 난다.
7: 하하, 귀티는 무슨...
10: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몸단장을 해도 난 태생부터가 이것저것 섞인 잡종이다 보니까 선별장 형님들이 나만 보면 한숨을 푹 쉬면서 옆으로 빼버려. 그러면 어디 행인 줄 알아? 바로 소각장 행이라고. 나 오늘 거기서 겨우 탈출해온 거야.
6: 예, 우리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데 오늘 밤에 노래방이나 갈까? 5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분해가 안 됐어. 못 간다고 전해라.
10: 그래, 어차피 안 썩는 거 즐겁게 버텨보자 얘들아. 그리고 500년 뒤에 이 목욕탕에서 다시 정모하는 거다.
11: 콜, 썩는 놈이 배신이다. 와!
4: 넌 뭐야? 너도 패트냐?
12: 아, 안녕하세요. 전 PLA라고 합니다.
5: 근데 아까부터 옥수수 냄새가 솔솔 나는데 누가 옥수수 배달시켰어?
12: 아마 저한테서 나는 냄새일 겁니다. 제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옥수수? 너 그래?

0: 됐어. 어디 500년 버티겠냐?
1: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0: 아, 그게 분해되기 전에 마지막 목욕을 하러 왔어요. 저는 오늘 이후로 6개월 안에 사라질 운명이거든요.
2: 쟤 좀 봐라. 옥수수 좀 섞였다고 우리랑 다른 척하네.
0: 아이고, 형님들 자리 좀 비켜봐요. 저 빨리 씻고 가봐야 하니까요.
3: 롯데즈 청취가 뭔데?
4: 마지막 저 친구가 그럼 착한 플라스틱이군요. 네.
5: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하면 사실 2001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힐 거라면 떠들썩하곤 했거든요.
4: 맞아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5: 그게 결국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없지, 가격은 비싸지, 게다가 썩기는 썩는데 조건 까다롭지, 솔직히 소비자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6: 그러면 거의 2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네요.
7: 홍커너, 이름 영국 플라스틱. 나이는 160세. 1860년대 항공 소재로 화려하게 대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정복, 불멸의 소재로 칭송받으며 100년 넘게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청코로, 이름 생분해 플라스틱. 나이 26세. 2000년대 초반 나 옥수수에서 왔어 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혹평 속에 금방 잊혀졌는데요. 그러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속에서 재데뷔에 성공했습니다.
6: 와,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챔피언이냐, 아니면 지구의 미래를 짊어진 중고신인이냐, 소비자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8: 기존 석유의 플라스틱은 원유의 찌꺼기인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원료가 자연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원료, 사탕수수나 나무, 옥수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을 일컫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썩거나 썩지 않거나 이거겠죠. 다만 이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미생물이 있는 조건에서 넣었을 때 기존 석유의 플라스틱은 안 썩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미생물 조건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벽하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소재만 조금 다를 뿐 사실 같은 플라스틱인데 하나는 왜 분해가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죠?
5: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 차이는 분자 구조 때문이에요.
6: 분자 구조.
5: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이 우리가 잘 아는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플라스틱들은 탄소하고 탄소가 아주 꽉 탄소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제일 깨기 힘든 결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중간에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산소 있는 부분이 약하는데 그거를 끊어내는데 온도하고 배고픈 미생물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6: 그런데 생각보다 생분해 플라스틱 이 친구가 그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리셋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나온다, 옥수수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독성이 만만치 않다더라, 뭐 자연환경에서는 분해가 왜 안 되냐 하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4: 맞네요.
5: 그럼 우리가 소문의 진상을 한번 파헤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8: 근데 이런 오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9: 그거는 일반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을 동일시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퇴비화 과정을 모사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왕겨나 깻묵이나 다른 유기성 폐기물을 같이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생분해성 필름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분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평가입니다.

0: 어느 정도 분해된 어떤 필름에 대해서 표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이 훨씬 더 심해졌고 표면에 그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미생물 군집이 형성돼서 생물해성 플라스틱을 갉아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충치 먹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꺼뭇꺼뭇한 느낌도 드는 게 이게 미...

0: 미생물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필름 표면에 붙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요철처럼 많이 식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필름이 이렇게 짜그작짜그작 쪼개질 정도만큼 굉장히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1: 네, 맞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분해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 입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적절한 조건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로 전환됩니다.
2: 생분해 플라스틱, 알고 보니 미세 플라스틱 제조기였다는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문이었네요.
3: 그러네요. 조건이 맞으면 분해가 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쪼개지기만 하니까요.
2: 그러니까요.
4: 이건 생분해 플라스틱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처리 시스템이 없어 생긴 슬픈 오해인 거죠.
0: 사실 이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네. 석유의 플라스틱에서 발생됐던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물질에 관련된 기본 정보가 있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소재 자체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는 아니다.
1: 네, 이번 실험은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 그 우리가 알수 없는 미세 화학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에 의해서 그 어떠한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료는 제가 공시료고, 이 시료는 그 비분해성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시료고요. 이 시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분해된 시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게더 우월한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최종 분해 산물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예, 다행이다. 그럼 독성 물질이 더 나온다는 건 완전한 오해였네요.
3: 그러게요.
4: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남아 있지만 일단 억울한 누명은 일단 벗은 것 같습니다. 이제
2: 축하합니다.
4: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2: 맞아요.
4: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3: 맞아요.
2: 그렇다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많이 쓰세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생분해 플라스틱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3: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저 앞에 높은 벽 보이세요? 저 저기 있는 거 되게 높은 거
2: 안 보이시대요?
3: 처음 보여요?
2: 네, 안 보이는데요? 무슨 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3: 처음 안 보여요? 소비자를 가로막고 있는 가격의 벽 이만큼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과거에는 친환경 제품을 소비한다라는 것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거나 혹은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여겨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7%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서 8에서 9명 정도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셈입니다. 우리가 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95%가 현재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던 점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 중에서 91.8% 정도가 관련된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소비가 이제는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줄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였던 남들이 하니까라는 것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나의 소비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야라는 내재적 동기로 변환되어야만

0: 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가끔씩은 저렇게 국가의 화끈한 리더십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1: 그건 그래요.
0: 국가가 나가서 아주 웬만하면 줄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고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그냥 강력하게 어기면 벌금 딱! 비닐 포장 함부로 한 기업 최대 15,000유로, 한국 돈으로 2,200만 원 벌금 딱! 일회용기 함부로 사용한 개인은 최대 3,000유로 벌금, 우리 돈으로 약 440만 원. 이러니까 기업들도 사실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2: 결국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환경은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키는 것이다.
1: 오.
3: 제주 바다가 기후 변화와 해양 오염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4: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과 넘쳐나는 해양 폐기물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안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이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5: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이나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목표들, 그리고 다양한 정책,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40 플라스틱 프리 제주입니다. 제주도에서 가능하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회용품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대체재를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6: 네, 안녕하세요.
7: 네.
6: 이 제품은 생물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 생수병, 그리고 비닐 세 가지 종류입니다.
7: 아, 네.
6: 저희가 생물성 플라스틱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오, 이거는 이제 종이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PLA로 만든 그런
8: 펄이고요. 내려주시고
7: 지구 환경이 선순환되는 구조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분해 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분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분해되는 그런 컵이라고 하니까 알고 나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생분해 컵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면서 이거를 수거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또 버려야 되는 어떤 악순환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사용과 퇴비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다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0: 이 용기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표시하는 환경 마크도 찍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드시다 보면 음식물로 오염돼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을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오염된 채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편리하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클린하우스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분리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시간마다 재활용 자원들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들이 사용한 일회용품들은 소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자원화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수거된 생분해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 폐기물들이 혼합돼서 메탄가스와 같은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혼합되어도 효과적으로 유기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입니다. 사용하고 난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른 재활용과는 달리 별도의 세척 공정 없이 파쇄해서 적정한 전처리 공정을 거친 다음에 바이오가스와 시설에 투입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메탄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린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수거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시설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까를 실증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는 매일같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 제가 어제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감귤을 키우고 있고요.
1: 해녀와 해양생으로 위협하던 바닷속 회오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대요.
2: 이제 유채꽃 구경, 한라산 구경 말고
1: 플라스틱 없는 섬 구경하러 오세요.
2: 전염성이 있는데요. 네.
3: 공존의 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 공존의 미학, 오.
3: 그러니까 지난 100여 년은 그야말로 플라스틱의 전성시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서서 플라스틱에 예의 바르게 지내고 예의 바르게 떠나는 법을 알려줘야 해요. 그게 제로 플라스틱 정책을 하는 이유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와, 와닿는다. 그래야 저희도 잘가 플라스틱 웃으면서 쿨하게 보내줄 수 있겠네요. 플라스틱 무조건 미워하지 마세요. 잘 쓰고 잘 보내주면 플라스틱도 더 가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입니다.
5: 제가 그 물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플라스틱 물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차에 봤더니 그 플라스틱 병이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내가 쓴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페트병이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페이백을 해드리자

이 공연을 통해서 내가 플라스틱을 얼마큼 쓰고 있나,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그리고 환경적인 생각을 어떻게 조금 더 해봐야 될까라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과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많이 가져서 같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런 미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어.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쪼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일부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신 잃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퀴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느냐.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사장님이라면 환급 받아가시죠.
1: 사장님이세요?
0: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넷.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두 번째 방문지는 스파르타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끝나고 재결합한 부부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헬레나가 이 시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시인은 그녀를 다른 인간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헬레네는 황금 배틀 앞에 앉은 여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저세상 여신의 등장 장면입니다. 여신 칼립소는 황금 북으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신 키르케는 불멸의 배틀 앞에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른 어떤 인간 여인도 이렇게 소개되는 법은 없습니다. 곧이어서 헬레네는 초자연적인 직관을 감추려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친아들임을 알아봅니다. 호메로스의 습속에 따르면 주인은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먼저 좋은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 다음에 통성명을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버선을 씻었다는 건 아닙니다.

숙박이 필요하면 좋은 잠자리를 내주고 떠날 때는 선물도 안겨주죠. 헬렌에는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서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고 있어요. 불문율을 무시해버린 헬레네의 무례한 행동은 인간의 예법에서는 용인될 수 없겠지만 사실 인간 세상 밖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신들은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키르케도 세이렌들도 오디세우스를 바로 알아보며 지목해버리죠. 이 헬레네의 기이한 행동은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헬레네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아 정탐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기 몸에 매질을 하고 거짓골로 변장을 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에 잠입을 해서 적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헬레네에게 들키고 말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오직 헬레네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온 일화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헬레네는 남편 파리스를 잃고 데이포보스와 새로 결혼해서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헬레네는 목마의 둘레를 세 바퀴 돌면서 그 안에 매복하고 있는 히랍군의 아내들 목소리를 흉내내요. 그녀의 모사가 어찌나 완벽했던지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히랍인들이 속아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랍인들의 치밀한 준비와 교묘한 매복에도 불구하고 헬레네는 이 목마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히랍인이 각각 누구인지도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목마는 인간 지략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을 끝내버린 이 장치를 고안했던 오디세우스는 도시의 파괴자라는 불멸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헬레네에게 이 목마는 그저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장난감, 작은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마저도 무화시킬 수 있는 신들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이라는 아주 익숙한 일리아스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화들이 오디세이아에서 존재론적으로 인간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헬레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면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을 하되, 즉 인간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기도 하지만 사태를 즐기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면모들이 실은 호메로스의 신들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일화에서 헬레네는 어떤 전형적인 호메로스의 신적 존재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재결합 역시 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결혼 생활의 신의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디세이아 전체에 걸쳐서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간통은 아가멤논의 피살과 오레스테스의 복수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형인 아가멤논의 비극과는 달리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문제없이 재결합을 합니다.

헬레네의 간통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왕비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이 특이한 재결합은 호메로스 사회의 윤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신들에게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디세이아 8권에서는요, 가수 데모도코스가 노래하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이 시에서 유의미한,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간통한 아프로디테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위엄을 금세 회복합니다. 신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보복도 처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신들도 인간들처럼 연민도 슬픔도 토로할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신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고통의 영역을 떠나서 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역시 이러한 신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헬레네의 약입니다. 그녀는 이 약을 몰래 술동이에 섞는데 이 약에 대한 호메로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눈물을 마르게 하고 복된 망각을 보장해준다고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헬레네라는 그런 캐릭터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우스의 딸이라고까지 거듭거듭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위치가 남편의 인생도 바꿔놔버립니다. 메넬라우스도 덩달아 제우스의 사위가 된 덕택에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메넬라우스는 귀향 도중에 바다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메넬라우스는 필멸의 운명을 등지고 엘리시온이란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제우스의 사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엘리시온은요, 마치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처럼 늘 온화한 미풍만 불어오는 곳, 폭풍도 없고 눈보라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낙원입니다. 행복한 저승에 가까운 그런 곳이죠. 이렇게 엘리시온이란 곳은 복받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부부는 엘리시온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그 가게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호메로스는 함구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인가 엘리시온으로 옮겨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여생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 스파르타에서 누리는 환경은 엘리시온이 제공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쉽사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온에서도 이런 수월한 삶을 지속하게 되겠죠. 저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이미 엘리시온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디세이아의 스파르타는 엘리시온과 동등한 곳으로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귀향의 경로가 이러한 추측도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서로 다른 두세 개의 근본적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서 많은 여행을 하다가 스파르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방문한 이집트와 리비아는 실제 지리상의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랍반도에서 이집트는요, 순풍을 받는다면 배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가 방문한 이집트는 바다 새들조차 1년 안에 건널 수가 없는 대양 건너편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커다란 물의 이미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저승을 흐르는 강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늘 쓰이고 있죠.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그 예언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반응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호메로스는 그 말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에서 오로지 두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저승을 방문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는 이 표현은요, 저승을 여행해야 하는 인간이 나타내는 공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리비아도 다녀왔어요. 그곳은 치즈와 고기, 우유가 모자라는 법이 없고 심지어 양들이 1년에 3번이나 새끼를 베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이 표현된 구절이 아니에요. 다른 서사시 작가인 헤시오도스는 복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에서 1년에 3번씩 수확이 열린다고 전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 3번의 수확 혹은 3번의 출산 같은 특징은 낙원의 이미지로 보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갔던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지금 와 있는 이 스파르타는 제게는 이곳이 마치 엘리시온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내 헬레네처럼 메넬라우스의 특별한 존재론적인 위치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가 겪은 일화 전체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한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이 궁전의 비일상적인 속성은 신과 같은이라는 충격적인 수식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신과 같다라는 수식어는 건물과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집에 가득한 광채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집안을 채운 신비로운 광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스케리아의 알키노스의 궁전과 올림포스 단 둘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마코스가 여행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고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를 뛰어넘은 불사의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종착지는 반드시 하데스라는 저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도 여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도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네스토르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등장하고 제우스의 호의로 하데스 대신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메넬라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마코스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도 아마 범상치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가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아버지는 어머니를 피말려 죽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난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를 때렸고 좁은 방 안에 가뒀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0: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나요?
1: 당신은 끝까지
0: 사랑이 끊긴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내 미움을 가라. 영생을 주시오.
2: 우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기로 해요. 나만은 기쁠고 내 편이 되어주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이 독립운동하면은 안중근 의사라든가 3.1운동 또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독립을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투쟁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잘 기억해야 하겠죠. 자, 오늘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싸운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국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와는 100%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밖을 내다보는 조선인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와 함께 이 서정적인 시가 한 편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입니다만 필요상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하치 부도노 쭈루 부도노 쭈루와 메노아루 쭈루까 와타시노 마도에 아사모 방모 노비루 부도노 쭈루요 나니오 밑에 노비루 히노 테루 가라스 치라치라 스루까. 이 시를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8장 포도의 덩굴.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덩굴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덩굴을 뻗는다. 포도의 덩굴이여 무엇을 보고 뻗는가. 햇살이 비추는 유리창 반짝반짝 하느냐. 예, 이렇게 우리말로 내용을 소개해드려도 됩니다만 굳이 일본어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고 그 일본어에 깃들어 있는 일본의 정서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식민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의 어린이는 과연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될까 상상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선어와 조선민족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낯선 조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을 수립했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 교육이었습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 총독부는 조선 교육령을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령 2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함을 본의로 한다. 5조, 국민 될 만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민 교육의 목표는 일왕에게 충성스럽고 착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어, 즉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제의 생각은요,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 교과 과정과 교수 시간을 보죠. 국어인 일본어는 10시간인데 반해 이 한문과 함께 묶인 조선어는 1학년, 2학년 6시간,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문학습은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어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어는 가르치는 신용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어는 필수 과목 중 하나였지만 입시에서 배제되었고 이 면석이라도 하려면 일본어가 필수였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는 기대할 수 없었죠.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 앞에는 이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는 일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어수선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왕의 모습이 보이자 군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꽝 하는 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말이 날뛰었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전 11시 44분경이었습니다.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적국의 심장에 침투한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진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은 일왕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창 의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생입니다. 용산에 있는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끝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어를 일본인 뺨치게 잘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사귄 일본인 애인조차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검거 후 신문을 당할 때 이봉창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3.1운동 때 아무 생각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신일본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극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봉창 의사는 신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일제의 식민교육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 말고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식민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식민교육은 신일본인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 식민을 양성하고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때로 조선 교육령을 개정했습니다. 1938년에는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지정했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으며 194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학교에서 폐지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는 조선어 말살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이 총독부의 조선어에 대한 억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조선어, 조선 전사회에서 금지된 조선어는 죽어가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시죠? 마지막 수업에 아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료하며 가장 논리적인 언어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한 민족이 노예의 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는 한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말이 말살위기에 놓였던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도 아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국어학자 주시경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주시경은 언어와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목도하면서도 말을 지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76년 11월 7일 주시경은 이 서세동점과 일본의 조선 도발이 본격화한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시경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날마다 한문을 읽고 해독하고 외우는 반복학습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 이 말을 적는 글자가 한자처럼 어렵고 거북해서야 이 어느 겨를에 학문을 터득할 수 있을까? 이 만일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는다면 드리는 노력은 적고 얻는 것은 클 것이다. 이 주시경 선생은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자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배지학당에 들어가 세계 지리, 정치 제도, 영어 수학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국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1896년 창간된 최초의 국문신문, 독립신문에 주시경은 약관 20세로 회계 겸 교보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897년 4월과 9월에는 독립신문에 논설 국문론을 발표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을 전용해야 한다. 옥편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통일해야 한다. 국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서해야 한다. 이 주시경의 제안은요, 조선 어문의 근대화를 위한 국어 연구와 실용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독립국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통과 자주적 문화 창조를 위해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언어와 민족이 운명 공동체임을 역설했습니다. 주시경은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고요. 이 우리말에 대한 근대적 연구를 통해 국문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설을 후학에게 전하기 위해 상동청년학원, 국어강습원 등에서 강의했습니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자 백척간두에 몰린 민족의 운명을 감지하고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과 함께 말모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어와 언문은 국어와 국문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우리말과 글을 국어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주시경은 우리 글자에 새 이름 한글을 붙였습니다. 한글은 한나라의 글이고 하나이고 크고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모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던 1914년 7월, 38세의 젊은 주시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제자 김윤경은 사인을 체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주시경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도 하고 일본이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제자들이 말모의 작업을 계속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915년 최남선이 이 조선 광문의 계명 구락부를 결성해서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경에 쫓긴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말모의 편찬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대사업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가 사회각계 인사 108인을 규합해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어떤 생각으로 사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훗날 가고파의 시인으로 유명해진 노산 이은상이 쓴 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취지서 중 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활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예, 이 낙오된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된 조선인들을 뜻하고 이 갱생할 첩경은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을 뜻하니 이는 곧 독립을 뜻합니다. 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3.1운동 때 나온 이 선언서, 이 독립선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독립의 지름길이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라 선언하면서 그 최선의 방법이 사전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언어와 결의의 운명을 하나로 보았고 사전을 만들므로써 이 민족어를 보존하고 문화의 기초를 세워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는요, 권덕규, 최현배, 장지영, 이상춘, 이병기, 김범린, 정열모, 이중건, 신명균, 이윤재, 이극로 등 이 조선어 연구의 한글 학자들뿐만 아니라 박승빈, 유옥겸, 최두선, 안재홍, 주요한, 이시목, 정인보, 방정환, 이광수, 로기정 등 이 108인의 조선사회 지도층 인사와 교육과 문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영화 말모이에서 소개된 이 사전 편찬실입니다. 1층은 편찬원들이 일하는 제법 널찍한 공간이고요. 이 지하는 마치 이 사전 원고를 숨겨두는 그 비밀 창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전 편찬실은 이 가운데 긴 탁자를 놓고 이 타닥타닥 붙어앉아 일하는 그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전 만들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가난했고요. 예,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는 한글학자들이 이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는 이 민족적 대사업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민족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극로의 고향 선배 이우식이었습니다. 이우식은 1891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경남 의령의 만석지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에는 의령읍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가 일경의 수사망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1920년 귀국해서 안희재, 김효석 등과 함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1926년 서울에서 시대일보사, 1927년 중해일보사를 설립했고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 참여하면서 후원자가 됐습니다. 1936년 봄, 이우식은 장현식, 민영욱, 김양수, 김도연, 서민호, 신윤국, 임혁규, 김종철, 이인, 설태희, 설원식, 윤홍섭, 조병식 등을 움직여 이 사전 편찬 후원회를 조직했고요. 1936년 이우식이 10,000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후원회가 10,000원의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10,000원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이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 1920년대 후반 경성방직 여공의 한 달 임금이 21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근로자 임금 20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10,000원은 10억 정도가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전을 만들려면 표준어 선정과 철자법 정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준어를 정해야 사투리나 비속어 등과 구분 지을 수 있고요. 또 올림말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철자법이 정리가 돼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한글학자들은 철자법 제정에 착수했고 13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933년 한글날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고 이 맞춤법의 원칙은 표음주의로 하고 단어는 띄어쓴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던 아래하는 더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이전 우리 글은요, 일정한 서기법이 없는 무질서한 전근대적 상태였습니다. 이 맞춤법이 발표되자 동아일보는 우리결의 최초의 철자법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이 어문생활의 기초가 되는 결의말의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말글살이의 합리

정치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영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고요.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해서 이듬해인 1941년 1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민족어 3대 규범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조선어가 탄생했습니다. 조선어 사전 만들기는 더뎠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드디어 조선어학회는 총독부 도서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았고요. 이 대동출판사의 도움을 얻어서 1942년 3월부터 조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1942년 10월 1일 이 뜻밖에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한 여학생 박영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국어를 사용했다가 혼났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박영희를 호출한 형사는 다그쳤죠. 도대체 국어인 일본어를 썼는데 야단을 친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그런데요, 영희는요, 이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상은 이 영희가 실수로 조선어를 쓴 탓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영이었고 야단친 교사는 뭐 할 일을 한 거였죠. 그러나 이 야스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스다는요, 영이와 영이 친구들을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가르친 그 사상이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결국 영생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조선어학회로 자리를 옮겨 사전편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이 소환됐습니다. 정태진은 천성이 점잖고 과묵한 학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한 적도 없고 조선어학회는 독립운동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야스다는 정태진을 제자들에게 민족정신을 주입한 사상이 불순한 교사로 조선어학회를 비밀 독립운동단체로 몰았습니다. 반복되는 고문은 정태진의 인격을 파괴했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진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체격이 좋은 이근로조차 고문을 받다가 까무러치기를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이 회원들끼리 마주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자 치욕이었습니다. 1943년 12월 8일 이윤재가, 1944년 2월 22일 한징이 고문 후유증과 굶주림으로 옥살했습니다. 예심판사 나카노는 이 학회의 활동이 신모 원료를 포함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라고 판결했습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 원심에서는 이 니시다 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성, 정태진에게 실형을 선고했고요. 이중화, 김범린, 이인, 김도연, 이우식, 김양수 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현식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선어학회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학회를 돕던 후원자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1945년 1월 18일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상고했습니다. 정태진은 미결 구금 일수를 계산하면 네다섯 달 후면 추록함으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 사카모토도 상고했습니다. 일제 폐망 직전인 1945년 8월 13일 조선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35년간의 긴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혹 해방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까지 중국 땅을 전전하며 독립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한국 광복군은 미 전략 첩보국과 함께 한반도 침투작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창설된 조선의용군은 소련이 참전하면서 만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은 비록 연합국으로부터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이 되던 마지막 날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마자 시작되어 일본이 물러가는 날까지 줄기차게 투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는 감옥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이 민족 정체성 수호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이 역사하자 다른 한글 학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연배는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시경은 한글을 영어 알파벳처럼 가로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1914년 유작이 된 말의 소리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 글을 우리 글이라고 풀어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모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이 100여 년 전 타자기를 쓸 때는 음절 단위로 쓰는 한글은 이 타자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풀어쓰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연배는 스승의 꿈이었던 가로쓰기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 종이도 펜도 없는 감옥에서 손바닥에 쓰고 살갗에 쓰고 그리고 이불에 쓰고 천장에 그리기를 거듭하다가 이 끝내 가로쓰기를 완성했습니다. 어렵사리 연필과 종이를 입수에 적었고 이 하늘이 도왔는지 들키지 않고 면회온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최연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가로쓰기가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을까? 마침 같은 방에 들어온 청년 둘이 있어 앉혀놓고 가로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가로로 풀어쓴 것이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 한글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때는 이 가로쓰기 아니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될 것일세. 나는 죽더라도 가로쓰기 안은 살아야 하네. 자네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네. 8월 17일 오후 한글학자들은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형무소 앞에서 석방 장면을 목격한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놀랐습니다.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게 흡사 미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한글 학자들은 기차를 타고 19일 늦은 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분들이 다음 날인 20일 안국동에 있는 불교선학원에 모여 학회 재건과 앞으로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8월 25일 한글학자들은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고요. 마비됐던 조선어학회를 재건했습니다. 살아남은 한글학자들은 민족어를 회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에 즉각 뛰어들었습니다. 이극로, 최연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이성민, 이중화, 이유식, 김인경 등은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일로 초등과 중등국어 교과서 편찬, 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국어강습회 실시, 월간지 한글속간, 국어사전 편찬 완료 등을 결의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인들은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열망했지만 남북은 분단되었고 남쪽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소의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었고 통일독립국가 수립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 양쪽에 분단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해방 3년간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던 시대에 조선어학회는 민족어 회복운동을 선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국어교과서 한글 첫걸음을 간행했고 문맹률이 78%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무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한글 강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도 재개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한 사전 만들기는 1957년 큰 사전 6권 완간으로 민족적 대사업의 큰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한글 전용운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한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말글이 죽어가던 일제강점기에 조선화학회는 우리말글을 지키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옥중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옥에서 풀려난 조선화학회는 민족어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며 새나라 건설에 토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조선화학회의 언어 독립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어허.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0: 너무 앞서서.
1: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좋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예.
0: 네. 자,
1: 그러네요.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이게 조금
0: Well,
1: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task.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오,
2: You're
1: vacation.
2: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to
2: Huh?
1: me.
2: 어, she said?
1: She said,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0: 네.
1: 나요.
0: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예, 네, gave
0: 오케이.
1: me three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네, 그쵸.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태스크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셨을
1: 저도
0: 거예요.
1: work 처음에 생각했는데요.
0: Right.
1: 네.
0: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tasks가
0: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Okay?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아.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0: 음,
1: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1: No.
0: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주다.
1: 아, 칭찬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1: 아.
0: Okay?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1: 네.
0: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칭송.
0: 아.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Oh.
0: 어? 근데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1: 아,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그렇죠. 몰아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다음에 3일 있다가. 이거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okay.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1: 네.
0: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 을 쓴다던가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Mm.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Go on vacation.
1: 아.
0: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0: 아니, on을 빼고
1: 네.
0: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
0: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1: To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vacation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vacation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0: Oh, I am
1: 못 간다. 할수 없다.
0: I can't go on vacation.
1: That's it.
0: Oh.
1: I can't go on vacation 뭐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고우의 과거 뭐예요?
0: Went.
1: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0: Oh,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re you go. They
0: Yes.
1: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Yep.
1: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아,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Yeah.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0: I can't go on vacation.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네.
1: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0: 예.
1: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0: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1: 그런 상태.
0: 휴가인 상태다.
1: 그렇죠. 오케이.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어우,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오케이?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in three
1: There
0: days.
1: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자, 그랬더니 아,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0: 오,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끊어볼까요?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1: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0: 끝내,
1: 끝내.
0: 끝내,
1: 네.
0: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에,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1: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0: 예.
1: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0: finish.
1: 생각났죠?
0: 정답.
1: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엔드는
0: 네.
1: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0: Before.
1: before,
0: 네.
1: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0: Yeah.
1: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오케이, 너가 떠나다.
0: 네.
1: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는
0: 오호.
1: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0: Before you eat.
1: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0: You before you
1: you leave.
0: leave.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0: Wash your hands
1: 당신이 먹기
0: before
1: 전에.
0: you eat.
1: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0: 오,
1: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0: 그치.
1: So, 나에게 전화해라.
0: Call me
1: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0: before you leave.
1: That's it.
0: 아.
1: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0: before you leave.
1: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쵸?
0: 네.
1: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0: 예.
1: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0: 오.
1: Okay?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저도 그것 때문에
1: Alright.
0: 그녀는
1: 그녀는 마치
0: 뭐 같았어.
1: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0: 어?
1: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0: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0: 보여줍니다.
1: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렇죠.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네. 거의 불란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네.
0: 오케이. Okay.
1: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0: 지금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So, 네.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1: 오.
0: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1: cruel.
0: Cruel? 들어보셨나요?
1: Cruel right.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1: 오.
0: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1: 오.
0: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1: 네.
0: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Crue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Okay,
0: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1: Mm-hmm.
0: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1: 네.
0: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hurt.
0: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참 다행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1: Oh.
0: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0: 뭐 가져왔는데 땡까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0: There
1: tasks.
0: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0: 세
1: me
0: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자, 다음 패턴은요. Ooh,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이거는 근데
1: 네.
0: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5: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6: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이었습니다.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

평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할 때세 걸음, 드리블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 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무엇을 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예술 분야에서 22배 더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에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을 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실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쓸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싫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늘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때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0: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마음 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욱 특별해지기 마련이죠.
1: 이름 불러라.
2: 중학교.
3: 중학교.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육지에 살다 이제 바다에 한번
3: 힐링도 하고
4: 1박도 하고
3: 1박 하면서 저녁에
5: 고기도 잡고
3: 고기, 아, 친구 집에 하여튼 갑니다 오늘.
4: 친구가 고기 사세요?
3: 예. 네.
0: 나이 이른의 동창들이 모여 바다 건너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1: 잘 살았나?
6: 반갑다.
7: 그래. 반갑지. 멀리 친구가 보러 찾아오고 하니까.
1: 네가 좋은다 이가. 성이 좋고 네가 좋고.
7: 조심하고 가야지.
0: 내 친구가 사랑에 빠진 섬,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볼까 합니다. 금덩이 섬이라 부른다죠. 보물 같은 금당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당으로 둔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1: 아, 좋다. 이리 좋은 데도 다 있네. 아우 예뻐.
8: 아, 이쁘다.
9: 아, 이쁘다.
10: 아, 좋네요.
1: 그 무인도제.
0: 푸른 바다를 수놓은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명당 중의 명당.
1: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11: 처음 왔는가?

0: 오늘 처음 왔는데 얘. 얘 좀 물어보 있어. 섬마다 저는 내 봐라 이봐라 섬 너무 섬 너무 아름답고 좋네 얘 진짜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자꾸 오도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1: 7년이니까 오래 가면
2: 많이 온 친구는 12분까지 온 친구가 있거든
3: 예 서세요
0: 잘 살았어요 고생이다 고생
4: 진짜 고생이다
0: 신랑 장반등으로 고생한다
5: 맨날 고생만 하지 그지 맨날 고생하지
3: 고생 아닙니다
6: 재밌죠 서면에 외롭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좀 좋아요.
7: 부산에서 살다 9년 전 금당도 터를 잡았답니다.
2: 친구들이 그 먹을 그 낚시를 해가지고 횟감이라든지 해삼 조금 못 봤을 때 저를 알라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7: 버스 운전과 식당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왔답니다. 인생 후반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이 이곳으로 이끌었다죠.
8: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금당도야 언덕에 지인이 소개를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 장소를 마련해서 내가 금방 생각도 없이 바로 흐르겠습니다.
7: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만큼 각박한 도시를 견뎌내야 했던 아내에게도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9: 이제 낚시도 하셨었어요?
3: 아니요, 이제 여기 와갖고 낚시 배웠어요.
9: 이쪽으로 왔어. 거기 왔네. 천천히.
3: 와.
9: 북발이. 그리고 친구들 굶지는 안 하겠다. 그 제주도 가면 북발이 한 집에 만 원짜리라고 그런 해가 이거입니다, 북발이.
3: 와, 고기 한 마리 했다.
9: 이길 왔어. 왔네. 왔다.
3: 그게 더 큰데.
7: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답니다.
3: 나는 안 들어온다 해갖고 이제 늦게서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여기 와갖고 또 뭐 젊을 때는 그런 맛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사니까 또 짜릿짜릿한 맛도 있고 신은 맛도 있고.
7: 다 금당도에 온 덕분입니다.
3: 물이
9: 모르겠다. 물이 좀 많이 안 빠졌어. 물 속에. 예. 해삼.
3: 여기 해삼이 하나 있다.
7: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요?
9: 바다는 항상 계절 따라 물거리가 있어요. 내가 한번 부지런 하면. 아이야 소라 불소라 이 불소라입니다
7: 수산물도 넘쳐나는 금덩이 섬 남편 친구들 대접할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3: 꽃메인 이건 노린
7: 생선 하나 반찬 하나 모두 자급자족
3: 이제 아빠 친구들이 온다 그래도 우리 먹는 그대로 나는 상을 놔줍니다, 항시.
10: 이거 가져갈까, 얘?
3: 네, 하나 들어가고, 하나 요 안에 들어가고.
10: 아,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할게.
3: 네, 예.
7: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죠.
9: 배차는 게 없어가지고.
3: 아, 하나만 많이 드셔요. 요거는 가오리 그것찜이라서 이거 맛있어요.
0: 가오리?
11: 가오리.
12: 가오리 많이 먹지.
13: 담백하다, 그죠?
14: 근데 혼자만 사주다니.
7: 여럿이 함께 먹으니 입맛도 더 돋습니다.
0: 맛있다.
15: 좀 맛있지?
16: 꿀맛이 꿀맛.
17: 어디가 이렇게 먹고.
13: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 모르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머리 들라고 처음인데, 예. 이리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보고, 참네.
7: 친구가 있어 누리는 호사.

0: 떡상아 어디로 가는데 지금 어느 길이야?
1: 지금 여기 저 금방도 유명한 그 트레킹 코스. 저 가마바위하고 교암 정풍 바위가 멋진 바위가 있어서.
2: 꼭 자랑하고 싶다는 금당도의 절경을 보러 가는 길.
3: 우리 왕자.
1: 이리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소봉 갈 때 산만 그 산길을 가는 그 생각이 나네.
4: 가방 메고 쟤는 뭐 학교 가는 거 안 갔나?
1: 그래 맞아. 옛날에 참. 엄막살이
5: 이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 놀란다.
2: 마음은 철없던 그 시절 그대로.
1: 그 정우 씨, 갱이 안 오죠? 저기 가마바위.
2: 관원들이 타던 가마 모양 같나요?
6: 지긴다, 지게. 너무 멋지다. 어?
7: 금당도의 금강산이다.
0: 아니, 우리가
4: 가슴이 탁 튀잖아, 이제.
0: 외국에
7: 바위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딱딱딱 모여 있는 것 같다. 나무가 이리 송송송송 진짜 아름답고 좋네요, 바위가.
1: 여기서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왔지.
0: 근데 익숙이 바위다 이거.
1: 성향을 이리 가면 교암 정풍 바위.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갯바위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좀 직벽이라.
2: 섬 주민들이 금당도에서 딱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고의 비경으로 해안 절벽길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8: 이걸 기암 절벽이라 하나.
1: 조심하고 가.
2: 억겁의 시간이 빚은 신비로운 자연 풍광.
0: 절경이다, 절경이라.
4: 아, 바위가 너무 멋있다.
0: 배가 구멍이 숭숭.
2: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걸작.
0: 이렇게 되는 거지.
1: 오늘 구경도 잘하고 그래. 자연 공부도 잘하고.
0: 실제로 와가지고 가깝게 보니까 더 신기해.
1: 그래,
7: 지금 달나라에 온 기분이라 이게 지금. 진짜 신기합니다.
2: 거대한 화산 암벽을 따라 걷는 교암 청풍은 금당 팔경 중 하나. 바다로 나가면 더 많은 비경을 만날 수 있다죠.
7: 야호!
0: 선생님도 날아간다!
2: 공주님들 모시고 자연이 공들인 예술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합니다.
1: 저희가 이제 금강 팔경지에서 치고를 치는 코끼리 바위.
0: 딱 귀가 딱 양쪽으로 이렇게.
9: 귀가 딱.
0: 완전 코끼리거든.
7: 처음에는 머리가 또 막 끓으니까 알겠네.
1: 우리나라에 코끼리 바위가 수백 있다 그러는데, 내 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 처음 온 사람이 이만큼 코끼리 같이 닮은 그렇게 최고란. 금강도 코끼리가 최고로.
2: 섬 곳곳이 마치 바다 위 아트 갤러리. 첫눈에 반할만 했네요.
0: 옛날 초가질 것 같아, 이제.
7: 저게 우주 살았는가 싶고, 그자.
1: 근데 보니까 좋지 않나? 매일 그 뭐, 날씨 타고 즐기고 친구들과 와서 같이 또 놀고 안내하고 이게 내가 보람이 있잖아.

0: 이번엔 안주인 명숙 씨가 텃밭으로 초대했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유기농 채소.
1: 아, 그래.
2: 고소하고.
1: 이렇게 해갖고.
2: 맛있겠다.
1: 요 방알팔이 좀 두꺼운 것만 예. 좋은 것만 좀
2: 요리하다 보면
1: 아니 요리하고 올라와
3: 그래요 더 굵게
1: 나는 몰랐던 참 요렇게 산인데 조금 파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놔서
0: 씨 뿌리고 키우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4: 이게 완두콩
1: 그 우리 집 없는 거 없이 다 했어요. 네.
5: 진짜
1: 달달하다.
4: 달달해야
2: 그래 내가 아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따먹었다니까는.
4: 아, 나 몇 년 만에 먹는 거 한 50년 된 거.
6: 너무 콩밭 소리 다.
2: 네 형 설 때 다 따먹으려고.
6: 다 심는 이유도 있는 엄마 친구들 따먹으라고. 근데 어릴 때 다 따먹어요. 그래
7: 뭐 가져가신 거야?
6: 해삼하고 핵감하고.
0: 신선도 100%, 섬 바다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참이랍니다.
1: 이거 와갖고 배운 게 많죠? 뜯었을지 몰랐는데 이제 그것도 배워가지고.
0: 덕상 씨의 친구들이 오면서부터였죠.
6: 고맙다. 혼자서 못하지 그죠? 실은 내색 안 하고 같이 올리가면서 하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0: 너그러움은 여유에서 나오죠. 도시에 살았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
7: 근데 음식 준비하시는 힘들지 않으세요?
1: 예, 나는 해주는 게 내 힐링이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달라 하면 좋아요.
6: 우리 집 사람 우리가 직접 잡은 거기다 잡아 맛있게 해야지.
2: 맛있게
6: 먹어.
1: 이야. 완전 자연산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0: 이 맛에 동창들의 아지트가 됐답니다. 육지 살 때보다 더 자주 본다죠.
2: 이 고구배를 여기서 먹다니.
7: 너무나 맛이.
2: 아, 내 몸. 아, 내 몸. 아이고.
6: 그렇게 아무리 좋은 공간, 좋은 일이라도 돌림하시려면 굉장히 어떨 때는 외로움도 많거든요. 외롭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그 모든 게 잊어지고 또 우리가 직접 낳고 키우고 이런 것을 또 같이 주니까 우리도 보람도 있고. 장군 마누라 고맙소.
2: 사랑합니다. 그러지 뭐 한번 싸줘.
6: 안 해줘. 그래. 아,
2: 해줘봐. 한번 해주면 또 해줄 수 있다.
6: 나 이제 처음 한 처음. 처음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2: 언제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야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네.
2: 우리 덕분이다.
1: 우리 덕분인 줄 알아. 언니들 감사합니다.
2: 모두 다 건강하자.
3: 이런 자리를 마련해.
2: 사랑해.
0: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2: 아이고 하루가 너무 짧다. 우리 사진 단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단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0: 이 우정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2: 우리 가을이 또 올 겁니다.
8: 가을 되면은 또 올게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고마워.
7: 수고 많았다. 잘 먹고 잘 간다 또 보자.
6: 그래 잘 가라.
0: 언제든 다시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테죠. 마음 편히 기댈 금보다 귀한 친구가 있는 곳. 덩달아 금당도가 좋아지네요.
9: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2: 오십시오.
9: 늘 감사하죠. 이분들 없으면 저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섬 전체가 비파섬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분입니다.

0: 저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섬이 좋다.
1: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면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2: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2: 예.
3: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2: 네.
3: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커!
2: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면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이번엔 아마존 정글로 떠납니다.
3: 와 이거 등판 뭐냐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2: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아마존.
4: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2: 지구의 마지막 원시림. 그 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오늘 저는 미지의 땅 아마존으로 갑니다.

0: 비행기로도 하루 넘게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날아가면 아마존의 관문 이키토스를 만납니다. 페루는 높은 산과 사막, 호수, 그리고 열대우림의 숲까지 지구의 모든 풍경이 압축된 나라. 페루의 북동부는 거대한 아마존 유역인데요. 그 관문이 되는 도시가 이키토스. 페루 아마존 여행은 대부분 이키토스에서 시작합니다.
1: 이곳은 페루의 도시 이키토스인데요. 안데스 산맥에서 흐르는 물이 거대한 강이 되고 수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어줍니다. 이곳 이키토스에서 새로운 세계인 아마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공항 앞에선 익숙한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개조한 모터택시가 출발한데, 근데 오늘 영업하는 건 맞죠?
1: 올라 올라. ¿Por qué hay solo un mototaxi?
2: Porque así nomás es el transporte acá en Iquitos. Mucho caro. A ver, cuando llega la gente de Lima, no, yo quiero tuk-tuk.
1: ¿Y cuánto es hasta el centro?
2: 25.
1: ¿25?
3: A ver, no se puede llevar 20.
2: Sí, podemos, sí. Si quieren eso.
1: Sí. Ok, vamos. Okay, ya va.
0: 여행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1: 저희가 아마존에 있다는 게 바로 실감이 되네요. 주위에 야자수가 쫙. 네.
0: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30분.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모터택시는 그 자체로 이키토스의 풍경.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아 이키토스의 명물이 됐습니다. 한참 달려 시내에 들어섰는데요. 이키토스는 로레토주의 주도이자 페루 아마존의 수도라 불리는 곳. 비행기가 아니면 아마존 수로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육로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고립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오랜 여정에 배가 고파 일단 시장으로 향합니다. 벨랭시장은 이키토스 최대의 전통시장. 아마존 강과 정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가 모여들어 아마존의 부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존 지역은 처음이라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추천 음식이 뭔가 했더니
4: 저기 뭔가 막 부러지고 있는데
0: 모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술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딱정벌레 유충인데요. 이곳 벨랭시장에서 자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0cm에 가까울 정도로 큰 편입니다.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는답니다.
4: 어릴 때 번데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야, 이거는 지금
0: 그래도 별미라니 하나 먹어봐야겠죠?
1: 맛있어?
5: 살로. 생각보다 질기네요.
0: 가축 사육이

0: 어려운 아마존에서 이런 유충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도 한진이 먹기엔 좀 망설여지네요.
1: 페리코! 누나 소라!
0: 먹어보니 버터같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납니다.
2: 살짝 간이 되어 있는 닭고기의 껍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맛있어요.
0: 약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3: La gente viene en las mañanas a comer esto para que las bronquios, todos esos feas, para eso vienen a buscar.
0: 몸에 좋다니 하나 더. 아마존 여행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나서봅니다.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진귀한 식재료가 가득한데 이건 양식 거북이 고기인데요. 아마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4: 코미다 나투랄. Puedes comer en varias presentaciones. Varios tipos de comida. Guiso, sopa.
5: Yo nunca comí el tortuga. ¿Cómo es la carne?
4: Carne roja, es carne roja.
5: Como res. Ay, ay,
0: ay. 이곳 시장의 식재료들은 대부분 아마존 정글에서 온 것들.
6: 오, 오, 오, 오. 이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공룡 꼬리 같은데요. 와, 이거 악어 아니에요? 악어?
0: 맞습니다. 이건 악어 고기입니다.
2: 와, 영상에서만 보던 이 악어, 이 꼬리 부분. 와. 이 donde está cuerpo? 어이! 옆에 있었어.
0: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네요.
6: 와, 이거 등판 보세요,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0: 이건 아마존에 서식하는 악어과 동물 카이만입니다.
6: 아, 와, 이게 통째로 쫙 악어백이 되는 겁니까? 악어백. Es cuántos años tenías?
7: Estaba tirado 15 o 20 años por la misma tamaño.
6: Y aquí es bastante, bastante come el arando.
8: Bastante
9: lo consume.
8: Porque este es bueno, para ahorita
6: que estamos así, para la gripe, la tos, el asma, todo es bueno.
0: Señor, que la cara está fresco, fresco. Sí, 10 soles por kilo. 1kg, 1kg, 1kg. 실제 가격은 1kg에 50
6: dólares. ¿Qué parte es más rico de la garco? Todo la parte. 와, 모든 부위가 다 맛있어요, 모든 부위. 어떤 것을 하실까요? 이거? 마사모롱.
10: 마사모롱.
6: 마사모롱. 이거는
10: 뭐냐?
6: 소파.
0: 악어 고기는 일상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2: 감사합니다. 됐다, 신고자, 신고자. 고발해, 고발해.
0: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6: 와, 악어 고기 꼭 먹어야 된대요. 와, 이거.
0: 와. 별다른 양념 없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 맛이 궁금한데요.
6: 그렇게 아시에요, 예, 다음 네디도.
0: 얼핏 봐서는 닭가슴살 같기도 하고 흰살 생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글의 포식자, 악어를 먹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 오우.
2: 와, 이거를 말을 안 하면은 닭가슴살이야.
6: 닭가슴살이랑 완전 똑같아.
3: Esta es la parte de la costilla.
6: 오.
0: 아까부터 쳐다보던 꼬마 손님이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나눠 먹어야겠죠?
6: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네.

0: 그리고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네요.
1: 여기 아마존에서 나오는 정말 그 생선이라고 합니다.
0: 악어고기는 특별식이고요. 아마존 사람들의 주식이라면 아무래도 생선입니다.
1: 오! 또 이뻐졌어요? 와, 이거 까미타라는 이거 고기인데 이 치아가.
0: 현지에선 사람 이빨 물고기로도 불립니다. 생선 손질도 직접 해보는데요.
1: 아,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2: 아,
1: 이제 곤드라따도 곤드라따도? 아, 일단은 이거 이제 판매를 하면 된답니다. 판매만 하면.
0: 유쾌한 사람들 덕분에 더 즐거운 시장 구경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탐험에 나서보려는데요.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항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아마존 정류를 가려면 나나이 항구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0: 이키토스에선 모터택시와 이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 이 버스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창문이 없고 내부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버스를 만든 건 더위 때문입니다.
3: 와, 그러면 야, 운세스 띠는 운구를 보그란데. No será fácil para trabalhar em verano.
1: Em verano?
3: Sim.
1: Por quê? Isso, quando chove, lo cerram.
0: Ah, já. 낮 기온 평균 30도 이상. 게다가 습도는 80%. 그야말로 한증막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곧 아마존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는 오후입니다. 아마존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나이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아마존 각 지역을 오가는데요. 이 지역에서 배는 사람은 물론 생활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3: 이 아군들만 Santa Clara, su pueblo es Santa Clara. ¿Siempre viene?
4: Sí, siempre vengo.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수입니다.
1: 물을 사가세요, 깨끗한 물.
3: ¿Cuánto tiempo dura? Tres días. ¿Usted vive donde hay mucha tierra? No necesita.
4: Para mí el río Amazonas es un camino.
3: Ah, para ustedes es un camino.
4: Sí.
3: Entonces, para viajar en bote será normal.
4: Sí.
0: Amazon 강은 흙과 유기물이 많아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큰 강이 있어도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 마을은 배로 8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저는 우선 가까운 원주민 공동체인 아구아족 마을을 가려는데요.
2: 요사 백사공이네.
5: 아, 우테. 우테 세 카피타나?
3: 네, queremos ir hasta Yanayaki.
4: Sí.
3: 200. ¿Sabe, no se puede rebajar? ¿200? 220.
0: Gracias. 아, 220원까지 깎았습니다.
3: 마음.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라 합니다. 마리아나.
0: 오늘은 이 모녀와 함께 아마존 일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3: 이제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봅시다.
0: 아마존 강은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의 강. 그 길이만 6,400km에 달하고 강 유역에 사는 사람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량이 워낙 많고 강이 넓어 얼핏 보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강 색깔이 왜 이렇죠?
3: 오, 일단 메스클란도 라 밑에 밑에.
0: 두 강의 색깔은 확연히 다른데요. 서로 품고 흐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데스의 흙을 실어 나르는 아마존 강은 황갈색을 띱니다. 강 하나는 수불, 또 다른 강은 안데스를 품고 흐릅니다. 예부터 강한 생존력으로 유명했던 아마존 여성들. 어머니도 딸도 멋진 아마존의 후예입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아마존 공동체 중 하나인 야구아족의 마을.
3: 원주민.
5: 그리고 야구아.
0: 야구아족은 페루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마존 부족 중 하나입니다.
5: 올라.
0: 이건 아치오테라는 붉은 염료, 일종의 환영 의식입니다.
3: 우스케 수놈브레 드리보게
4: 눈물에
3: 야와.
4: 야와.
3: 아, 그래서 이쪽을 야와라고 합니다.
0: 이렇게 야자 섬유로 만들어진 전통 복장을 입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야구아족은 여러 가지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광 상품인데 꽤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그들의 과거는 어땠을지 야구아족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3: Nosotros venimos de Río Napo.
6: Río Napo, ¿dónde queda?
3: Pegado a Ecuador.
7: Para llegar aquí, hemos caminado 4 meses.
6: ¿Por qué llegaste hasta aquí?
3: No teníamos trabajo y no conseguía, que será dinero, que será nada, no conseguía nosotros.
2: Coreano

0: Nosotros también estamos acá para buscar trabajo, que nos apoye el turismo a nosotros.
1: 요즘 같은 시대에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도시로 나가는 대신 아마존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관광객의 기대에 살아가지만 이건 역시 야구아족이 선택한 하나의 생존 방식일 것입니다. 페루 정부에서는 아마존 원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원주민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아마존의 주인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샤바리아! 야구아족 마을을 떠나 좀 더 깊은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엔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2: El Paiche Grande. La Victoria.
1: 전설의 물고기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하니 듣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3: 아니 지금 우리가 파이체를 보러 가고 있는데 그냥 먹이만 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1: 여긴 일종의 파이체 양식장인데요. 이게 바로 전설의 파이체입니다.
3: 엄청 큰데?
1: 아마존의 전설, 아마존의 거인, 별명도 어마무시한 이 물고기는 크기와 무게에 있어 압도적입니다. 오,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파이체 잡이에 나선 어부들이 강물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3: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4: 어이야, 깜짝이야.
3: 아, 엄청 놀랐어요, 지금. 와, 물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5: 티네 보카 그란디. 와.
1: 파이체는 아마존 최대의 담수어.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아마존의 거인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3: ¿Por qué está diciendo ese paiche es una leyenda?
6: Claro, en el río no le puedes encontrar. Claro, sí, es difícil.
7: Ahora, si le hallas, le mata, pero con flecha. Si no, le meten bala. Con bala también para pescar. Al momento de, se lo pesca también con redes. Con redes se lo pesca y salta, él salta, bien ágil. Salta y cuando ves te golpea acá, te puede fracturar, te rompe la costilla, te rompe acá. Sí, es peligroso, te salta demasiado y te golpea.
1: 야생 파이체를 보호하기 위해 요즘엔 이렇게 양식도 많이 한다는데요. 야생 파이체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수소문 끝에 파이체 낚시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바로 어제 잡은 파이체입니다.
8: 시간이 걸리네요. 올라가.
3: 힘이 엄청나대요 지금. 네.
1: 양식 파이체에 비해서는 크기가 아주 작은데요. 이 녀석은 새끼라는데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힘이 넘칩니다. 물가로 몰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는데 제대로 한번 보기가 힘드네요. 생긴 것도 멋있습니다.
8: 이게 지금 엄청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요...

0: 친구가 이게 매기처럼 그런 애기 나온대요. 이 앞머리는 마치 아나콘다의 머리 부분 같아요. 혹시 아가미가 뒤숭달숭하면서.
1: 까도예. 이게 아마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피는 가능하겠죠?
2: 아니요.
3: 아마존 뉴욕에서 한 끼 식사 비용은 보통 10솔 정도. 그런데 이 빠이체 한 마리 가격이 300솔. 얼마나 비싸고 귀한 식재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손질에 들어가는데 비늘이 눈에 띕니다.
4: 비닐이 장난 아니네요. 유리 조각 같아요.
3: 단단하고 투명합니다.
1: 아, 이거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사포처럼 꺼질꺼질해요. 와우, 이제 갈리는데?
3: 파이체는 보통 토막을 낸 다음 별 다른 양념 없이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 잎을 사용하면 수분을 가둬 찜처럼 촉촉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은은한 향도 더해지고요. 파이체는 아마존의 소고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살이 쫄깃해 마치 고기 먹는 느낌이 난답니다. 드디어 파이체 구이 완성입니다.
5: 이 아마존 자연 속에서 갓 잡은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 소금장만 했거든요. 이 맛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 맛은 제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1: 이걸 눈 감고서 눈 가려준 다음에 무슨 고기인가 맞춰봐 하면은 닭고기라고 할 것 같아요. 파이체를 보니까 이 꼬리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요쪽이 약간 조금 육질이 더 쫀득쫀득할 거예요.
3: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이게
0: 콜라겐이 잔뜩 든 닭발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름기가 쫙 몰려있어요. 입에서 화르르르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3: 한 접시를 정말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로베르토 씨 부부 역시 숲에서 살던 아마존 원주민입니다.
1: 근데 배터리가 우선 그렇게 그냥 나무라도 에스포소 데스베 미라 como casa de paisa seguro con mucha fe.
6: Yo cuando le conocí a mi esposo venía en su cano trayendo rico pescado. Entonces yo me enamoré con él, miran lo que trae puesto.
1: Ahí está
6: ya
1: cargando paisa.
6: Sí,
1: ah, Patricia, mi amor.
6: Sí.
1: Oh. Oh. Oh. Oh. Oh. Vivir esa zona en nuestra comunidad sí. Me da mucha felicidad. Mucha tranquilidad.
6: Vivir en esta zona es como ser nativos,
1: pobres,
6: pescar de nuestra selva. Vivir. Vivir alegres es nuestra naturaleza.
7: No podemos abandonar este lugar porque es mucho oh. más lindo. Eso. Pues yo les quiero a mi mujer.
3: Nocturno 않은 아마존의 삶. 그래도 부부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그들 삶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이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마존은 원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아마존이라고 하죠. 아마존 지류

0: 호수인 모문강은 강폭이 좁고 수면이 비교적 잔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며 동식물을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1: 나무수 위를 잘 보시면요,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가만히 눈과 귀를 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 위로 드리워진 울창한 나무들, 그 사이를 오가는 원숭이.
2: 멋있어, 원숭이.
0: 이 녀석은 정글의 고개사라 불리는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숭인데요. 나무 사이를 훌쩍 잘 옮겨다녀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3: 생각보다 엄청 작은 게 그런 줄 알았는데.
0: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로 알려진 티그미 마모셋. 나무 수액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배 위에 가만히 누워 오감을 열어봅니다. 햇빛과 바람, 새소리와 나무 냄새. 지금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시간도 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4: 올라올라!
0: 그러다 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 게다 como te sientes nadar en Amazon, río Amazon?
5: Muy lindo, muy lindo.
1: Lindo. No, no hay piraña?
5: No hay piraña.
6: No las hemos comido. Vemos pirañas y cocodrilo.
1: Ay, piraña가 안 오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0: 정말 용감한 여행객들입니다.
1: Que tenga un buen tiempo. Chao, chao.
0: 아마존 강에서 수영이라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네요. 잠시 후 선물 같은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강줄기 하나를 지날 때마다 아마존은 조금씩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저 너머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1: 뭐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올라. 또 다른 아마존 낚시꾼입니다.
1: ¿Cómo te llamas usted?
7: Aníbal.
1: Aníbal. ¿Y qué estás pescando?
7: Piraña.
1: Piraña.
7: Vamos a pescar piraña ahora.
1: Piraña 낚시하고 있다는데요? ¿Te puedo ayudar?
7: Sí, sí, sí.
1: Sí.
7: Ahí está. Dale.
1: Oh. Wow.
8: 이게
7: 베제오 데 포조. 베제오 데 포조 레 아트라이 폴라 그라스.
1: 첫 피라냐 낚시인데. 이거 잡는 거? 이 뻘게 잡고 돼?
7: 예, 예. Para llamarle a las piraña.
1: 아, 이거를 이 피라냐를 부르는 용도.
7: 오, 피라냐, 피라냐.
1: 오, 와, 이게 잡히기 잡히네. 와, 톱니다, 톱니, 톱니.
8: Cuando yo me baño adentro,
7: no, mientras que no tengas una rotura o estás sangrando, no te ataques.
1: Ah, si ya está nadando y tal vez me has algo ya me ha pasado una picadura, si ya está sangrando ya me ataca.
7: Ahí sí te siguen por la sangre, ahí sí te dan de color.
1: 그래도 굉장히 무섭네요.
0: 그 무서운 피라냐를 직접 낚다니요. 아마존에서 피라냐 낚시는 아주 흔합니다. 작은 낚싯대와 미끼만 있으면 누구라도 낚을 수 있습니다.
1: Podemos pescar uno de él?
9: Hoy es nuestro día.
1: 여기.
2: 오!
1: 오! 야, 골에 딱 걸렸어요. 이거는 낚시 기술 전문가인데.
9: Eso parece 9-10.
0: 뭐든 요령이 필요한 법이죠. 안예발 씨의 지도에 따라 차근

0: 안니발 씨와 함께 그가 사는 마을로 향합니다. 아마존 유역에 자리한 강변 마을입니다.
1: 어, 아, 신나는 말이 아니야, 와.
0: 지금은 우기라 비가 오면 이렇게 마을이 잠깁니다.
1: 오, 시원하다.
0: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잠기는 물의 높이로 계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기가 끝나가는 시즌. 마을의 아이들은 마지막 우기를 신나게 즐기는 중입니다. 안니발 씨가 사는 마을은 선착장에서도 꽤 들어가는 숲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파티마 마을은 약 60가구, 주민 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기를 대비해 집은 바닥을 땅에 띄어 지었네요. 마을의 집들은 다 비슷합니다. 마치 2층으로 올라가듯이 바닥이 꽤 높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방은 따로 있지만 보통 식구가 다 같이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1: 아, 여기서 따님 방이라 그런지 다른 방보다는 그래도 정리정돈이 잘 돼요.
0: 잡아온 피라나로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크기가 작아 손질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칼집을 넣어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와 피라냐 모두 아마존에서 온 것들이네요. 여기엔 제가 잡은 피라냐도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2: ¿Dónde está princesa?
3: ¿Dónde está piraña?
2: Sí.
3: ¿Come todos los días, no?
2: A veces, de vez en cuando.
0: 아마존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피라냐는 또 어떤 맛일까요?
3: 피라냐는 처음 먹었는데 약간 갈치 먹는 것 같아요. 소 많이 없는 갈치. 기름에서 튀겨주는데 뼈까지 그냥 오도독오도독 다 씹어줍니다.
1: 그리고
0: 우리에겐 무서운 물고기지만 아마존에서 피라냐는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1: 오, cuando yo entro aquí al profundo de río, pensaba que no vivía nadie. Pero me sorprendió porque hay un pueblo.
4: No parece porque está lejos de la orilla. Pero el pueblo sí está. Santa María de Fátima, dos cosas dedica, lo que es la agricultura y la pesca. Plátano, ¿por qué no sembramos? Porque viene el agua y todo esto lo lleva. La mayoría son patatas, le llamamos.
1: Patal.
0: 모든 건 숲에서 얻는다는 아마존의 삶. 또 무엇을 숲에서 가져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니발 씨는 근처에서 농사도 짓는다는데요.
1: Solo para comer, ¿nunca?
4: Solo para comer, para hacer masato.
1: Masato. 이 맛이 궁금해지는데. 와,
4: señora, iba aquí es su terreno? Sí, este es mi terreno.
0: 어떤 건 숲에서 열리는 것을 그냥 얻기도 하지만 이렇게 육하 같은 것은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사바가 육가인데 아마존에서는 주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이거 뽑다가 환기증 와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0: 육가는 전분 함량이 높은 열대 지역의 구황작물입니다. 호기롭게 들어봤는데 안 되겠네요.
1: 안 돼. 너 보여. 30kg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0: 어마어마해요.
1: 체구는 작아도 힘은 장사시네요. 육가를 한가득이고 향한 곳은 이웃마을의 한 집.
2: 올라 올라. 오 야야 가시 맥갈.
1: 여긴 어디죠?
2: 바로 그냥 옆에만 보면 바로 정글이야, 정글. 와.
1: 집 바로 옆은 아마존 숲. 저라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2: El lano se está pasa a andar aquí.
3: Sí, ahí.
2: ¿Ahí?
3: Sí.
2: ¿Alguna vez había atrapado?
3: No, no lo quiero atrapar.
2: No. No. ¿Porque es grande?
3: Sí.
1: 오늘은 육가로 마사토를 만들 예정인데요. 우선 육가를 뜨거운 물에 삶아 익혀야 합니다. 잘 익은 고구마 같죠? 화를 내라는 건 힘을 줘서 고루 잘 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빻은 육가를 입에 넣고 침과 함께 입안에서 반죽합니다. 저는 이거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외지인이 웃기고 재미있나 봅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여 만두를 빚는 것처럼 마사토도 온 가족이 같이 만듭니다. 침과 섞여 걸쭉해진 육하는 이렇게 다시 그릇에 뱉어내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침안의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해 발효를 돕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존 원주민의 전통 음료 마사토가 됩니다.
2: 너나인 코리아노 세야마 건베. 건베 이스 살루.
3: 건베.
2: 아, 에서 건베. 자, 건베.
3: 건베.
2: 건베. 건베. 건베.
1: 귀한 음료를 대접 받습니다. 맛은 시큼 털털합니다.
2: 이거 그냥 요구르트. 이게 요구르트 맛인데? 빠르시오.
1: 마사토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2: 아, 마사토를 만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도 진짜 씻고 뱉고 하면서 없던 유대 관계도 막 생길 것 같아요. 따라 운일라 파밀리아. 따루.
1: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숲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들에게 고향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을 만든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0: 예초기까지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1: 피아야, 오늘
12: 아빠 엄마 빼고
11: 피아랑 같이 놀까?
13: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11: 그럼 이제 시간 잘 보내.
13: 잘 부탁해요. 어.
11: 엄마 올 거야. 제발 좀 빨리 와라.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방금 본 것처럼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누군가 러비를 조종했다는 거야?
2: 대체 누가 이런 짓을...
0: 이건 닉스의 짓이에요.
1: 하지만 루아의 방어막이 막아주고 있잖아.
0: 이 힘은 공간을 넘나드는 강력한 힘이에요. 닉스가 어떻게 이런 힘을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으로 계속 지구를 공격할 거예요.
1: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당하고 있을 순 없어.
0: 다행히 용사님들이 에너지잼으로 하나가 되면 닉스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2: 역시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 크리스?
3: 엥?
1: 어?
2: 크리스는?
1: 아까 타요랑 마술쇼 보러 간다고.
2: 뭐? 마술쇼?
1: 이렇게 중요한 때 한가하게 마술쇼라니.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우와.
4: 자, 자.
5: 옷. 캬. 다다다다. 오. 수리수리 톡톡톡.
6: 마술쇼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7: 그것 봐요. 제 말대로 보러 오길 잘했죠?
8: 네, 좋아요.
6: 그래,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관객이 없지? 조이, 오늘 마술쇼 최고였어.
9: 고마워, 크리스.
10: 하트도 이젠 제법 진짜 마술사 같던데.
8: 맞아.
11: 고마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10: 그게...
6: 걱정 마. 내일은 내가 빌리랑 포코 맥스까지 다 데리고 올게.
8: 봉봉도 친구들이랑 같이 올게. 타요는 어때?
11: 정말?
9: 그럼 내일은 더 멋진 마술을 준비해야겠는가?
11: 저도 도울게요.
12: 쓸모없는 녀석들. 에너지 잼을 가져간 놈들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13: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14: 죄송합니다, 닉스님.
12: 멍청한 녀석들.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마음의 잼으로 다시 혼란을 일으키면 또 모습을 드러내겠지. 새로운 미끼로 누가 좋을까.
15: 다음날 조이와 하트가 마술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2: 자...
11: 오늘은 타요랑 봉봉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겠죠?
9: 중장비들까지 왔으면 객석이 가득 찼을걸. 이제 무대로 나가볼까?
11: 네.
9: 조이와 하트의 마술쇼! 지금 시작합니다!
16: 뭐야, 다른 친구들은?
8: 라니, 마술쇼 보러 가자니까.
17: 나 이거 봐야 해. 여기 정말 안 갈 거야.
18: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19: 역시 내 카키보가 제일 재밌다니까.
8: 얘들아, 마술쇼 보러 가자.

0: 중장비들을 데려왔나 봐요.
1: 벌써 시작한 건 아니지?
0: 어? 왜 혼자예요?
1: 오늘은 다들 공사 때문에 바쁘다고. 다른 친구들은?
2: 카티브 보느라 마술쇼에는 좀 관심이 없어요.
0: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3: 지루한 마술쇼 따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4: 사냥감을 찾았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
5: 이게 뭐야?
2: 무서워! 마술은 재미없어! 지지해! 카티브가 다 재밌다!
4: 보여주어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포의 서커스쇼를! 마술쇼가 시시하다면 공포의 서커스쇼를 보여주지!
6: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7: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6: 타오르는 화염이야!

어딜! 어딜 빠져나가려고. 이 서커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0: 영원히 보고 있으니 변신할 수도 없고 어쩌지? 얘들아!
1: 아직도 내 서커스 쇼보다 카큐브가 재밌는 건 아니겠지?
0: 정신 차려, 조이! 하! 앞뒤 잘 안 보여!
1: 얌전히 서커스나 즐기시지! 자, 쇼를 시작해라!

0: 어떡하지?
1: 아직 시월은 끝나지 않았어.
2: 허니버니 공.

0: 김빵이구를 만나면 미끄러지는 것이.
1: 안돼.
0: 지금이야.

0: 내가 왜 여기?
1: 어떻게 된 거지? 이번에도 해냈어요.
2: 정말 다행이야.
3: 며칠 후 조이와 하트가 공연장에 수리하고 있네요.
4: 다 됐다.
5: 조이, 하트.
4: 안녕 얘들아.
1: 안녕. 마술쇼 보러 왔어요.
5: 마술.
6: 저희도요.
1: 마술쇼 언제 다시 시작해요?
7: 빨리 보고 싶어요.
1: 다들 이거 보고 왔어요.
8: 진짜 재밌어. 어서 오세요. 다 같이 저희의 마술쇼 가요.
1: 타요, 봉봉.
0: 그래서 관객이 늘었구나.
1: 저희.
8: 저희 왔어요.
0: 얘들아.
1: 이제 저희 약속 지킨 거죠? 봉봉도요.
4: 물론이지.
3: 고마워 얘들아.
4: 자, 그럼 다시 마술쇼를 시작해볼까? 조이와 하트의 신기한 마술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술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밖에서 일할 거야. 길을 정리하려고. 차고 트럭이랑 자전거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안전보깔 같지 않아? 도로를 고치고 있다는 표시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도로 정비사거든. 나랑 같이 도로 정비사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우리 길을 안전하게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슝, 슝, 슝. 길에 푹 파이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여긴 이렇게, 여긴 이렇게, 또 여긴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로드롤러가 간다. 매끈해졌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도로 정비사 놀이! 로드롤러로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보자.

0: 하나, 둘. 뭐? 수동이네. 이거야.
1: 미연.
2: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도로 정비사 놀이 중인데 움푹 파인 곳을 같이 메워볼래?
1: 좋아.
2: 좋아 비씨. 운전은 네가 해줄래?
1: 자, 여기 불찾기 도착이요. 그게 바로 나야. 윙. 뚜럭 뚜럭 뚜럭.
3: 그럼 난 표지판 할래. 차를 멈추라는 신호야. 근데 표지판이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3: 표지판. 표지판. 멈춰. 가도 돼. 표지판이야. 멈춰. 우와, 된다.
2: 이 길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1: 여기 흙이 왔어요.
2: 빵빵. 신기롤러 지금 나갑니다. 봐봐, 이제 매끈해졌어.
3: 다 됐다.
1: 이제 가도 돼.
3: 오늘 잘 보내.
1: 몰라. 아무튼 흙이 더 필요하겠는걸.
3: 잠깐만 비씨, 크레인으로 꺼내줄게.
1: 윙. 뚜럭뚜럭뚜럭뚜럭뚜럭뚜럭뚜럭뚜럭.
3: 윙. 윙. 윙. 빕. 빕. 빕. 빕. 으아. 뿔. 뿔. 앞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비씨 어디 있어?
2: 반대쪽. 너무 멀어. 아니, 조금만 더.
3: 으아, 뒤로 가, 뒤로. 으아, 알겠어. 그럼 이렇게. 으아, 이제 어때? 자, 간다.
2: 좋아, 비씨를 잡았어. 끌어올려. 우와, 잘했어.
3: 우와, 안녕, 비씨.
2: 응, 이제 지나가도 돼.
3: 어? 너 구덩이 있잖아. 이런 게 왜 자꾸 생기는 거지? 어?
1: 난 모르지. 구덩이를 메우려고 땅을 팠는데 또 다른 구덩이가 생겨서 그걸 메우려고. 구덩이를 만든 게 바로 나구나. 아무튼 흙을 더 파야겠어.
3: 잠깐, 안 돼!
1: 아, 참, 그렇지.
2: 잠깐만, 내가 꺼내줄게.

0: 길이 아직 엉망이야. 이 큰 구덩이를 먼저 메워야 해.
1: 흙으로 메우면 또 구덩이가 생기는걸. 알잖아. 구덩이 위에 뭐 놓을만한 게 없을까?
0: 맞아! 다리 같은 거! 정비사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다리로 쓸 수 있는 길쭉한 물건이 보이니? 저거야! 통나무! 다리를 가져올게!
1: 난 타르를 만들게! 풀처럼 딱 달라붙게 해주는 끈적이 같은 건데 다리를 고정할 때 쓸 거야!
0: 오지!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알았어! 금방 올게! 휴지판이 대신 지켜줄 거야. 좋아. 세세 밀자. 준비됐지? 됐어. 하나, 둘, 셋!

0: 조심해! 동남아가 도망간다! 오! 딱 좋은데? 예! 어, 어떡해! 미시차가 끈끈한 타르에 붙었어! 저기 봐!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지금 말이지. 아! 정비사 친구들, 화장실 비상사태 발생이다.
1: 타르를 깨뜨려서 빗실을 풀어줘야 해. 얘들아, 모두 드릴 준비.
0: 너희도 해봐. 우리랑 같이 드릴로 파보자.

0: 잘 가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인걸.
1: 길을 잘 가도록 도왔다고? 와해!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무서운 걸
9: 잊었어.
10: 뇌를 바꿀
11: 도대체 예술이 뭔데.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3: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2: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4: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3: 아, 금방 돌아올게.
4: 어? 어디 가는 거야?
3: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4: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5: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6: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4: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7: 당연하지, 포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8: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3: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7: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2: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4: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8: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화이팅!
2: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빌더 출동!
8: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드디어 화성 카페가 완성됐어.
1: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뭐 들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
0: 자!
3: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포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쪽 저게 뭐야?
2: 거버?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3: 다 뒤떨어질 때문이야. 다피오카 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2: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3: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2: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맛있어 보인다.
1: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2: 어?
3: 우린 호부와 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어?
0: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3: 아,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0: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파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자이언트 봉봉 대서동.
2: 설마 미스님
3: 왜 호들갑이니?
2: 저희가 녀석들의 기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3: 아주 잘했다. 어서 확대해 보거라.
2: 알겠습니다요.
3: 이게 다 뭐지?
4: 왜 지구의 맛집 위치들이
2: 맛있겠다.
5: 지금은 안 돼.
1: 우린 지금 학교에 가야 하거든.
6: 학교? 그럼 봉봉도 같이 갈래?
7: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8: 학교에 가려면 우리처럼 더 커야 한다고. 게다가 봉봉 넌 학교 배지도 없잖아.
6: 응? 나도 가고 싶은데.
5: 이러다 지각하겠어. 어? 빨리 가자.
1: 봉봉, 이따 학교 끝나면 같이 놀자.

0: 말고 다 학교에 가버리다니. 이제 보았지? 어? 빌리 진짜 힘세다.
1: 봉봉 왔구나.
0: 봉봉도 도와줄게요.
2: 네가?

0: 봉봉. 와, 봉봉한테 물이라니까.
1: 찾았다. 저 꼬마. 몸집은 작지만 꽤 커다란 슬픔이 느껴지는군. 그 녀석들을 불러낼 좋은 미끼가 되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2: 나는 왜 자꾸 힘도 약할까? 너도 작아서 속상하니? 맞아. 나도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힘도 세지고 싶어.
1: 너의 마음은 난 다 이해한다. 그 바람 내가 이루어주마.
2: 갑자기 왜 그래?
0: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3: 좋아.
0: 무슨 일이야, 루아?
4: 이상한 에너지가 다시 감지됐어요.
5: 익스해지시군. 위치는?
4: 그게 용사님들 바로 옆이에요.
2: 봉봉 커졌다.

0: 싸워서 본공을 막아야 해.
1: 용사님께 변신할게요.
0: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수많은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2: 생명의 파도를
3: 소멸의 불길을
4: 공공 커졌다.

0: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이
1: 안 돼!
2: 공봉 힘세다.
0: 빌리, 공봉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아. 루아, 공봉이 가는 곳이 어디야?
3: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저곳은 설마!
4: 모두 완성했나요?
5: 네!
4: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타요부터 소개해볼까요?
6: 네!

0: 그랬구나.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해. 반드시 막아야 해.
1: 흥! 자, 바람의 힘이요! 너무 무거워.
0: 나한테 맡겨. 이럴 수가.
1: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2: 그럼 몸으로라도 막는 수밖에.
0: 제발 멈춰, 뽀뽀.
3: 나도 학교 뱃지.
4: 학교가 다 부서지겠어.
5: 잠깐, 저걸 타요.
3: 봉봉, 이제 커졌다.
0: 위험해, 타요. 어서 피해.
6: 안돼.
7: 이것 봐, 봉봉.
8: 내가 봉봉 널 위해서 만든 학교 배지야.
3: 내 배지.
8: 오늘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봉봉. 나도 너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
0: 얘들아, 지금이야!

0: 나도 학교.
1: 왜 하필 학교로 가려는 거지?
2: 혹시
3: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0: 뻥뻥!
1: 엄마!
0: 학교 갔다 왔다? 응, 이제 같이 놀자, 뻥뻥! 좋아!
2: 다음날 중장비들이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3: 에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니.
4: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0: 응? 봉봉 왔다야.
5: 어? 어서와, 봉봉.
0: 이거 보세요. 저 오늘 학교 체험하러 가요.
5: 아, 좋겠다.
6: 축하해, 봉봉.
7: 봉봉!
0: 어서 학교 가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잘 다녀와.
8: 잘 가.
5: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3: 에너지 재물 쓰면 밑각 건물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는데.
5: 언제까지 투덜거릴 거야?
7: 알았어, 알았다고.
2: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중장비 레인저스.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과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0: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무서운 걸 이제 써내도 여행 시간이 뇌를 바꿀 도대체 예술이 뭔데? 선택해라.

0: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저게 뭐야?
1: 어? 어? 물음표?
0: 오늘은 시작부터 문제!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이 동물은 뱀?
1: 응? 다리가 많으면 거미? 가재? 문어?
0: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옛날 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2: 균형감각 완전 좋아요.

0: 선비님! 어떡해! 선비님! 정신이 좀 드세요?
1: 여기가
0: 움직이지 마세요. 산길에서 크게 다쳐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요.
1: 절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은혜라뇨.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르세요. 약 드세요.
2: 여인의 집에 머물며 선비는 점차 회복했지.
0: 선비님 드세요.

0: 뭐 하세요, 선배님?
1: 아, 이렇게 신세 지는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죠.
0: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상처는 거의 다 회복됐네요.
1: 세심하게 치료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0: 아직 기력은 더 회복하셔야 하니 편하게 천천히 더 머무르세요. 그럼 전 시장에 좀.
1: 떠날 때가 되니 아쉽네.
2: 이럴 수가. 사악한 욕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1: 사람이 아니라뇨?
2: 이 집의 여인은 산에서 천년을 산 천년 묵은 지네요.
1: 지네요?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2: 선비를 돌봐주다가 해치려는 속셈이요. 아이, 못 믿겠으면, 그래, 이 약초로 확인해 보시오.
1: 약초로요?
2: 이 약초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방 안으로 넣으면 여인은 지네로 변해 죽게 될 것이오.
1: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0: 그래, 저렇게 친절한 여인이 지네일 리가 없지. 진짜 지네? 그 도사발이 사실이었어. 어떡하지? 그래, 그 아니야.
1: 아하!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동물은
2: 지네였구나!
3: 맞아!
4: 아이, 근데 선비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해치려는 게 자꾸 망설여졌어.
0: 그래, 내게 은혜를 베푼 여인을 해할 수는 없어. 그냥 도망을...

0: 그 도사 말대로 전 이 산에서 천년을 산 진해가 맞습니다.
1: 살려주세요.
0: 하지만 선비님을 구해드린 건 제 진심. 선비님을 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렇지만 그 도사가...
0: 그자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자의 정체는 문제. 천년 묵은 그 동물은 몸이 길고 땅에서 기어다니며 다리가 없죠.

0: 1번 곰치, 2번 기린, 3번 구렁이 중 무엇일까요?
1: 곰치는 몸이 길지만 물에서 살잖아. 곰치는 아니야.
2: 기린은 몸이 아니라 목이 긴 거지.
1: 그러니까 정답은
2: 구렁이.
3: 천년묵은 구렁이라고요?
4: 네, 그자는 아주 옛날 제 남편을 죽인 원수.
5: 이 산의 최고는 바로 나 구렁이. 지인의 주제 감히 날 넘봐.
6: 구렁이, 도깃발로 내 여성을 혼내주마. 야!
5: 야, 받아라! 자! 자!
6: 그리고 살아냈어요.
5: 이봐, 지네. 지네니까 지네. 이기네였으면 이겼겠지.
4: 그 후 천년을 살더니 이젠 절 노리고 있어요.
3: 네? 왜요?
4: 천년 묵은 지네와 구렁이 둘 중에 이긴 자만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3: 아, 용이 된다고요?
4: 네. 아마도 그 구렁이는... 그럼 전 시장에 좀...
0: 몰래 저희 집을 감시하다.
5: 그래, 저 선비를 이용해 지네를 없애볼까?

0: 누가 사악한 요괴 기운에 위험하오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1: 이 독초로 절 죽이려고 한 걸 거예요.
2: 날 이용한 거였어.
1: 구렁이가 또 찾아올 거예요. 위험하니 선비님은 여길 어서 떠나세요.
2: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돌봐주셨는데 그냥 갈 순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1: 선비님, 전 그러시다면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 예.
1: 제가 감히 날 독초로 없애려고 해? 천년무궁 구렁이야, 이참에 나와 당당하게 겨뤄보자! 제가 먼저 구렁이를 유인할게요. 선비님은 숨어있다가 저희가 싸울 때 구렁이가 한눈을 팔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쳐주세요.
2: 저만 믿으세요.
0: 하찮은 지네가 천년을 묵다니 간덩이가 보았구나. 감히 날 먼저 불러내다니.
1: 치사하게 몰래 날 죽이려던 구렁이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구나.
0: 지네.
1: 우리끼리 있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탈은 언제까지 쓰고 있을 거지?
0: 아, 차차차차차. 아, 구렁 덤덤. 구렁 덤덤. 크라.
2: 진짜 구렁이었어.
1: 받아라!
3: 지네와 구렁이가 싸우자.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산이 흔들렸어.
2: 구렁이가 한눈팔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데.
1: 지네
0: 구렁이.
1: 선비님은 뭐 하시는 거지? 선비님.
4: 아, 생각보다 세구나.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마. 구렁덩덩.
1: 선비님.
3: 그렇게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지.
2: 많이 아프세요? 죄송해요. 싸움이 그렇게 엄청난 줄 모르고.
1: 죄송하다뇨. 그런 말씀 마시어요.
2: 다음번엔 바위 꼭 붙잡고 버티다가 꼭 크게 고함을 칠게요.
1: 네. 다음번엔 꼭 부탁드려요.
2: 네.
3: 얼마 후 다시 시작된 지네와 구렁이의 싸움.
1: 오늘은 꼭 승부를 내주마.
4: 내가 바라는 바 하늘의 용이 될 자 바로 나 구렁이. 죽기 전에 미리 축하해주는 건 어때?
1: 그럼 난 작별 인사 먼저. 잘 가라 구렁이야.
2: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지네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안 돼. 어서 고함을 쳐야 해. 네이노 구렁이야!
4: 뭐? 네, 이놈 구렁이. 아니, 누가 감히 겁도 없이
1: 지금이야!

0: 내가 지네한테 지다 말도 안 돼.
1: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2: 다 선비님 덕분이에요.
1: 아니에요. 전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몸에서 빛이.
2: 구렁이를 이겨서 전 곧 용으로 변할 거예요.
1: 그럼 이제 하늘로?
2: 네. 남편의 원수도 갚고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3: 지네님도 행복하세요.

0: 이럴 수가. 집이 사라지다니. 진짜 상자가 있네. 이게 웬 금은보화? 아이고, 진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1: 은혜를 잊지 않은 선비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지.
2: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인어공주 미미.
3: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2: 마린색이 변해.
3: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미.
3: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3: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1: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3: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1: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0: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4: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5: 나는 없었어.
6: 없었어?
7: 없었어? 좋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거 같아.
8: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할

0: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1: 딴짓할 때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딴짓할 때 1분 딴짓하는 건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0: 근데 나도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향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1: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3: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1: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4: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1: 아, 그치. 약간
4: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 수 없어.
1: 맞아.
4: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1: 맞아,
4: 공부 맞아.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1: 그래서 시계하면 보고 해야 돼.
4: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1: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엄청 빨리.
5: 나도.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0: 나
2: 한 번도 못.
0: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5: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1: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4: 꿈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0: 다르게 갈 것 같은데?
2: 다르게 가지.
0: 같이 가지.
1: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2: 나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1: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4: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5: 오감의 시간도 추가해야 된다.
1: 시간은 감각이다.
4: 시간과.
3: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표준연구소에 가보면 그 표준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5: 그게
3: 우리가
5: 틀렸다면.
3: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5: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3: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0: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3: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5: 근데 배꼽 시계도 시간이잖아.
1: 아니 근데 그치? 왜 빅뱅까지 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하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4: 그치?
1: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3: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5: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3: 응, 그치? 맞아.
1: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때려치우면 어떻게 될까?
3: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지. 완전히 혼돈이 될걸?
0: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의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은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1: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그 전,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시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가고 있고, 그럼 이 미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3: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5: 근데 나 머리가 안 따라가.
4: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라는 게 계속 흐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고.
1: 영원이라는
4: 것도 가설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5: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6: 그것도 그 정도니.
3: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5: 오.
3: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5: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1: 어? 왜 이러는 거야?
0: 저게 뭐야? 왜 됐다? 뭐야? 무슨 우와, 어떤...
5: 멋있다.
4: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1: 죽기 직전 사람인가?
0: 보니까 양비야.
4: 관리사?
0: 부자? 안녕하세요?
1: 시기 사람인데?
4: 뭐야, 저거?
0: 순금이에요?
4: 시간? 시기인데?
0: 얼마예요?
4: 뭐야, 시기네?
7: 요구르트 마실 시간이구나.
0: 네.
1: 잘생긴 척.
7: 슬기다.
1: 잘생긴 척.
5: 예?
1: 아니,
4: 목소리 좋으시다.
5: 일단 맛있겠다.
0: 슬기로.
3: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0: 아니, 이거 짤릴 것 같은데.
4: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6: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1: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꼭 좀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리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이게 영원을 촬영이라.
8: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9: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0: 기가빌더 변신!
9: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 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나 동생. 나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1: 얘가 진짜 왜 이래?
0: 아, 누나는 동생 있잖아. 나도 동생 갖고 싶어. 나 형아하고 싶어. 나 막내 싫어. 아, 엄마.
2: 어휴, 넌 막내라서 좋은 점만 있으면서 왜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
0: 막내가 좋게 뭐가 좋아? 나 막내하기 싫어. 새 막내 만들어줘. 막내가 얼마나 서러운데.
2: 뭐가 그렇게 서럽다고 그래?
0: 누나가 막내의 서름을 알아?

0: 호떡아, 나 물 좀.
1: 아, 뭐야? 나 게임 중이었단 말이야.

0: 꽃다가 진짜 마지막 진짜라 이번에 진짜 급해
1: 안 가
0: 아 진짜라고 5 4 3 2
1: 뭐?
0: 불경 꺼져
1: 막내라서 서러울 때 첫 번째 누나 심부름할 때
2: 누나는 100점인데 호떡이 너는 점수가 이게 뭐야? 어? 점수가 0점? 0점? 네 누나는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0: 엄마, 호떡이도 잘하는 게 있겠죠. 0점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 어휴, 얘는 누굴 닮았대?
1: 아니.
2: 너 숙제 안 했지? 누나는 벌써 끝내놓고 예습

0: 또 하는데, 응? 누나 반만 따라가 봐, 응? 반만큼만!
1: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두 번째, 성적으로 비교당할 때. 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0: 누나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준 거잖아. 호떡이도 나중에 사줄게.
1: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0: 아니 왜 이렇게 때를 써?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1: 누나 거랑 같은 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0: 알았어. 응? 이리 와봐.
1: 정말요? 어여.

0: 누나가 완전 깨끗하게 써서 새 거 같지?
1: 어머니,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세 번째, 옷이랑 가방 물려받는지. 이제 알았어, 막내의 서름을.
2: 그랬구나. 근데 그거 알아? 동생이 태어나도 넌 여전히 나한테 동생이라는 거.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알았으면 물 좀 떠와.
0: 내가 누나가 물 떠오라 그러면 그 가서 물 떠올 줄 알아? 누나가 물 떠와 이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쫄쫄쫄 해서 이렇게 따라줄 줄 알았어?
2: 고마워.

0: 또 어김없이 돌아온 고민 상담소예요.
1: 많이 기다렸지? 우리도 자기들 많이 보고 싶었잖아.
0: 어머, 오늘도 호미는 예쁘네. 오늘은 요즘 핫한 편의점 간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고민 상담 진행해볼게요. 자, ASMR 느낌으로다가.
1: 자기들, 그렇다고 우리 얘기 듣다가 잠들면 안 돼.
2: 자,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ASMR.

0: 다음은 과자.
1: 자기야, 무슨 공사장 ASMR이니?
2: 그거 아니야?
1: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2: 아, 알았어, 알았어.
1: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2: 응, 그래.
1: 그만 먹어. 좋아. 준비됐지?
3: 응.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물 좀 마셔.
4: 과자가 목이 많이 나.
1: 고민 상담소 영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채팅부터 읽어볼게요. 매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수확을 잘 못해서 그냥 받아와요. 어떡하죠? 자기야, 얼마 주고 얼마 받아왔는데? 2,700원치 물건을 구매하고 5,000원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거스름돈으로 2,5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5: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은 천재들만 다니는 카이스트 나오신 거야. 뭐야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서 그렇게 막 말하시는 거야.

0: 그래도 사장님이 계산을 알아서 잘 하셨겠지.
1: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미와 호빵이가 편의점에서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0: 자기들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알려줄 테니까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잡아라.
1: 어? 이거랑 이거 사자.
0: 이거?
1: 응?
2: 응, 맛있겠다.
0: 여기야.
3: 2,700원입니다. 어, 손님, 혹시 200원 더 있으실까요?
0: 응? 첫 번째 방법! 그냥 물어보기! 왜요? 5,000원으로는 못 사요?
3: 5,200원을 주면 거스름 돈으로 2,500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0: 2,7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5,000원을 내니까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200원과 거스름 돈 300원을 더하면 500원짜리 한 개가 돼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없이 500원짜리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요.
3: 동전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물어봤어요.
0: 아, 네, 저 200원 더 있어요. 여기요. 참 쉽죠?
1: 두 번째 방법. 여기요.
3: 2,700원입니다.
1: 자, 잠시만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2,700원 맞죠?
3: 아, 잠시만요.
1: 100원짜리로 계산하면 헷갈릴 일 없음. 단 주의할 점은 숫자는 셀 줄 알아야 돼.
0: 세 번째 방법. 이번엔 연기와 준비물이 필요해. 옆으로 좀 가봐. 어, 어, 어. 여기야. 어, 엄마. 어, 저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어요. 2,700원짜리. 어, 호미, 잘 있어요.
4: 안녕하세요.
3: 2,700원입니다.
0: 아, 네네. 여기야, 5,000원입니다.
3: 혹시 200원 더 있어요?
0: 200원이요? 어, 엄마, 나 5,200원 내고, 어, 거스름 돈으로 2,500원 받았어요. 네네. 사장님이 계산할 때 우리 엄마가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것. 그러면 사장님이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하겠지.
1: 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이야. 자, 여기 계산요.
3: 2,700원입니다.
1: 5,000원입니다. 자, 5,000원 빼기 2,700원은
4: 와.
1: 2,300원. 2,300 맞네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못 믿을 땐 기계를 믿으면 돼.
0: 와! 근데 호미야, 넌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사?
1: 나는 아주 달콤한 양갱.
0: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그 양갱?
1: 달디 밤양갱.
0: 노래 잘한다.
1: 고마워.
0: 우리 고민상담소 너무 유익하지 않니? 고민상담에 수학공부에 노래까지.
1: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다면 우리한테 찾아와.
0: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1: 잠깐, 너도 고민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래.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로로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0: 바삭하게 휘말린 수지.
1: 공기 산에 오니까 정말 좋구나.
2: 그치? 등산을 하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다고. 오길 잘했지?
3: 응. 지라, 괜찮은 거 맞지?
4: 아이고.
1: 아유, 지라, 짐을 이렇게 많이 챙기니까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챙긴 거야?
4: 비밀이다.
2: 얘들아, 티라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쉬었다 갈까?
5: 난 찬성.
4: 휴식. 좋았어. 수지에게 준다면?
2: 티라, 고마워. 이렇게 큰 하트 모양 초콜릿이라니.
4: 아, 수지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타. 자, 수지를 위해 준비한 초대형 초콜릿이다. 우와!
2: 엄청 크다.
4: 수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이다.
1: 콩가루도 뿌려져 있잖아. 티라, 나도 좀 먹어보자.
4: 뭐? 안 돼. 이건 내가 수지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이다. 넌 이거나 먹어.
1: 이게 뭐야? 나도 저 초콜릿 먹고 싶다고.
4: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1: 오라라, 저게 뭐지?
4: 안 돼.
2: 말려.
1: 어?
2: 어? 우와, 엄청 화려한 나비네. 이런 거 처음 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1: 야,
2: 나비야. 어디 가? 어디 가?

0: 못 참는다.
1: 한 번만 먹어보자.
0: 소리야.
1: 이게 잠깐만.
2: 또 시작이군.
1: 제발 좀 그만.
3: 우와. 진짜 맛있겠다.
1: 박수.
0: 수준을 위해 준비한 간식이.
2: 한심하군. 그깟 초콜릿이 뭐가 대수라고. 안 그래, 수지야? 응? 근데 수지는 어디 갔지?
1: 수지가 어딜 간 거지?
0: 이것인가?
4: 그래, 이 산을 무너뜨리는 거지. 신나겠는데?
5: 그래, 카르노님의 명령대로 산사태를 일으켜 그 힘으로 블루시트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럼 미니특공대와 다이노이드 녀석들도 함께 파묻혀버리겠지.
6: 우린 그 뒤에 코인만 챙기면 되고 말이야.
4: 역시 카르노님의 작전은 완벽하다니까.
0: 빨리 장치를 소환하자.
5: 아, 급하기는. 자, 카르노님의 산 분쇄기 맞춰봐라.

0: 방금 그건 무슨 진동이지?
1: 지진인가?
2: 도대체 이럴 때 수진은 어디 간 거야?
3: 대원들, 방금 진동이 느껴졌나?
0: 네, 느껴졌습니다.
3: 그 진동의 진원지가 산 정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즉시 정상으로 출동하도록.
0: 네! 수진은 어떡하지? 수진은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어서 정상으로 가줘.
2: 혼자 괜찮겠어?
4: 서둘러라!

0: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 서두르자.
1: 제발로 여길 찾아왔구나. 어서 콘을 내놔.
2: 저 녀석들이

위험해! 치! 야!

0: 수지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누가 좀 구해주세요!
0: 수지 목소리다!
1: 살려주세요! 어?
0: 괜찮아요?
1: 어? 미니특공대? 살려주세요, 미니특공대!
0: 조금만 기다려요! 어서 제 손을 잡아요!

0: 부서져버릴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해요.
1: 장치 발견! 즉시 파괴하겠다!

0: 됐어! 성공이야!
1: 볼트, 이쪽 임무 완료했다. 그쪽 상황은? 볼트! 볼트! 볼트!

0: 임무 완료! 대상의 안전을 확보했다!
1: 볼트가 성공했어!
2: 야호! 둘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0: 괜찮아요.
1: 하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
0: 전 걱정 마세요. 미니 특공대잖아요.
1: 블루.
0: 제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죠?
1: 네, 알겠어요.
3: 카르노 공단의 추적 장치.
4: 이제 그만 와.
1: 싫어.
4: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1: 나 TV 볼 거야.
4: 카르노 공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다.
1: 볼트,
4: 녀석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어서 특급 훈련을 해야 한다.